0: 예, 비욘세의 리슨. 네, 자기 할 말만 하는 콩수프 이론 얘기 드리면서 리슨을 들으니까 저 우리 남편 대화법이네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잔소리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군요. 아침에 삐쳐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던데 아유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건지. 6586님 들으면서 저도 좀 뜨끔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경험으로만 상대를 판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 얘기보다 상대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어보렵니다. 박대성님. 아, 다 자기 경험 말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겠죠. 생각해보면 정말 예, 지금은 제가 철이 든 건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을 부렸던 반성합니다. 함현정님,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저는 딴소리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인데 바로 어제 그런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아 정말 기가 상당히 빨리고 왔어요. 그러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콩수프 이런. 근데 콩 얘기하는데 콩 말고 다른 것만 안 되냐고. 자기 입장에서. 네, 뭐 문제는 언젠가 자기도 아 이게 아, 그거 그런 것만 아닌구나 하는 뭔가 자기 성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대로 나이만 먹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답답하죠, 사실. 안 그러려면은 네, 저 스스로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3, 4부에는 오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있는 날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자 따라해보세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네요. So sick 였습니다. 청취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소식하라고 권해주는 노래인가요? 소식. 아, 대단한, 네. 이성종님의. 저, 땡 월드 도토리 본전 생각나는 노래. 이게 그렇게 오래됐나요? 하긴, 니요. 정민경님. 차가 너무 막혀서 3층 계단을 막 뛰어 올라와서 8시 59분 57초에 지문 찍고 자리에 앉았어요. 야, 그래도 3초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을 찍으셨군요. 근데 너무 숨이 차서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싶습니다. 하하하. 완주해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네. 2620님. 자, 지금 한숨 돌리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목요일은 업무 시간 중에 좀 걷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차를 두고 걸어 다니는 거. 좀 귀찮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요.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1414. 제가 진짜 농담처럼 며칠 전부터 이렇게 딱 한 달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새벽녘으로는 꽤 쌀쌀해서 재채기를 한 열대 번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추워지면 또 마음이, 그렇죠, 조금, 그 낮에는 오늘도 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남아있는 이 가을 잘 즐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위켄드 아웃 오브 타임 들었을 때 뒷부분에 뭐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예, DJ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으시고 조영희님이 전파를 보내는데 알 길이 없는 노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인데, 이것도 약간, 근데 그런 DJ 컨셉으로 아예 뭐 앨범 전체를 구성한, 예, 그런 앨범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네. 자, 호은의 노래 Warm on a Cold Night이라는 노래, 조영희님과 1403님의 추천곡으로 함께 듣죠.

네, Taste Like Summer, 여름 같은 맛. 제임스 블런트, 네, You Are Beautiful로 사랑을 받은, 네, 제임스 블런트의 올해 발표된 새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뭐 올리비아 딘 이런 뮤지션들과 나란히 주목받고 있는 영국 뮤지션인데요, 첼시 주얼던의 If I'm Lucky 들으시고요, 바로 저칼로리시사로 돌아올게요.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

0: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먹고 살기도 참 빠듯한데 저축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3년간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요. 매달 50만 원씩 넣게 되면 만기 때 최대 2,255만 원을 모을 수 있대요.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 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기존에 청년 도약계좌 이렇게 가입했던 청년분들도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가 있대요. 물론 힘들겠지만 3년 뒤에 나를 위해서 이 약물고 매달 50만 원씩 모으는 습관 네, 젊은 청취자분들 꼭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자신의 삶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60세 이상의 이혼 인구가 121만 명에 달했대요.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8% 정도가 되고 10년 전보다 한 4배 정도 늘어난 거래요.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2,500원에 판매하는 반줄 김밥까지 등장을 했대요. 고물가에 달라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인 셈인데 커피도 이게 보통 한 4, 5천원 하잖아요. 그래서 1,000원대 저가 커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5,000원에서 7,000원대로 한 세트 해결할 수 있는 햄버거 역시 가성비 메뉴로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을 우린 인사처럼 하잖아요. 그만큼 밥이 참 소중한데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조차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 좀 씁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김밥. 이제 뭐 해외에서도 엄청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 되었죠. 소다팝이나 골든 같은 곡들이 열풍을 이끈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네, 아주 사랑을 받았는데 K-POP 아이돌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무대 밖에서 악령을 잡는 사냥꾼으로 활약하는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그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K-Will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네, 힌트송으로 들려드렸는데, 또 이게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썰렁해지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케이윌의 노래. 자, 정답은 바로 뭐 설명도 필요 없죠. K-POP 데몬 헌터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캐대헌으로 적어주신 분들 포함해서. 자,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둘둘사사님입니다. 아니, 이거 애니메이션 제목은 머리에서 지워지고 골든이랑 소다팝 노래만 떠오르는데 웬일이에요? 아우, 겨우 한참 생각했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 김밥 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0128님. 김밥을 근데 영어로 김밥 이라고 쓰나? 왜 G를 안 쓰고? 그것도 생각나요. 옛날에 부산국제영화제 1회 때만 해도 부산을 부산이라고 했거든요. P로. 지금 이제 B로 됐죠. 김밥도 G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진화님. 저 어릴 때 엄마가 일을 하셔서 소풍 갈때 항상 김밥을 사서 갔어요. 엄마가 싸준 친구의 도시락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 또 그런. 예. 세 분 더. 1318-6751 김한결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님이 아들과 저의 관계를 말해주는 노래 같아서 공감이 가는 노래. 하면서 신청하셨는데 큰아들이 중2병을 크게 겪으면서 지금 고1인데 뭐 사춘기 절정일 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운이 남아서 거리두기 중이에요. 예, 그게 뭐 1, 2년 만에 딱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절대 헤어지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는 관계 맞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글쎄요. 뭐 이것도 사회적인 생각들이 다 변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놓아주는 것도 그게 또 요즘에는 장려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인생 자기들이 사는 걸 테니까 그렇다고 뭐 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박소영님 리쌍과 정인이 함께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려드립니다.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of

갑자기 봄날은 간다의 대사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가 떠올랐습니다. 자, 리쌍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까지 들었고요.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죠. 지금 광안리에서 광안대교를 보고 있는데 바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파도가 많이 치나 봐요. 가을 하늘에 낙엽은 뒹굴고 급 옛생각이 나는 하루. 오늘 하루 사색에 푹 좀 빠져볼라 합니다. 1009번님. 정현진님. 7살 아들 산에서 좀 업어줬다고 며칠째 끙끙 앓고 있습니다. 마흔 중반이 넘어가니까 담이 한번 오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뭐 저도 맨날 마음은 있는데 마사지 같은 거 좀 받으면 동네 꽤 보이긴 하던데 끙끙 앓지 마시고 네 한번 그런 마사지 같은 거라도 좀 받으시고 그래야죠.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려고 정장에 구두 신고 나왔는데요.

0: 배수구 구멍에 굽이 껴서 구두 급하게 수선 맡겼고 아 옷이 너무 불편해요. 역시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4536님 하필 또 아 그런 날 배수구 나빴어. 네. 김두표님은 와이프가 친정에 간 날입니다. 간단히 김치 담그고 온다고 하길래 그냥 간 김에 자고 와 그랬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러면서 늦게라도 꼭 올 거니까 딴짓거지 하지 말라고 혼자 좀 있으려고 그랬다가 물 건너갔습니다. 라고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네. 자,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잔눈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해병대간 아들이 6개월 만에 첫 휴가로 나옵니다. 아이고, 반가우시겠습니다. 아들 방 창문 활짝 열어놓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이불도 세탁해서 베란다에 널어두고요. 통화했는데 얘도 목소리가 살짝 들떠있더라고요. 배은화님. 아유, 일반 부대도 아니고 해병대를 갔다가 지금 첫 휴가라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약국 직원인데요. 요즘 부쩍 감기약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교차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모기약 찾는 분도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활동 안 하던 모기가 활동을 시작했나 봐요 하셨는데 2785님. 요즘 모기들이 좀 나오는데 얘들이 좀 느려요, 그죠? 네. 확실히, 뭐, 어느 절기가 모기 입이 돌아가는 거였더라? 처서죠? 처서 지났잖아요. 예. 아이, 돌아갔어요, 애들. 힘없어요. 네. 자. 제주 여행 막 도착하신 5258님이 신청하신 노래, 라이즈의 앤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Close to m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떠오른 노래는요. 마이클 잭슨. 뭐 이런 팝의 거장을 프로듀스하는 67년생 뮤지션 테디 라일리가 몸을 담았던 블랙스트릿의 곡을 떠올렸습니다. 블랙스트릿 이 전설적인 앨범의 제목이 Another Level이에요. 근데 당시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음원인데도 정말 앨범 전체의 사운드가 Another Level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힙합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앨범을 처음 듣고 야 내가 힙합이나 이런 아무튼 이 테디 라일리는 뉴잭 스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뭐 국내 뮤지션들과도 꽤 협업을 했던

0: 블랙 스트리트. 아, 지금 들어도 아주 비트가 어쩜 이렇게. 예. We gonna take you back, don't leave me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속옷 안 입고 재킷이나 점퍼만 걸칠 것 같은 형아들의 목소리라고 이상우님이. 근데 실제로 이 테디 라일리가 블랙스트리트 이전에 몸담았던 프로젝트가 가이라는 팀이잖아요. 그때 딱 그 형들이 그렇게 입었어요. 예. 네. 참, 정말. 음악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한 장르가 되려면, 이렇게 힙합처럼 의상이며 뭐며, 다 이렇게 뭔가 통하는, 문화를 관통하는 코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생방 중에 지금 문자 참여하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다 받으셨죠? 자, 뭐 내일 방송 시작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10분께 주방 매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께는 이번 주는 이응 선물 3종입니다. 아로마 오일, 요거트 세트, 강아지 영양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이용하시는 뭐 단체 문자방 이런 데다가 이 노래 뭘까 하고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의 브라움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5: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라떼 테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죠. 거기서 갑자기 교관님이 다짜고짜
1: 지금 놀러 온 줄 아십니까? 장난합니까?
0: 너무 잘하는데? 요렇게 할 때 바짝 쫀 적이 있다.

0: 완전 쫄았습니다.
1: 완전 쫄았습니다. 비비앙 이원석.
2: 방방방명 이원석.
1: 두 번째, 이를 악물고 훈련 받는 중에
0: 여태까지 여기온 학교 중 가장 장피나 스피디.
1: 이 소리가 나와서 오기가 나서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0: 아니, 열심히는 못하겠어요. 네. 이건 열심히 그냥 겁이 날 뿐.
1: 뭐 괜히 저러려니 했죠 그때도. 네. 어, 에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애도 비슷했네. 자, 마지막 셋째, 캠프파이어 때 양초를 나눠주잖아요. 느닷없이 해바라기에 아 영원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 노래 나올 때,
0: 아 이럴 때 진짜 양초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1: 이 일에게 오열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도 아마 푹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1: 어서 오십시오 이원석 씨.
0: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1: 아 너무 바빠서.
0: 아유 바쁘진 그냥
1: 지척에 계신지만 참 뵙기가 힘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아무튼
0: 아 진짜 이 코너 없었으면은 우리 상디를 만날 수조차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코너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1: 저도 이 코너 없었으면 원석 씨를 어? 15m 앞에 사는데.
0: 그러니까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군요.
1: 아 진짜. 아 이렇게 뭐 계속 바빠요 이렇게 가을에 또.
0: 아이고 이렇게 볼 뭐가 있네요 자꾸.
1: 아 정말.
0: 네.
1: 오늘도 식사 못 하고 가시나요?
0: 네 오늘.
1: 오늘도. 예.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0: 그래서 지금 매니저분한테 네. 뭐 좀 부탁해놨어요. 뭐 좀 사다달라고. 차에서 좀 먹으면서 가려고.
1: 야 역시 이렇게 모시기 힘든.
0: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닌데.
1: 아니.
0: 목요일날 이렇게 바쁜 건가.
1: 아 진짜. 진짜 지난주 목요일에 소고기 볶음밥을 먹는데 원석 씨가 없어서 아쉬웠단 얘기.
0: 소고기 볶음밥이 나왔어요?
1: 네.
0: 군의 식당이요? 너무 맛있었겠다. 네. 맛있었죠?
1: 맛있었죠.
0: 아...
1: 오늘도 비빔밥이던데 한 숟갈 하고 가시던지.
0: 아 근데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군의 식당이.
1: 아 맞아.
0: 그럼 후다닥 먹고 갈 텐데.
1: 아, 원래 제가 처음 오늘 아침 왔을 때만 해도 한 11시 10분 정도 배식을 했는데
0: 네.
1: 저는 칼같이 28분 9분 이때 배식을 했어요.
0: 그러면 딱 늦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러니까 뭐 아무튼
0: 네.
1: 오늘 추억 토크로 수련회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0: 그렇죠.
1: 수련회 갔다 오셨죠?
0: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가죠. 중고등학교 때.
1: 그죠. 고등학교 저도 1학년 때 대성리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그것도 기억이 나세요? 네. 미치까지?
1: 네. 대성리 어. 뭐 딴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0: 근데 이게 약간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수련회 말고 그럼 그냥 여행 가는 것처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조교.
1: 수학여행 말고?
0: 네. 아니면, 수학여행.
1: 네.
0: 그럼 그때는 이제 조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조교가 있는 게 있죠? 그건 수련회 뭐가 다른가요?
1: 우리 저
0: 뭘 수련을 해야 돼서 그런가?
1: 작가님들이 여자분이시라.
0: 네.
1: 솔직히 남자 고등학교가 가서 뭐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0: 어.
1: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했대요.
0: 네.
1: 옛날에 교련이라는 수업이
0: 그렇죠, 그렇죠.
1: 다 뭐 여고 남고 막론하고 네. 교련이 있었고.
0: 그러니까 그냥 수학 여행하고. 그럼 뭐 수련회하고
1: 달라요.
0: 성격이 좀 달랐던 것
1: 그쵸?
0: 같아요.
1: 예.
0: 약간 극기 훈련에 가까운 게 수련회고
1: 맞아요.
0: 수학 여행은 정말 그냥 여행. 그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
1: 맞아요.
0: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좀 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상대적으로
1: 오.
0: 조교나 교관들이 이렇게 막 관리 통제를 하니까 약간 선생님들 먼발치해서 이놈들 혼 좀 나와라 약간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1: 아무튼 뭐 그 솔직히 같은 학교 다녀도 반이 네. 하도 많고 반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이런 데나 가야 내 학년에 지금 어떤 인간들이
0: 그쵸.
1: 어떤 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머물고 있는지
0: 네.
1: 거기서 정도 돼야 이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0: 약간 이거 보통 이런 조교분들은
1: 네.
0: 나 하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 너네 조가 문제고
1: 그쵸.
0: 니네 반이 문제고
1: 어.
0: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1: 전체 개합이지.
0: 단체로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요.
1: 지금도 아마 지금도 훈련소 가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군대 가면 항상

0: 그렇죠.
1: 너네 같은 놈들은 내가 처음 본다. 이러면서.
0: 그렇죠. 너네 기수가 제일 형편이 없어.
1: 이렇게 형편없는 기수 처음 봅니다.
0: 이게 정말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1: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자, 여러분 이런 사연에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0: 네.
1: 자,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든 샵 8000번도 열려 있고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편하게 남편한테 들은 얘기,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다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 진짜 교관들 아우 진짜 쓸데없이 무서웠어요, 솔직히.
0: 그렇죠.
1: 또 그 팔각모 같은 그런 예. 저
0: 빨간 모자.
1: 네, 해병대 저기 모자 같은 거 쓰신 분들.
0: 예.
1: 계급도 뭔지 처음에 파악도 안 되고
0: 그 모자를 싹 들면은 눈빛이 굉장히 선한데.
1: 맞아.
0: 그 눈빛을 이렇게 가리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서웠고.
1: 그렇죠.
0: 그리고 군대 가서는 솔직히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걔네도 그냥 일개 병사일 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훈련병 입장에서는 참 어마어마하게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참 또 나이 생각하면 순진할 네. 나이 때 가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해봐 기껏 해봐 22세 다 애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지들도 애인데.
0: 그 와중에 수련회 갔을 때는 또 그 와중에 뭐 장기자랑 타임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막 무섭게 해놓고
1: 맞아.
0: 반별로 뭐 조별로
1: 캠프파이어
0: 왜 뭐지 맞아 캠프파이어 때 항상 그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봅니다.
1: 진짜 우는 애들 천지야.
0: 아, 저 많이 울었어요.
1: 네, 네.
0: 그 왜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1: 그냥 뭐 태어나서 처음 저 이제 뭐 잠자리도 낯설고
0: 네.
1: 그런 데 가서. 그런 보는 거지. 뭐. 예.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보는.
0: 약간 집단 체면 같은 거.
1: 아니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집단 체면이야. 아무튼 이 교관들의 단골 멘트 탑5를 네. 적어주셨는데
0: 네.
1: 아, 아까 잘하시던데 한번 좀 해주시죠.
0: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옆 친구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1: 아, 나 신병 보는 것 같아.
0: 힘듭니다. 네.
1: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0: 예. 옆 친구들 보십시오. 다 똑같이 힘듭니다.
1: 그렇죠. 새삼 그 말이 다가와.
0: 네.
1: 그렇지. 나만 힘든 나 다 힘들지.
0: 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정신.
1: 통일.
0: 정신.
1: 아 진짜. 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진짜 단골 멘트다 이거.
1: 진짜 단골 멘트.
0: 네.
1: 아 진짜
0: 소지품 검사할 때도 저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다 잡아냅니다 하면서 뭐 이실직고를 한 얘기죠.
1: 그렇죠.
0: 자수해라. 그러다가 다 한번 꺼내고 우등둥둥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1: 자기도 귀찮은 거야.
0: 귀찮지. 엄청 귀찮지. 그거 하나는 어떻게 막 한 마리 60몇 명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1: 그러니까
0: 예.
1: 아 진짜 이게 아무튼
0: 네.
1: 수련회 때 이렇게 교관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0: 네.
1: 아무튼 이게 훈련소와 그 수련회 어딘가 중간에 있는 상황
0: 다 그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대에서 조교 출신들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나 뭐 하는 걸로 그 학생들 수련회 때 조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그렇죠. 경험치가 있어야 하니까.
0: 그렇죠. 보통 이 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1: 아.
0: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군대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로 이렇게 이거를 또.
1: 그리고 진짜 제일 저기한 게 그 제가 한겨울에 군대를 갔거든요. 12월에.
0: 네.
1: 근데 정말 추워서 진짜 미치겠는데
0: 네.
1: 교관들
0: 네.
1: 안에 내복도 안 입고 그냥 딱 군복 딱 입고 야상도 안 입어요.
0: 진짜요?
1: 그러고서 자기들은 막 그게 무슨 차이일까 진짜. 그러니까 더 커 보여 막. 다른 인간 같고 지들도 추울 텐데
0: 그 위에서 시키는 것 같아.
1: 맞아 강해 보이라고
0: 훈련병들한테 강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1: 그렇죠. 마음에 약간 여유가 있으면 또 그런 짬이 나올 수도 있는
0: 거예요.
1: 우리는 뭐 그냥 기람 기고 사람 서고 해야 되는데 아 아무튼 그때 진짜 좀 교관은 타고나나 보다 아.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0: 몰래
1: 있습니다.
0: 어딘가에 핫팩을 붙이고 있을 수

0: 그때 핫팩이 없었어.
1: 아 그래요? 네.
0: 여중 여고도 수련회를 간대요.
1: 아 그럼요. 가죠 가죠.
0: 근데 꼭 거기 끝나고 나면은 교관님하고 펜팔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여성 여학생들은.
1: 아니 묘하게 좀 정이 들어요 솔직히.
0: 그렇죠.
1: 그 뭐 며칠 안 되는데도 무서웠다가 막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 풀어줄 때 사람이 참 또.
0: 그렇죠. 거기서 정이 확 들죠.
1: 네. 그러면서 막 좀 보면서 이제 애틋해져. 뭔가 이상하게.
0: 그러니까 뭔가 이 아 무섭게 하다가 나중에 잘해주면 네. 굉장히 사람이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더 좀 극적으로
1: 맞아요. 네,
0: 가까이 그 경계가 풀어지는 것 같고.
1: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을 다루는 뭔가 테크닉적으로다가.
0: 아, 꼭 그런 사람 있죠.
1: 처음에 잘해주다가 나중에 못되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못되게 보이고.
0: 그렇죠.
1: 처음에 좀 못되게 하다가 한 번 딱 잘해주면 막 살살 녹잖아요.
0: 그러니까 참 보면 주변에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예. 약간 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예. 있어요. 약간
1: 그래서 뭐 계산. 신입사원들 오면
0: 맞아.
1: 너무 이렇게 잘해주지 마라. 초반부터. 그래야 나중에 네가 좀 편해. 뭐 이런 것도 있고.
0: 맞아.
1: 뭔가 다 군대 문화인가 이거?
0: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군대를 다녀오게 되니까.
1: 네.
0: 자 노래 한 곡 그 정말 수련회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듣고 옵니다. 우리 모두 촛불 마음에 촛불 하나씩 켜고 노래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자, 좀 전에 이제 수련회의 단골곡 해바라기 사랑으로 들었고요.
2: 네.
1: 남수정님이 사랑으로 들으면서 캠프파이어 할 때 세상 죄인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열하다가 숙소 와서는 그거 바로 까먹고 밤새 춤췄어요.
2: 그게 이게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1: 그러니까.
2: 그 캠파이어 하면서 이렇게 촛불 들고 하다가 갑자기 거기가 클럽으로 변해요.
1: 그렇죠.
2: 불을 가운데 두고
1: 옛날 그 큰 손 후레쉬 바퀴에 흔들고 쌓이게
2: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정말 춤을 잘 추는 친구였구나를 그때 발견하는
1: 거예요. 맞아요. 그럴 기회 아니면 언제 알아.
2: 네. 왜냐하면 보통 뭐 수련회나 장기자랑 같은 데 가면 반 대표로 한두 명 정도 나가서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춰야 되니까 숨은 인재들이 거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1: 아, 그렇구나.
2: 갑자기 이상한 브레이크댄스 추는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둡고 그냥 캠프파이어 불만 있으니까 묘하게 다 용기가 나나 봐요.
1: 그치.
2: 그래서 진짜 특이한 춤들 많이 봤어요 그때.
1: 오.
2: 이렇게 막 갈고리로 막 이렇게 치면서 하는 춤이랑 발을 막 이상하게 돌리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너 이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몇만 걸 형이 가르쳐줬다고 막 그러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막 배우는 애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몰래
1: 진짜,
2: 몰래.
1: 진짜 참 재주꾼들.
2: 네. 네.
1: 이럴 때 아니면은 진짜 몰라요. 저도 그 이때 기타 하나 갖고 가가지고 수련회 때.
2: 아.
1: 그러니까 박창학 씨 작사가 박창학 씨가 옆반 반장인데
2: 네.
1: 뭐 학교에서야 뭐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점심 시간에 자야 되니까.
2: 근데 예체능.
1: 그때 이제 오, 이 취향이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2: 아.
1: 예, 옆반이지만 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같은 반에 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맺어준 인연이었던 거예요.
2: 아, 거기서 기타를 들고 갔는데.
1: 네.
2: 이 기타 너 치는 거야?
1: 야, 그때 뭔가 말을 걸어줬던
2: 아, 이거 유일한, 쳐봐 이거 쳐봐
1: 유일한 친구.
2: 아, 그래서 친해지신 거군요.
1: 그렇죠.
2: 하긴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옆반 반장은 또 많은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1: 엄청 다르죠.
2: 다름이 있었는데
1: 네.
2: 음악이 맺어줬군요.
1: 그러니까요.
2: 네. 네.
1: 수련회 양초 타임 이후 부모님께 전화드리려고 수련장 내 공중전화 딱 한 대 있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던 기억이 난다고. 8472님.
2: 그때 그렇게 전화하고 싶어.
1: 그 하룻밤인데.
2: 네.
1: 야, 진짜 애는 애다.
2: 그 전화하면 우리 딸 뭐 어때? 우리 아들 잘 있어? 그러면 왜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
1: 진짜.
2: 그러니까. 와, 6638님이 저 수학여행 때 교관이 개그맨 이수근님이셨어요.
1: 진짜?
2: 진짜 무서운데 진짜 재밌어서 인기도 엄청 많았어요. 신기반기.
1: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
2: 정말.
1: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 전문 교관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알바 같은 걸 했었나
2: 그런
1: 것 같아요.
2: 이수근 씨가 태권도 막 저거 사범하고 말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1: 몰랐어요.
2: 아, 그래요? 그랬었대요.
1: 야.
2: 그러니까 뭔가 특기가 있기 때문에 조교도 하고 교관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1: 잘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박준성님은 수련회 첫날엔 꼭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해서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단체로 줬는데 아무튼 밥 짓고 감자 깎고 양파 썰고 하는데 교관들이 꼭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날마다 여러분의 밥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의 일입니다. 이런 걸 진짜 그랬대요.
2: 그래도 그렇게 감동 줘놓고 그날 밤에 선생님들과 치맥 시켜 드시다가 걸린 적도 있었대. 그렇게 막
1: 쌤들이랑
2: 집밥의 소중함에 대해서 막 설파하고. 니네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 얼마나 범인들 감사해라 이러고 밤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꼬매 뭐 이러고 있던 것이
1: 우리는 선생님들하고는 그때 술은 못 먹겠어요.
2: 아, 그래요?
1: 진짜로
2: 조교가
1: 그러니까 술은 진짜로 잡아내서 두들겨 팼어요 진짜.
2: 아, 학생들은 절대 안 되죠. 지금 이 박준성님의 사연은 그 교관과 선생님들이 밤에 치맥을 시켜주셨다.
1: 그치. 아, 그분들이야 뭐 하루 고생했으니까.
2: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그 수련회 기간 내에는.
1: 그치. 한윤아님은 90년에 중학교 때 여자 반장이 저 혼자였는데요. 오. 짝사랑하던 일반 남자 반장하고 국기 들고 전교생 쭉 도는 행사를 했는데 되게 좋았다고.
2: 어, 기수였구나. 기수.
1: 야, 기수. 그치, 기수가 오. 있지. 야, 자.
2: 엄청 오늘, 설렜겠다.
1: 오늘 라떼 차트가 90년 9월인데.
2: 네네네.
1: 네. 90년 9월이면은 어우 원석 씨는 애기였겠다.
2: 그렇죠. 중학생. 중학생이었죠.
1: 그렇죠.
2: 네.
1: 저는 한참 1집 앨범 엄청나게 만들고 있을 때.
2: 크, 어른이다 어른. 참 어른.
1: 그러니까 드디어 가수를 하는구나.
2: 데뷔를 앞둔. 네. 아.
1: 야, 진짜. 이때 나라라 슈퍼보드가 오, 야. 허영만 하백 대단합니다.
2: 네.
1: 이게 최고 시청률이 42.8이 나왔대요.
2: 대박이다.
1: 왜 그러시옹?
2: 저팔계.
1: 네, 저팔계.
2: 와.
1: 무슨 일이시옹? 나 다 기억난다. 진짜. 다 엄청... 따라했어. 이때 다 따라했어요.
2: 그렇죠. 네. 그때 음악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촉촉촉촉.
1: 아, 이 노래야?
2: 이 노래가 치키차카 초코초코초죠?
1: 아, 김수철 선배.
2: 네. 아, 이거 OST잖아요.
1: 시작. 맞아.
2: 참 중독성이 있네요.
1: 그러니까.
2: 예.
1: 네. 이때만 해도 뭐 정말 김수철 선배는 내는 곡들마다 뭐 나도야 간다부터.
2: 네.
1: 하긴 그 전에 뭐. 못다 핀 콧단송이부터 장르 불문.
2: 네.
1: 이 형은 또 심지어 락커시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대중적인 곡들 막 그냥 발표하는 곡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2: 또 제 노래를 또 재밌게 하시니까.
1: 어, 무대 매너가 또
2: 네.
1: 아, 장난 아니시죠. 기타 들고 거의 막 점프를
2: 1미터씩 하죠.
1: 네. 그 특유의 그 스트로크,
2: 네.
1: 스윙. 있었습니다.
2: 돌아오면 진짜 잘하시는 거였어요. 음악을.
1: 아, 그럼요. 작은 거인은 진짜 아마 국내 명반 거기도 순위에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1: 또 90년은 남자 출생 성비가 가장 많은 해였다고 기록이 아, 되어 있습니다.
2: 남아선호 사상이 좀 강했었나
1: 이때가
2: 봐요.
1: 와 남자 여자 비율이 116.5대 100.
2: 아.

0: 특히 경상도 지역은 130대 100이라는 극단적인 성비.
1: 야,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체감이 안 되는데 한 30% 정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일 거예요.
0: 그렇죠.
1: 이렇게 보면은
0: 30%가 많은 거죠. 남자들. 요때 90년생들이 벌써 지금 4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90년생이 그렇군요.
0: 38, 38. 요때 유행어까지 잠깐 살펴보고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데요.
1: 네.
0: 그래서 500원입니다.
1: 아.
0: 최수정 씨.
1: 아이스크림 선전.
0: 네. 그리고 아직 있나?
1: 있지 않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러면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1: 네네.
0: 뭐든 다 아실 거고. 혹시 천사들의 합창의 라우라 기억나세요?
1: 천사들의 합창은 기억이 나요.
0: 거기 히메나 선생님.
1: 네.
0: 아, 천사 같은 선생님.
1: 모두가 사랑했던
0: 그러니까.
1: 선생님.
0: 다다다다다다다. 다라다다라라라. 아, 주제곡까지 막 생각해요.
1: 어, 그래요? 네. 전 이거 보질 않았어가지고.
0: 이게 아마 멕시코 드라마인가 그랬어요.
1: 아, 네. 멕시코구나.
0: 네, 네.
1: 아.
0: 천사들의 합창. 여기에 그 약간 통통한 라우라라는 친구가
1: 네.
0: 낭만적이야. 이런 유행어가 있었고 서울 뚝배기 보신 분들은 실례합니다.
1: 아, 우리 김혜경님.
0: 네, 김혜경 배우가 아주 거기서 그러면 또 지가요. 여기에 꼴랑요.
1: 상대 이런 쪽이 좀 굉장히 특화되네. 잘하시네요.
0: 원숭이찌라 뭐 모사를 좀 하게 돼요.
1: 오.
0: 약간 이럴 때
1: 서울 뚝배기란 드라마.
0: 네. 그래서 아주 정말 진짜 주연 배우의
1: 네.
0: 아 개성이 정말
1: 거기서 확 지금까지도 누가 그렇죠? 상대모사를 할 정도로.
0: 네, 그러니까.
1: 와.
0: 자, 그러면 일단 90년 9월
1: 네.
0: 셋째 주 10위를 차지한 박성신 씨의 한 번만 더 듣고 네. 이야기 나눌게요.

0: 예, 박성신 씨 정말 혜성처럼. 네. 네. 한 번만 더. 아마 이 곡으로 꽤 1위까지 아마 차지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데.
1: 네,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죠.
0: 네. 예. 그때가 90년 9월 셋째 주 네, 가요 종합 차트를 참고해서 10위를 차지한 곡 들었고요.
1: 네.
0: 아, 이거 나얼 씨가 불러가지고
1: 네.
0: 아, 김준섭 씨가 이게 원곡이 정말 좋군요라고 방금 또
1: 원곡 자체가 진짜 좋았어요.
0: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1: 네.
0: 이 노래가 그 김성호의 회상의 김성호 프로듀서가
1: 네네.
0: 이때가 정말 날아다니셨어요.
1: 그런가 봐요.
0: 이 지금 뒤에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찬바람이 불면
1: 네.
0: 이 노래도 김성호 작사 작곡.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
1: 저 이 김지연의 이 찬바람이 불면 진짜 좋아했거든요.
0: 이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OST에 들어 있었대요.
1: 어, 맞아요. 그때 이 드라마에 삽입이 딱 되면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싱겅 울려가지고 그래서 김지연 씨가 처음에 이제 얼굴이 딱 TV에 나오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0: 네.
1: 뒤늦게 노래가 뜨고 나서 지금 음악 프로에 나왔던
0: 아,
1: 기억이 나요.
0: 그랬구나.
1: 예.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뭐랄까 청순하란 느낌이 좀 있었던 목소리가.
0: 그렇죠.
1: 찬바람이 정말 많이 울었다고요.
0: 아 어, 진짜.
1: 예.
0: 아 또 역시 그 뭐 사춘기 때니까.
1: 네. 예.
0: 예. 어 이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들렸구나. 그랬으면 이때 뭐 대단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이때 뭐. 엄마 아빠 한재호 김창숙 배우가 이제 그 두 분의 가정에
1: 네.
0: 그 의대 다니는 첫째가 최재성 배우
1: 네.
0: 그리고 국문과에 다니는 안정훈
1: 아.
0: 안정훈 씨가 여기 나왔었어. 맞아.
1: 맞아.
0: 예, 이상아 김민희 씨 이런 분들
1: 자
0: 그랬습니다.
1: 이게 8위 곡이었고요.
0: 네. 그리고
1: 5위 곡을 한번 우리가 소개해드려볼까요?
0: 이게
1: 네,
0: 저는 지금 좀 낯설어요.
1: 아 그래요?
0: 이정현?
1: 네, 이정현 씨의 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곡이 5위 곡입니다.

0: 야, 저는 노래 들을 때도 지금 낯설었다가 네. 앨범 자켓 보니까 기억이 딱 나네요.
1: 뭔가 좀 저 모습이 네. 딱 봐도 머리숱 되게 많고
0: 그러니까
1: 빽빽하고 약간 뭐 느낌이 있어요.
0: 그 누구보다 더라는 노래도
1: 그게 아마 받았고. 데뷔식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0: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인데 네. 갑자기 또 그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배우가 부른 이 여름의 크리스마스 송이 좀 있어요.
1: 그렇죠. 박진영 씨의 뭐 썸머 징글벨도 있고
0: 그랬고 네. 엉뚱한 상상도 아 그건 뭐 창밖들과 눈이와이니까 네. 네. 어.
1: 약간 이정현 씨가 네.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조카래요.
0: 꼬시기 이용식.
1: 네. 어. 뭐 이건 처음 알았어요.
0: 나도. 오. 그때 뭔가 뭐 그런 약간 예, 뭔가 PR 포인트가 될 테니까. 어. 그랬구나. 아, 아무튼 진짜 이정현 씨 저희가 지금 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노래 참 오랜만인데.
1: 어, 이정현 씨가 젊음의 행진도 잠깐 진행하셨을 때요.
0: 잘 나갔네.
1: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심지어. 그 이후로 작곡가로서 꽤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을 했던 걸로 잘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와이프분하고 같이 팀을 해가지고
0: 아~
1: 히트곡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0: 호주에서 온 교포라고 정유전님께서
1: 아하
0: 아, 이 노래 정말 듣기 힘든 노래인데 고맙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1: 아~
0: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갈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90년 9월 셋째 주 라떼 차트. 한번 지금 뭐 곡을 쭉 다 듣지는 못했지만 네. 살펴보면은
4: 10위가 한 번만 더 박성진이었고요.
3: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도 이때 사랑을 받았고.
4: 나나나 나. 그렇군요. 네.
3: 소중한 너. 김종진 선배가 편곡했던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3: 봄, 여름, 가을.
4: 와, 이것도 엄청 세련됐었는데.
3: 그렇죠.
4: 네. 네. 8위가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이었고요.
3: 네.
4: 아 7위가 변진섭의 로라.
3: 아 로라가 또
4: 우리 상디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4: 네. 6위가
3: 강수지 씨 나를 사랑하겠어요.
4: 이거는 상디 작품인가요?
3: 아니에요.
4: 이건 또 아니고.
3: 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이정현 씨 방금 들었던 노래고.
4: 네, 5위였고요.
3: 야, 신해철 씨가 이때부터 네.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이게 1집 솔로 1집에 있던 곡이고. 푸른 하늘의 이 밤이 지나도록.
4: 이게 3위였고.
3: 3위였고. 이승환 텅 빈 마음인데.
4: 네.
3: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소개팅 같은 걸 하셨나 봐요.
4: 아, 네.
3: 거기서 만난 분이 유화지라고
4: 네.
3: 하는 분인데 둘이 이성적으로는 뭐 별로 호감이 안 갔는데
4: 네.
3: 그분이 만든 이 텅 빈 마음이라는 곡을 이승환 씨가 듣고
4: 네.
3: 그 당시에 10만 원을 주고 곡을 사셨대요.
4: 아니 이게 뭐 소개팅 나가가지고
3: 곡을 샀어.
4: 혹시 음악하세요? 이건가요? 몰라, 혹시 가수신가요?
3: 근데, 근데 아무튼 근데 싸다. 이때 가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4: 네.
3: 그래도 1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곡을 산.
4: 지금 돈으로 하면 5, 60만 원 정도는
3: 충분히 되죠.
4: 네.
3: 그 당시에도 보통 한 곡비가 50만 원 정도로 기억나거든요.
4: 네.
3: 90년대.
4: 그럼 만약에 정말 소개팅을 해가지고 마음에 들었으면 참 괜찮은 인연이 될 뻔했네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히트곡을 선물한 작곡가와 이 작곡가 무명의 작곡가를 유명 작곡가로 만든 가수의 어떤 굉장히 사랑으로 점철된 놀라운 시너지 뭐 이런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리고 이 두 분의 후속작도 별로 이어지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4: 사랑이 없었네요. 그래서.
3: 자, 1위 곡이
4: 전보현님이 1위 곡도 못 들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3: BGM으로라도 들려드려야죠.
4: 아하.
3: 이때 김민우 씨가 이미 입대를 한 상태에서 이 곡이 가요톱10 연속 5주 1위에 오르면서
4: 네.
3: 저하고 작사가 박주현 씨가 네. 대리 수상을 하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4: 아 정말요?
3: 네. 뻘쭘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4: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3: 네.
4: 우리 상디의 또 작품인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야 김성호 선배도 차트에 두 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3: 그러네요. 저도 만만치가 않았네요.
4: 좀 두 곡이 차트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데뷔 전이잖아요.
3: 그렇죠. 이때 김성호 씨도 아마 데뷔는 안 했었어요.
4: 아,
3: 프로듀서로.
4: 맞네요.
3: 이러다가 맞네. 이제 김성호의 회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4: 맞아요. 그 앨범에 제가 고등학교 나왔다 왔으니까.
3: 그러니까. 웃는 여잔 다 이뻐.
4: 예뻐. 네.
3: 자, 한 뭐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4: 네.
3: 자, 오늘도 유원석 씨, 오늘 방송 후가 더 바빠서.
4: 아유, 아닙니다.
3: 네. 컨디션 잘 챙기시고.
4: 예.
3: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최근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은 저 자신을 봉인해제하듯 저만의 색깔을 아낌없이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때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컨셉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았던 경험도 낯설었던 경험도 모두 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온 세상 사람들은 숨죽이며 장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때 TV에서는 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다. 우리는 벽을 이루는 벽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핑크 프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핑크 플로이드. 이 곡은 원래 1979년도에 만들어진 곡이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장벽이 무너질 때 사용이 되긴 했었지만 뭐 그전서부터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아주 상징적인 곡 핑크 플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좀 인상적인 장면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 노래 만들어진 건 사실은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노래였지만 저에게는 베를린 장벽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독일 통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지? 부실공사예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이 음악 들으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그때 흑백 TV였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포크레인으로 막 장벽을 무너뜨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상징적인 벽돌 한 장이라도 그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진짜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 벽돌을 서로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 뭐 오늘 우연히 듣는 음악들도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좀 인상적인 오늘의 배경음악

0: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한 주간의 목요일, 한 주간의 중간인 목요일, 다소 뭐 또 지루할 수도 있는 오늘,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또 넘어갈 수 있길, 세상에 관용을 베풀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음악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입니다.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알레스아우터,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 여기 할 때마다 항상 헷갈리네. 아, 아크메로 동탄. 어려워. 아크메로 동탄.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 합니다.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0: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또 잔잔하면서도 약간 쓸쓸한 선율이 이 가을바람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연주곡. 브래드 피트,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했었던 영화 가을의 전설. 예. 영화 음악 작곡가인 제임스 호너의 작품이죠. 뭐 영화를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다 영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사운드 트랙은 확실히 귀로 듣는 예고편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임형준 씨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은 택시 타고 출근 중인데 가을의 전설 들으니까 회사 말고 다른 데로 빠지고 싶어지네요. 어느 쪽으로? 강변도로? 아니면은 시외로? 시외 좋겠다. 그렇죠. 이 좋은 날, 이 맑은 가을 하늘을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회사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죠. 네. 다른 아무 데로나 가주세요, 기사님. 회사만 아니면 돼. 6834님은 제 결혼식 입장곡이었어요. 저는 가을의 신부였죠.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영화 제목은 아주 부드러운 그 분위기 있는 가을의 전설인데 내용은 아주 복잡한

러브 스토리죠. 그 러드우드 가문의 삼형제가 러드로우 가문인가? 예, 네, 맞아. 러드로우 가문의 삼형제가 한 명의 여인을 사랑하는 좀 약간 복잡한 그 애정이 얽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가을의 전설 OST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인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와서 아기 이유식 먹이다가 눈물이 왈칵 났지 뭐예요. 가을은 가을이네요. 그렇죠? 장영인 씨. 아기 이유식 먹이다가 눈물이 난다. 현실과 그 영화에 빠져 있었던 그때와 그 약간의 격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두유 제조기를 선물로 드릴 테니, 예, 위로가 됐으면 좋겠군요. 어떻게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 음악 한곡더 전해드릴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1983년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에 빛나는 사관과 신사 OST 가운데서, 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 그리고 지금뿐이에요. 라는 노래죠. 조 카커와 제니퍼 워런스의 Of Where We Belong.

현빈, 손혜진, 아, 손예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예. 그 OST에 담겨져 있었던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이 노래 전해드리는 순간에 뭐 미니 메시지 또 문자 메시지로 왜 이렇게 뭉클하죠? 너무 눈물이 나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뭐 등등 자극을 좀 많이 드린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음을 드려요. 예. 내친김에 OST의 음악들을 지금 한 세 곡씩 듣고 있네요. 저는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한숨 돌려요. 그렇다고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집안일 하면서 라디오 볼륨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7112님. 네. 포르투갈 더 맨의 Feel It Still 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 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연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잘 걷고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어른이 되면 어지간한 건 다 잘한다. 무슨 일이든 능숙한 어른이라 해도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생초보가 되는데 나는 그게 참 좋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것도 아니면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처음엔 좀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을 나는 참 좋아한다. 내가 한참 등산 다니러 다닐 적에 청계산, 도봉산, 뭐 관악산, 북한산 이걸로는 도저히 성이 안 차서 콧물마저 얼어버리는 그 한겨울 칼바람에 아름답게 얼어버린 상고대를 감상하며 백두대간도 종주를 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히말라야까지 다녀왔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연습하던 어느 순간 그 동작을 해냈을 때 그 손맛, 그 놀라움, 그리고 그 성취감은 정말 아, 이 맛에 운동을 한다니까. 초보일 때만 느낄 수 있는 긴장감, 벅차오름, 뿌듯함, 이게 참 좋다. 얼마 전에 우리 피클볼팀 유니폼도 주문을 했는데 그거 똑같이 입고 한 게임할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나든지. 못하면 어때? 초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나의 에너지다.

김동률의 출발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달 남았네요. 김동률 씨 공연이. 그러네요. 10월 17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7번의 공연을 한다는데 표는 이미 다 매진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식 들으신 분들은 늦으셨습니다.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한 겁니다. 김남진 씨가 3년째 회사 앞에서 아침마다 수영하고 출근합니다. 마흔이 되면서 시작한 수영. 그 첫날의 긴장감이 생각이 나네요. 아, 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수영부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영이 그렇게 온몸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거니까 하루의 에너지를 탁, 예, 수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수영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허우적대든 아니면은 뭐 저 뭐야 저 돌핀처럼 잘하든 매끈하게 하든 어쨌든 전신을 써야 되는 운동인데 이거 하고 나면은 오히려 힘들다는 분이 계신가 하면 에너지가 차오른다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수영. 아, 저도 참 수영 좋아했는데 그 이제 수영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그때까지가 약간 귀찮아. 그래서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요즘은 수영을 안 하게 되는데 수영은 어쨌든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이지희 씨가 우리 엄마는 몇 달 전부터 게이트볼을 시작하셨는데요. 아저씨 말씀처럼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랑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참 즐겁게 지내세요. 게이트볼 하신 어른들 게이트볼 참 많이 하시죠. 또 파크 골프? 파크 골프도 요즘 또 붐이잖아요. 그래서 그 채 하나씩만 들고 이렇게 계속 18홀 돌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못해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도 그것도 참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이 되냐 안 되냐 보다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 11시 40분 넘어섰고요. 여러분께서 주신 그 문자 메시지 또 응원 뭐 힘입어서 지금 신나하고 있는 이문세. 오리언스의 노래요. Dance with me. 예, 저와 함께 춤 한번 어때요? 땡겨보실까요? 네. 리듬이 그냥 살랑살랑 춤출 정도예요. Dance with me.

잉글버트 험퍼딩크 관도 관도 관도 관도 관도 관도 My darling tell me when 예. 이게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사랑 고백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건데 아 참 진짜 깝깝하네 뭐 이런 얘기 네. 사랑 고백을 강요하는 거죠 언제 언제 언제 앙탈 부리는 아 진짜 오래된 곡이에요 진짜 예전에 이문세는 자신의 노래가 없던 시절 통기타 왜 사롱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주요 레퍼토리로 이 노래를 했었어요 통기타로 짠, 짠, 짠, 짠. My darling tell me when 그러면은 골든타임에는 뛰지 못하는 알바생이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종업원이 훨씬 더 많은 손님보다 그런 시절에 노래를 했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종업원들에게 거기에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그래서 이 잉글버트 험퍼딩크 이 관도 관도 관도를 통기타로 하면 그 전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가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야 예,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 전 예, 저의 노래가 없던 시절의 곡이었습니다 오희진 씨 아저씨 크리스마스까지 99일 남았네요 예, 1년이 너무 빨라요 아 그러네 하루는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참 금방 가죠 그래요 99일을 또 이렇게 그걸 또 세고 앉아있어? 희진씨 이번 크리스마스 그래요 상상만이라도 하고 계획만이라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해가 다 갈 2026년 크리스마스 여러분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기타를 치는 턱하고 노래하는 패티 그래서 턱 앤 패티가 비틀즈의 In My Life를 이 통기타 하나로 아내가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서 아주 감성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In My Life.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문세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생일은 뭔가 좀 이상한 날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특별해지는 하루?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나오는 것도 마치 생일 선물처럼 들려요. 0151님. 크, 생일이다 오늘. 그 모든 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날이네요. 아유, 노래만 선물로 드리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분에게 소 불고기 세트를 댁으로 축하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추석 선물 미리 받으셨다 생각해주세요. 키스 자렛의 마이 송 연주곡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만국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정의가족 123호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에픽하이 유튜브 자주 보는데 타블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컷이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후다닥 갔는데 아무 일 없다고 그저 심심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건 없는 연락은 드물잖아요. 뭐 순수하게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서 이유 없이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꽤 잘 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혹시 제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툭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정호의 희망국.

0: 출발할게요.
1: 오빠, 좀 웃어봐.

0: peace.
1: 네, 정오의 만국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만국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예원입니다. 이 목요일 딱 요맘때가 제일 피곤한데 어떻게 다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시간 맞춰 찾아와 주신 우리 고마운 정이 가족들 많은데요. 2040님.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특히 저희는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 진짜 그냥 용건없이 전화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 3시간 얘기하고 야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끊습니다. 예원 씨도 통화 한번 하면 길게 하나요?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무의미하게 통화해서 서로 할 일을 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 저랑 친한 언니는 이제 청소기를 돌리고 그런 서로의 소음이 왜 그렇게 듣고 싶은지 참 희한해요. 그냥 왠지 전화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용건만 딱 한 사람 있으니까. 저는 그런 편은 아니랍니다. 허주영님.

0: 옙디 툭 출첵해보아요. 가볍게 툭.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지 그냥 툭. 그냥 무심하게 툭 들리고 무심하게 툭 연락해보고 이런 거 좋습니다. 유혜영님. 이쁜 옙디 출석이요. 저는 계속 옙디가 생각나서 왔어요. 저 원래 타방송 들었거든요. 옙디가 나를 정의로 불렀어요. 나이스! 컴온! 이렇게 한 명, 두 명 오시다 보면 저희 가족은 불어날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혜영님을 이렇게 초대해드리고 아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두 시간 또 같이 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꽉 채워 달려볼 시간에 저는 너무 설렙니다. 3, 4부에는 정모 씨와 또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시간이죠. 네 맘 내 맘, 과연 이번 주엔 누가 승리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광고 소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돌이 집순이, 오늘도 텐션 올려서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1: 네.
0: 음악 주세요. 정오의 만국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주식회사 워킷,
3: 경기도청,
0: 롯데렌탈,
2: 당진시청,
3: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후엔팀앱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유.
4: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재밌었어요. 뭔가 이게 타짜의 마지막 시리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 보시면 어떨까 제가 또 이렇게 감히 한번 홍보를 해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호의 이만곡에는 지금 DVD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 어렸을 때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 만화책도 그렇고 아 재밌었는데 늦게 만나보면 막 연체료 내고 다들 기억하시죠? 요즘에는 그 OTT를 이용해서 DVD와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얼마나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2400님이 아 만화책은 안 되나요? 우리 아들 만화책 한가득 쌓여있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은 딱 그 소장하고 계시는 비디오랑 그 DVD만 저희가 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만화책은 사실 많아요. 요즘에 많이 세트로 이제 구매하시기도 하고 모으는 사람들도 이제 많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디오 테이프와 DVD 인증샷 받아보겠습니다. 인증샷 사연이 소개되면 건강유산균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속옷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김아중의 마리아,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네, 김아중의 마리아,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두 곡 듣고 왔고요. 정에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정호의 망국에는 지금 DVD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을지 도착한 사연들과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2279님. 직장인 밴드에서 드럼 치는 46세 아재인데 예전에 드럼 DVD 사서 보고 그랬는데 아직 집에 있네요. 오, 이거 약간 레전드 느낌 나는데요? 오, 드럼 DVD 모음집인가 봐요. 모던 드러머 페스티벌 2008이라는 DVD네요. 야, 이런 것도 약간 소장 가치가 있죠. 4213님, 저희 집 책장에 아직도 꽂혀있는 유아비디오 테이프인데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벌써 대학생인데 해주셨는데. 오 뭐야. 아니, 이 테이프들이 그 어릴 때 봤던 보조개 왕자, 뭐 핑구, 페트와 매트, 뭐 이런 만화들이 있네요. 텔레토비도 있고. 그래, 옛날에는 이 비디오를 딱 그 넣는 그 맛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좀 가지고 있고 싶더라고요. 저 요즘에는 좀 생각이 나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뭔가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느낌. 0294님, 전 아직 옛날에 살아요 해주셨는데. 오, 진짜. 어머, TV도 지금 옛날 모델이거든요. 완전 옛날 모델. 와, 이거 약간 그 레트로 제대로 난다. 레트로 분위기. 벽지도 그렇고 좋네요. 어머, 라붐. 어머. 웬일이야. 오, 좋아요. 이거 레트로 분위기 제대로 났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게 있잖아요. 색깔도 애기들 비디오는 또 노란색이래요. 아,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사실을. 0736님, 저 있어요. 마이클 잭슨, 듀스,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도 창고 안에 있어요. 설치는 못하고 보관만 합니다. 20살 때면 이제 1994년 노래요. 마이클 잭슨 비디오 19,000원 주고 샀어요. 화이트 or 블랙 뮤직비디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이거 멋있다. 와, 듀스 비디오도 있고요. 우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관을 했었어야 돼. 아, 참 아까워. 지금 와서 찾으려면 또 찾기가 어렵잖아요. 9563님, 제 소중한 애장품들입니다. 이걸 라디오에서 소개할 줄이야. 까르르 해주셨는데, 아, 백투더퓨처. 아, 어머 세상에. 비디오들, 아, 그래, 이 비디오, 이 케이스 안에 또그 비디오가 있고, 이거를 막그 비디오 가게에 막 반납하고 막 이럴 때그 설렘, 또 새로운 비디오를 빌리러 갈 때의 설렘. 아, 저 재밌었는데. 제 생각엔 그때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을려나? 초등학생? 아,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마. 아,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1021님, 정오희만 곡 예원입니다. 결혼식 비디오도 가능한지요? 2001년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 소장 중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점점점 해주셨는데, 어머, 축 결혼. 결혼을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 2001년에 결혼하셨구나. 장소 국방회관. 예. 아, 근데 이걸 지금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찍고 이제 좀 옛날 거 보려고 해도 그냥 쉽게 쉽게 봐지는데 이 비디오를 직접 이렇게 좀 뭔가 진짜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딱 이제 테이프를 꺼낼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으시겠다. 그 감성이 저는 너무 그리워요. 0178님, 어렸을 때톰 형님의 탑건을 보고 너무 멋져서 그때 녹화한 비디오와 나중에 구입한 DVD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몇개 갖고 있죠. 그 시절 공테이프 사진도 같이 보내봐요. 해주셨는데. 어우, 탑건. 예. 이거 비디오죠? 오, 아, 녹화를 하셨구나. 아, 저도 기억나요. 그 비디오를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무대에 이런 거 하면은 탁 녹화를 누르고 그거 계속 돌려봤던 경험이 있어요. 야, 맞아. 저도 녹화를 했었더랬죠. 네. 재밌네요. 이렇게 비디오랑 요즘에 어디서 팔까? 물론 있겠죠. 하도 요새는 뭐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도 하나쯤은 좀 좋은 작품을 하나 비디오로 갖고 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봤습니다. 총! 아, 31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네, 여러분, 100분을 넘지는 못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근데 또 집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외출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꺼내기 또 이제 좀 번거로우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비디오 DVD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없다. 정답 맞춰주신 이은정, 문영식, 5089, 9078, 1639님, 이분들께는 속옷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분이 이 DVD 갖고 계신 분이 계셨죠?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2부에 돌아올게요.

Too late? Sure. Eat this.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입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께서는 박찬욱 감독이 알아본 불세출의 라디오 천재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차고 흥겨운 라디오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레디 액션. 여기는 무비 클럽. 네, 앞에서 제가 어제 시사회에 다녀온 얘기도 하고, 비디오 테이프, 뭐 DVD를 모으는 골수 영화 팬, 우리 찐 매니아 선생님들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본격 영화 토크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극장가에 부끄럽지만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진 적도 있거든요. 2013년에 이걸 또 어떻게 찾으셨는지. 이탈리아 애니메이션 글래디에이터 로마 영웅 탄생의 비밀 3D에서 제가 이제 더빙을 다이아나 역할로 제 목소리 연기를 했었답니다. 아, 근데 이때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더빙하는 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화면이랑 맞춰서 싱크를 맞춰서 딱 대사를 해야 되고, 뭐 숨소리,

뭐 약간 이런 다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죠. 광희 오빠랑 같이 이때 한참 이 둘이 같이 뭘 많이 했었어요. 네, 콤보로. 자, 이렇게 영화에 관한 사연 받아볼 텐데요. 수십 번 돌려본 인생 영화도 좋고요. 우연히 봤는데 뭐 배꼽도둑, 눈물도둑 작품도 있었을 거고 주인공이 누구였고 어떤 명대사가 있었는지. 또 영화관 데이트 얘기도 대환영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차량용 소화기 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화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재미있는 영화의 OST, 루시의 무비스타.

레디 액션. 여기는 무비 클럽. 역시 그 천만 관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의 가족분들의 영화 스토리 쏟아지고 있는데요. 4548님, 제 인생 영화는 타이타닉이에요. 배가 가라앉을 때 연주자들이 끝까지 배에 남아서 사람들을 음악으로 위로하는 장면에서 펑펑 울었더랬죠. 그 와중에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남자 주인공 레오나드로를 향해 잭, 컴백! 잭, 컴백! 외치던 목소리. 성대모사 많이 했더랬죠. 예, 그렇죠. 아, 타이타닉 아직도 그 영화는 역시 그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OST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뭔가 개인기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2113님 비디오안이 생각나네요. 친구네 집 가서 인생 첫 야한 영화를 두근거리며 봤더랬죠. 제목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밤에만 우는 뻐꾸기. 아, 왜 밤에만 울까요? 원래 시간마다 뻐꾸기가 한 번씩 울어줘야 되는 건데. 아, 친구네 집에 가서 인생 첫 야한 영화를 봤던 그 순간을 정말 잊으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못 잊죠. 맞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강렬하시겠어요. 2802님, 영화 늑대의 유혹이요. 그 전설의 우산 씬 아시죠? 강동원 씨가 우산을 쓱 오픈하면서 미소 지을 때 극장 안에 모든 여성들이 우와 환호성을 지르던 순간 잊지 못합니다. 늑대의 유혹 주제가 이수은의 고백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알죠.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 가서 봤는데요. 그 소설로만 보던 그 속의 장면을 뛰어넘었던 장면이었다. 귀현이 소설가, 인터넷 소설가였죠. 아, 정말 재밌었어요. 저 장면은 패러디도 많이 듣고 여전히 그 늑대 유혹 중에서 아주 명장면으로 꼽히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저도 누군가가 우산을 다 이렇게 다 쓰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2570님, 예원 씨는 영화 보다가 존 적 있으세요? 저 소개팅하고 세 번째 만남에 극장에 갔는데요. 제가 전날에 밤샘 야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엄청 진지하고 조용한 영화라 저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깨고 보니 엔딩 클레딧 올라가고 아주 민망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얼마나 주무셨길래 이제 엔딩 클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푹 주무셨네. 근데 영화관이 은근히 자기가 편하면서도 불편해요. 저도 존 적 있습니다. 좀 그... 뭐였지?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되게 피곤했나 봐요. 아주 숙면을 하고 일어났는데도 영화가 꽤 길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잘 봤습니다. 3895님 영화 국제시장이요. 이때 친구랑 엑스트라 알바 했었는데 수많은 시간을 대기에 찍고 또 찍었지만 영화엔 제 모습이 0.5초 정도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유명한 배우님들을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해주셨는데 야 그렇죠. 이 엑스트라 알바 이 보조 출연자 알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수준 높은 연기력을 또 요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0.5초 나왔어도 저 제 자신이 알잖아요. 이게 진짜 그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값진 장면이다. 나만 알 수 있는.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1240님 예원 씨의 인생 영화는 뭐예요? 해주셨는데 아 저는요 그 본투비 블루 이제 챗 베이커 영화죠. 그것과 그리고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는 사실 OST랑 이 뭔가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남녀 그 뭔가 그 춤추는 그 진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억지스럽긴 하거든요. 갑자기 그 산 꼭대기에서 탭댄스를 추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는 OST들이 다 너무 명곡으로 꼽힐 만큼 라라랜드가 너무 좋았어요. 아, 저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 라이언 고슬링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라이언 고슬링 닮은 그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케인! 해리케인! 그래,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 인생 영화 라라랜드의 OST였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의 시티 오브 스타즈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화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명희님, 혹시 사랑과 영혼 보셨나요? 둘이 앉아서 도자기 빚는 장면 진짜 최고였는데 거리가 온통 주제가인 Unchained Melody로 울려버렸었지요. 아, 데이트 코스로 아주 안성맞춤인 그 사랑과 영혼 그거, 어우, 뭔가 로맨틱해. 그래서 그렇게 도자기 공방이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네. 권지은님,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요. 그때 첫사랑 남친이랑 엽기적인 그녀 보고 똑같이 교복 입고 민증 들고 나이트 가고 신발 거꾸로 신고 놀이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했어요. 첫사랑의 풋풋한 기억이 생각나서 제 인생 영화예요 해주셨는데 아 엽기적인 그녀도 참 어마어마했죠. 저도 그거 학생 때 봤는데 어 너무 슬펐어. 견우야 나도 어쩔 수가 없나 봐.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견우야! 이런 거. 그쵸. 아, 그리고 차태현 씨가 그 다른 남자한테 전지현 씨가 부탁하는 막 그, 뭐, 우리 누구는요? 뭘 싫어하고요? 뭐, 이거 맞죠? 아,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 그쵸. OST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신승훈 선배님의 I Believe. 그때 참뭐 나이트나 클럽에서 교복 대회 이벤트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딱 민증 딱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딱 내미는 그 장면 많이 이제 됐었죠. 아, 기억이 정말 생생하다. 0581님, 극한 직업이요. 저희 부부가 둘다 경찰관인데 아내는 청소년계, 저는 형사계에 있다 보니 직업이 경찰관으로 나오는 영화는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이 영화 보고 저희 부부도 닭을 좀 튀겨볼까 했던 생각이 나요.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죠, 이거. 극한 직업도 1,000만이 넘었잖아요. 참 재밌어요. 4118님, 제 인생 영화는 유승호 주연 집으로입니다. 7살 상우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20번도 넘게 봤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자주 생각나는 이 영화예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맞아. 저도 기억나요. 유승호 씨가, 아니, 이만큼만 자르랬잖아. 왜 이만큼 잘라? 이러면서 머리 잘라주시는. 이만큼만 자르라고! 지금 유승호 씨는 어엿한, 이제, 아, 남성분이 돼가지고, 어우, 남성미가 이제 철철 넘치시던데, 그 아기 때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셨을까요? 진짜 대단해요. 그, 튀긴 닭 사달라고 했는데, 막, 할머님이 삶은 닭 해주셔가지고, 막 화내고, 꼬꼬댁! 그쵸? 꼬꼬댁! 튀긴다! 꼬꼬댁! 이거 했는데, 아, 너무 재밌었는데. 할머니한테 막 편지 쓰고 그 떠나는 장면, 아, 진짜 오열 장면이에요. 눈물 버튼.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1 The Movie, OST죠. 돈 톨리버의 Lose My Mind.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0: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네,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옙디 예원입니다. 0202님, 옙디 강간이 해주는 명대사 연기 재밌는데요?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 씨 대사. 병시경은 나가 있어. 병시경은 나가 있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우러냈냐? 여러분들 표정까지 같이 보셨어야 되는데. 0211님 살아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해주셨어요. 자, 이 기분 그대로. 자, 2부 끝곡 영화 아는 여자 OST의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 요 노래 듣고 3부에 정모씨와 돌아올게요. 항상 잘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네, 정호의 만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잠시 후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게 되는 코너죠. 니 맘 내 맘 정모 씨와 함께합니다. 과연 이번엔 누가 승리할지 치열한 대결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광고 소개부터 가야죠. 박돌이 집순이 준비됐죠?
2: 네.
1: 바로 음악 주세요. 정호의 만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 케어너 셀센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아니분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네,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자부에,
4: IB

0: SK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2: 현대자동차,
0: 경기도청,
1: 와이즈플래닛컴퍼니,
2: 환인제약,
0: 음주후엔티맵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이쉼 전쉼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2: 네 마음
1: 내 마음
2: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저에게 무려 2연패를 당하신 분이죠 예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 분발하시길 바라면서 정모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이런 문자가 도착했는데 네. 정모씨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1151님께서 정모오빠 혹시 승부욕 없는 거 아니죠? 인별그램 보면 야구 경기 볼 땐 승부욕 넘치는 것 같던데
2: 어떠세요?
1: 저요?
2: 네 승부욕
1: 저 승부욕이 없어 보였나요?
2: 예
1: 그래요? 아니 저는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편인 거지
2: 아~
1: 승부욕은 세요
2: 그래요?
1: 예, 예. 그때 모르셨구나
2: 몰랐죠
1: 아, 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닥바닥 이거 갈면서 갔어요
2: 그러셨구나
1: 예, 예.
2: 아니 안 그래도 네. 어제 KUC 너튜브에 네. 출연을 하셨던데
1: 예예예 예, 예.
2: 같이 야구 보러 가신 거예요?
1: 네,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트윈스 팬이고
2: 네.
1: K윌 씨가 베어스 팬인데
2: 아, 네.
1: 또 잠실 라이벌이잖아요.
2: 네.
1: 그래서 같이 이제 경기를 보러 갔다가
2: 네.
1: 트윈스가 이겼어요.
2: 네, 예, 예. 축하드립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네. 뭐 제가 뭐 거기서 이제 그 윌이 형을
2: 네.
1: 조금 놀려줬죠 뭐.
2: 아, 예, 예.
1: 뭐 그런 근데 네, 그 뭐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니까
2: 네.
1: 네 KBC 유튜브 예 구독 좋아요
2: 네.
1: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 네. 홍보 예. 홍보해 주시네요.
1: 예예. 예. 제 유튜브는 아니지만.
2: 아, 네.
1: 예. 제가 나오니까.
2: 좋습니다.
1: 예예. 예.
2: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 봐야 되는데
1: 네.
2: 정희 선생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1: 그렇습니다. 잠시 후 공개. 되는 주제에 실시간 투표뿐만 아니라 저희 두 사람과 통화하고 또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1: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2: 네, 자 니 맘 내 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0: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악기만 배워야 한다면? 네, 정의 제작진분들이 가져온 후보가 1번 하프, 2번 거문고, 3번 색소폰, 4번 심벌즈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정모 씨 본업이 기타리스트잖아요.
1: 그렇죠.
0: 기타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1: 저는 99년도요. 99년 1월.
0: 아우.
1: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0: 네.
1: 예, 그때 처음에 딱 배웠어요.
0: 예. 아니 며칠 전에 인별그램 보니까 네. 뭐 손에 물집도 잡히시고.
1: 아, 아니요. 물집이 아니라 그냥 까진 거예요. 예, 물집은 이미 잡혀 있고.
0: 그렇죠. 굳은 살이 이미
1: 예, 다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살이 이제 좀 벗겨진 건데
0: 네.
1: 사실 지금 요즘에 좀 날씨가 건조해서 네. 잘 벗겨져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딱히 그 네.
1: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쳐서 뭐 한 것 뭐야 벗겨졌다기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허세샷이라고 달아놨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벗겨진 거 자랑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지.
0: 그렇죠. 네, 아, 멋있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1: 그나저나 예원 씨
0: 네.
1: 집에 인테리어로 있는 기타 있잖아요.
0: 네네네. 네,
1: 그때 그래서 가셔서 좀 보셨어요?
0: 다시. 아니요.
1: 그때 가서 뭐 또 예뻐해 준다 그러고 뭐 그러더니 네. 그대로 드셨나요?
0: 예.
1: 먼지라도 닦아주세요.
0: 아, 그러니까 아직 예, 예. 줄도 이제 바꿔야 예. 되고 이제 슬슬 시작할 겁니다. 이제.
1: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슬슬 시작해요?
0: 가을과 이제 또 잘 예. 어울리잖아요. 기타가.
1: 기타가요?
0: 예. 한번 해볼게요.
1: 거짓말하지
0: 예.
1: 마세요. 네. 근데 먼지나 잘 닦아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화상풍 조심하시고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예. 다른 악기 배워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근데 이미 악기를 한 네 가지 해요.
0: 어, 뭐.
1: 저는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 그 기타까지 네 개를
0: 오,
1: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악기는 사실은 이제는 뭐 이렇게 배우고 싶은 여력이 잘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어때요? 예원 씨는 또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0: 저는 네. 있죠.
1: 어, 그래요?
0: 네.
1: 어떤 거요?
0: 전 드럼도 궁금하고
1: 어.
0: 그리고 뭐
1: 네.
0: 여기까지 할까요?
1: 안 궁금하네.
0: 아 근데 저도 예. 저도 피아노를 어. 예전에 좀 오래 쳤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0: 피아노를 좀 다시 해보고 싶다.
1: 어,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오래 치셨으면 딱 원래 악기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금방금방 배우실 거예요. 드럼도 기타도.
0: 그런가요?
1: 예예. 예.
0: 아 근데 기타는 워낙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지고
1: 어.
0: 피아노는 그래도 오래 쳤으니까
1: 네, 다시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0: 네. 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악기의 승부욕도 좀 가져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저만 이기려고 하지
0: 화이팅!
1: 마시고. 화이팅!
0: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하나씩 골라봐야 되는데
1: 예.
0: 후보로 나온 악기들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악기들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더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1: 네네.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성공할 기회를 드릴게요.
0: 그래요?
1: 네네.
0: 저는 딱
1: 고르시죠.
0: 하나의 악기만 배워야 한다면 저는
1: 네. 네.
0: 색소폰 가겠습니다.
1: 어? 아, 또 겹치네. 아,
0: 아, 또 겹쳐요.
1: 큰일 났네. 근데 제가 또 먼저 기회를 드렸으니까.
0: 네.
1: 예, 그러면 저는.
0: 네.
1: 아, 이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심벌즈로 갈게요.
0: 어.
1: 네, 심벌즈로.
0: 심벌즈도 저도 두 번째로 생각한 거긴 하거든요.
1: 예, 예, 예. 일단은 그 하프나 거문고는 네. 좀 많은 노력과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그
0: 쉽게 접할 수 있는
1: 예예 예. 악기들이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그리고 악기도 비싸고
0: 비싸.
1: 예 고가의 악기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배워야 되는
0: 네.
1: 예 심벌즈.
0: 알겠습니다.
1: 심벌즈는 칠 줄 아시나요 혹시?
0: 아 그럼요.
1: 어 그래요? 그거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기 힘든 거 아시죠?
0: 알죠.
1: 예,
0: 그리고
1: 예,
0: 이거 쉐이커 되게
1: 어, 쉐이커.
0: 어, 네. 중요한 거 아시죠?
1: 그럼요.
0: 이거 박자 감각 되게 중요해요.
1: 원래 그런 타악기 종류들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리듬 악기들.
0: 예.
1: 예. 어렸을 때 우리 리듬 악기 배웠잖아요. 탬버린, 캐스네트, 트라이앵글.
0: 예.
1: 예, 예.
0: 아우, 선생님이시네요.
1: 알죠. 그 문구점 앞에 가면
0: 예.
1: 알잖아요. 세고비땡. 그 세트 네. 리듬 악기 세트 해가지고 세 가지 판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세고비땡.
0: 아, 재밌네요.
1: 근데,
0: 저는 어, 왜 색소폰을 골랐냐면요.
1: 네.
0: 사실 가을이랑 좀 잘 어울리고
1: 가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0: 그러니까 저 요새 가을에 미쳐 있어요.
1: 어 그래요?
0: 이 왜냐면 또 이 가을이 착 올 때쯤
1: 네네.
0: 가을 느껴줘야죠. 왜냐면 어... 얼마 안 가거든요.
1: 그건 맞아. 그래서 네. 오늘 모자도 그 안 익은 대추. 예, 대추 모양의
0: 안 익은 모자. 대추.
1: 예, 안 익은 대추.
0: 맞아요.
1: 예예. 예.
0: 어때요? 괜찮아요?
1: 어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0: 살짝 이제 좀 뜨끈뜨끈하게
1: 네, 예, 예.
0: 하면서
1: 어, 예. 잘 어울려요.
0: 예.
1: 이제 이게 한 다음 주쯤 되면 추석이 지나면. 이게 보라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익은 대추로.
0: 네, 익은 대추로 이제 예. 변신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악기만 배워야 한다면 후보들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프, 2번 거문고, 3번 색소폰, 4번 심벌즈. 실시간 투표 어디로 참여하면 되죠, 정모 씨?
1: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들고요. 정확한 투표를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0: 네. 후보에 없는 다양한 의견들도 저 대환영하고 있고요. 또 투표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저희가 김치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그렇다면 정의 선생님들의 실시간 투표와 의견 받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요.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다룬 MBC 드라마였죠.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OST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오셨고요.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7034번님께서요. 1번 하프. 왠지 하프를 연주하고 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그런 여신된 느낌 아닐까요? 저의 우아함을 전 세계에 알려볼게요. 호호호.
0: 맞아요. 하프 생각하면은
1: 예,
0: 뭔가
1: 덜렁.
0: 약간 그리스 여신.
1: 어우, 그쵸.
0: 이런 우아한 느낌이 있죠. 좀
1: 예, 그런
0: 고르저스하고.
1: 느낌은 있지만 이 그리스 여신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프를 싣기 위해
0: 그쵸.
1: 트럭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더 우아하고
1: 예.
0: 고르저스한 느낌이 나나
1: 나
0: 봐요.
1: 지금 너무 튄가?
0: 아니에요. 그럴 수
1: 예.
0: 있어요. 맞아, 현실적입니다.
1: 네.
0: 8581님, 제가 황진이, 대장금, 여인천하, 최근 슈룹까지 사극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갓 쓰고 도포 입은 채 검은 고 연주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거 있죠. 두 분은 사극 출연하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지도 궁금해지네요. 해주셨는데.
1: 어때요? 사극. 또 예원 씨는 연기도 하시니까.
0: 네. 사극을
1: 예.
0: 얼마 전에 MBC에서 또 했었는데,
1: 네.
0: 제가 그때는 뭔가 사랑꾼인 궁녀 역할이었어요.
1: 사랑꾼 궁녀.
0: 사랑꾼 궁녀. 막 감옥에 가고 막이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
1: 네네네.
0: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막 약간 이러면서 막 하는데,
1: 네, 본인 캐릭터랑 좀잘
0: 저는
1: 맞았나요?
0: 사랑꾼이죠.
1: 아, 그래요?
0: 예.
1: 찰떡이었네요.
0: 오, 예. 오, 어머,
1: 이거 뭐
0: 뭐야?
1: 옥중 고문 당하는 역할인가요, 이때?
0: 고문도 당했어요.
1: 야, 세상에.
0: 진짜 힘들었는데, 와, 어우, 예. 새롭네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는.
1: 그러네. 근데 연기도 워낙 잘하시니까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네.
0: 예.
1: 9206님께서 저희 아빠가 배우시는 색소폰이요. 예전엔 몰랐는데 색소폰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연주할 때만큼은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이더라고요. 부녀지간에 같이 색소폰 연주하면 더 멋있겠죠?
0: 그렇죠.
1: 아, 맞아.
0: 아버지,
1: 예.
0: 아버님들이 이제 색소폰 많이
1: 아,
0: 부시죠.
1: 맞아. 로망이 있으시죠.
0: 에.
1: 왜냐면

0: 나훈아 선배님의 무시로 이런 거 있잖아요. 빠빠빠 인트로에 바로 딱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불고 싶어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취미로 예, 진짜 예. 색소폰 부시는 아버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0: 맞아요.
1: 멋있으시잖아요.
0: 아 멋있죠.
1: 낭만 있고.
0: 그렇죠. 저희 또 저 초등학교 때는 네. 사랑과 그대 품 안에라고 MBC 드라마에서 아, 네네네. 차인표 선생님, 네. 차인표 선배님이 리리리라라 이거 손가락 이거 하면서 색소폰 부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색소폰이 또 유행을 또 했었죠.
1: 맞아요.
0: 예예. 예.
1: 안 그래도 지금 예. 문자가 왔네요.
0: 그렇습니다.
1: 9200님 3번 색소폰 드라마 속 차인표님처럼 멋지게 연주해 보고 싶거든요.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면서
0: 정확하게 기억하고
1: 그렇군요.
0: 있어요. 예, 이게 그 당시 때 유행이었어요.
1: 똑같이 하셨어요.
0: 예, 예.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렇게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
1: 그러면서
0: 네네네. 색소폰
1: 한 손으로 부는 거예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차인표 씨의 시그니처였었고
1: 제스처고.
0: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네라 씨를 이 드라마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1: 세상에. 예, 예. 낭만이다. 5003님 심벌즈 배우고 싶어요. 저희 팀장님 헛소리 할 때마다 앞에 가서 심벌즈를 쾅 하고 찍고 싶거든요. 휴. 이건 그냥 거의 이제 예, 예. 막기용으로.
0: 그렇죠. 왜 만화에 보면은 그 이런 거 왜 창 치면 그걸로 날아가고 예, 예. 그런 거를 상상을 하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 근데 진짜로 심벌즈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네네네. 정말 적재적소에 그 심벌즈가 있고 없고 오케스트라의 그 퀄리티가 네. 확 달라집니다.
1: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이게 박자 맞추기가 되게
0: 어려워요.
1: 이게 그냥 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 준비 동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아 이거 네. 힘듭니다. 여러분.
0: 맞아요.
1: 쉽게 보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3601님께서 선비의 악기 검은고 울 남편 결혼 전에 레슨 받고 한참 연주했는데
1: 네.
0: 지금은 막걸리 마시면 연주해요. 장식품이 됐죠.
1: 그래도 막걸리를 드시면 멋있다.
0: 멋있다.
1: 와, 그
0: 지금
1: 옆에...
0: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검은고 옆에 그 화병까지 완벽해요.
1: 완전 그 동양의 미를 정말 적절하게 장식품인데도 굉장히 멋있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예원 씨 사극 그 하셨을 때 그 딱 그런 옷이 한복 입으시고
1: 그렇죠, 그렇죠.
0: 검은고 키시면 예원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1: 검은고가 진짜 멋있긴 한데.
0: 예예. 예. 또 하나의 인테리어가 늘겠어요 집에. 검은고까지 하나 놓으시면.
1: 그럴까봐.
0: 예 집이 예뻐지겠는데.
1: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집이 예뻐지겠네요. 참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0: 네.
1: 네.
0: 2785님께서
1: 전 1번 하프. 사실 제가 플룻과 하프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희 동생 사는 아파트 조형물도 하프가 있습니다.
0: 아까 조형물로 하프가 있다는 얘기죠? 2785님이 하프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 그렇죠. 그렇죠. 그 아파트 뭐 입구쯤에 예, 예, 예.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0: 순간 2785님한테 제가 문자 보낼 뻔했어요. 하프 갖고 계신 줄 알고.
1: 아 너무 고가라.
0: 예, 예, 예,
1: 네.
0: 예. 자 7725님께서요. 4번 심벌즈요. 제가 타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박자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치. 타악기가 그렇죠. 진짜 매력이 있어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얼마나 이게 매력이 있으면 사실 악기 하기 이전에 네. 저희 어릴 때 책상에 애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0: 이런 거 어릴 때만 하고 비둘기 네. 소리 낸다고 이거 허벅지 때리고 이거 네. 다 타악기의 결국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럼요.
0: 예, 예.
1: 사실 음악에서 이제 또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 타악기가 빠지면 또 그 맛이 안 살아요.
0: 그럼요. 그게 네. 드럼이라는 악기가 네. 실제 음악의 대중음악에서도 척추 역할을 맡고 있고 예. 그 리듬이 없으면 멜로디가 있을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1: 네, 저희가 안내해드린 후보 말고도 다른 악기들을 배우고 싶다면서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네, 이동아님께서 마림바요. 아이랑 공연 보고 왔는데 큰 실로폰 같은 걸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림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소리도 예쁘고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큰 실로폰 같이 생긴
1: 그렇죠.
0: 거 있죠. 예예, 예. 그게 이제 마림바인데
1: 이게 소리도 되게 영롱하잖아요.
0: 굉장히 영롱하죠. 어릴 때 저희 그 막대 사탕 있잖아요. 추파땡, 추파땡땡. 그걸로 이거 네. 많이 이런 거 흉내내고 그랬었어요.
1: 맞아요.
0: 예, 예, 예.
1: 맞아요.
0: 예, 예.
1: 임채영님, 보기에 장구는 없나요?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장구 배워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장구 매력 있죠.
0: 장구 매력 있죠.
1: 장구가 저도 네. 그 이게 중학교 때인가 이게 수행평가로 많이 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뭔가 했었는데 저는 막 잘 하지는 못했고 이게 그 쿵 더러러러 할 때 이
0: 네, 떨어야 되잖아요.
1: 네, 떨어야 되잖아요.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0: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배우지 않으면 네.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장구를 쳐본 적은 없어서.
1: 근데 되게 매력 있었어요. 왜냐면 이 그 뭐래 북 이 면을 뭐라고 하죠?
0: 장구면이요?
1: 네.
0: 장구면.
1: 장구면을 장구면으로 예, 예, 예. 아, 그 동그란 면과 네. 이 약간 그 각진 곳에 있죠, 그 있죠. 소리가 모서리가. 달라요.
0: 아 있죠.
1: 그러니까 거길 치냐 여길 네네. 치냐 소리가 다 달라가지고 네. 아 이게 아 참 이게 또 아, 손맛 지금 딱 기억나네요. 딱.
0: 아 그래요?
1: 아 네. 집에 가서 또 장구 한번 또 시도해봐야 되나?
0: 인테리어가 늘겠네요. 이제 밥상이 되겠는데 그걸 그렇죠. 세워놓고.
1: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100%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된 그 결과는 정모 씨 발표해 네. 주시죠.
0: 자, 정희 선생님들이 뽑은 내가 배우고 싶은 딱 한 가지 악기는 네.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55%의 지지를 받은 3번 색소폰이 선정됐습니다.
1: 유후! 역시나.
0: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네. 오, 네. 3번 색소폰이 55% 네. 예, 과반입니다. 네. 제가 고른 심벌즈가
1: 5%로 예, 꼴등이네요.
0: 예, 그래도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눠주신 우리 5%의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1: 네, 그럼요, 예. 그럼요.
0: 없을까봐 사실 네. 좀 걱정했거든요.
1: 아, 예, 근데 예. 뭐 사실 좀 약간 짐작을 누구나 했을 법한.
0: 맞아요. 사실 이번에는 아 제가 좀 승부욕을 좀 더 가지고. 네. 내가 성공을 했었어야 됐어. 아, 색소폰을.
1: 근데 또 예, 예. 제가 이제 스페셜 DJ라고 예, 예. 네. 양보해 주신 거 제가 다 압니다.
0: 알죠?
1: 또 워낙 또 그 악기에 예, 예. 또 천재시니까.
0: 갑자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
1: 뭐든 다 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 예. 그렇기... 원래 장구면 몰라요. 그 장구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들 혹시 네. 예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1: 그래서 저한테 네. 양보해 주신 거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네, 색소폰을 선택한 저 옙디 예원이가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요. 잠시 후 4부에선 단 한 사람의 속마음을 맞히는 대결 펼쳐집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듣고 4부에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 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도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6: 탕타랑 탕탕탕타랑.
7: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8: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네 마음.
9: 내 마음.
8: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정희 패밀리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찐 대결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어머, 사랑 사연이래요. 정모 씨 얼른 읽어주시죠.
9: 네, 김은영님께서요. 옙디, 지난주에 제 곁을 13년 동안 지켜준 남사친과 결혼한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옙디가 꼭 한번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니맘 내맘 코너에도 사연 남깁니다. 사실 제가 남사친에게 고백도 먼저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번,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서. 2번, 사귀었던 전 남친들은 왜 얘보다 못하지 싶어서. 3번,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4번, 키가 크고 잘생겨서.
8: 아하.
9: 과연 이 중에 제가 남사친에게 반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아, 이거 답 나왔다.
8: 저도 답 나왔어요.
9: 네, 이거 아, 잠깐만요.
8: 왠지 겹칠
9: 내가 양보를 해야 되나.
8: 아니, 이번엔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9: 그래요?
8: 하겠습니다.
9: 네. 아니, 제가 어쨌든 그래도 네,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8: 아이, 드릴게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9: 그래요? 아싸, 그럼 내가 할게요.
8: 네.
9: 저는 4번.
8: 4번?
9: 예, 전 4번으로 갑니다. 예.
8: 저랑 다른데?
9: 어, 달라요?
8: 다릅니다.
9: 어, 그렇구나. 네. 네.
8: 자, 저는요.
9: 네.
8: 2번, 사귀었던 남친들은
9: 네.
8: 왜 얘보다 못하지?
9: 오.
8: 싶어서.
9: 어.
8: 이거든요.
9: 어,
8: 왜냐면 일단은 네. 13년째 알고 지낸 남사친에서
9: 네.
8: 갑자기 남친으로 갔단 말이죠.
9: 아,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8: 네. 네. 이제는 남편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는 김은영님의 우리
9: 예.
8: 사연이었는데 저번에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렸어요.
9: 예, 예, 예.
8: 근데 생각해보세요. 13년째 알고 지냈어요. 남사친으로. 근데 갑자기 남친이 됐다고. 근데 외모적인 모습을 13년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9: 예, 예.
8: 네, 그래서 저는 2번입니다. 아, 얘랑 자꾸 지내다 보는데
9: 네.
8: 아니, 사귀었던 전남친들은 아, 왜 얘보다 못하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을 거란 말이죠. 뭐,
9: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왜냐면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으니까.
8: 네.
9: 예. 근데 제가 왜 4번을 골랐냐면
8: 네네네.
9: 원래 어쨌든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8: 그렇죠.
9: 그러니까 그 반하게 되는 순간도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8: 그렇죠.
9: 예,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딱 봤더니
8: 네.
9: 어? 잘생긴 거야. 어?
8: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거야.
9: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13년 동안 친구라고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위장이었을 수도 있어. 위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8: 에이. 맞죠. 에이. 몰랐던 걸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9: 아니면 그걸, 알았지만
8: 그걸
9: 굳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8: 에이. 애인도 있고 하다
9: 그렇죠.
8: 보니 그럴 수 있어요.
9: 맞아요.
8: 혹시 정모 씨는 뭐 주변에 이런 케이스 본 적 있나요? 남 뭐 여사친 남사친에서 네.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한
9: 있어요.
8: 경우.
9: 제가 왜냐면 그 결혼식에 축가도 불러줬기 때문에 아. 제 중학교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단톡방에 네. 손잡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8: God.
9: 저는 이제 자다가 그때 일어나서 이제 딱 봤는데 네. 그걸 보고 아 이거 뭐 왜 이래 그 얘는 뭔 장난을 친 거야 이랬는데 뭐 어제부터 사귀기로 했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황당하죠. 왜냐면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인데 그때가 30대 초반 때였으니까 네. 갑자기 사귄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8: 와,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편안함에서 비롯된 약간 그 애정인 건가?
9: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원래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예 이렇게 뭐 주선을 하고 있었는데 주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아이의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애고 하면서 자랑을 이제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근데 내가 이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애를 왜 남을 줄라 그러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예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8: 좋네요.
9: 예예.
8: 아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 네. 8526님 두 분이 가장 많이 연락하는 남사친 여사친은 누군가요?
9: 네네.
8: 이국주님과 황광희님 해주셨는데
9: 예, 저는 실제로 제일 많이 연락하는 여사친은 국주가 맞아요.
8: 오 정말요?
9: 네.
8: 오
9: 어때요 예원 씨?
8: 저는 제일 네. 많이 연락하는 남사친?
9: 네.
8: 저는 그렇게 막 한 명이 딱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은데.
9: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네네. 제가 여사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국주밖에 없어요.
8: 아
9: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지인.
8: 그렇죠. 그렇죠.
9: 네,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해봤자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 정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정말 여사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는 저는 국수밖에 없어서.
8: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남사친 여사친과 이렇게 막 뭔가 매일 연락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 그럼 위장이죠. 그거는.
8: 그러니까요. 네.
9: 어때요? 남사친 여사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저는 네. 있긴 있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그 위장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9: 맞아요.
8: 저는 웬만하면 남사친 여사친과 막 그러니까 남사친과 그렇게까지 가까워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9: 맞아요.
8: 이 친구는 그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예, 예. 선을 분명히 정해두고
9: 저는 만약에 있더라도 애인이 생기면 저는 이제 그때는 좀 멀어져야 된다라고
8: 그럼요.
9: 생각해요.
8: 그건 예. 서로 예의죠.
9: 그렇지.
8: 그럼요, 그럼요.
9: 자, 그 와중에요. 자, 1151님께서 저렇게 둘 다 자신 있어 하는 거 보니 둘 다 틀렸고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라고. 참나.
8: 어머?
9: 너무 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8: 어, 그러니까 왜요?
9: 참나.
8: 제가 한 번 더 정답 후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네.
8: 김은영 님이 13년 된 남사친에게 반하게 된 이유. 1번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서. 2번 사귀었던 전 남친들은 왜 얘보다 못하지 싶어서. 3번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4번 키가 크고 잘생겨서 라고 해주셨는데
9: 네.
8: 과연 저희 두 사람이 고른 것 중에 정답이 있을지 혹은 우리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보습크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김은영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오셨고요. 먼저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정답 후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 네, 김수진님께서요. 저는 정모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남편과 중학교 동창인데 남자는 자고로 얼굴이죠. 남자 얼굴 잘생기면 평생 행복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어제 동의하십니까?
0: 뭐 인정합니다. 뭐 얼굴 잘생긴 것도 물론 좋긴 좋지만 예. 그냥 화가 좀 덜 난다. 네, 뭐 이런 것들.
1: 아니 제 주변에 그 선배분들도 네.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산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선배들도.
0: 아, 예, 예.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579님, 저도 옙디처럼 전 남친들은 왜 얘보다 못하지? 애 한 표요. 10년 넘게 보다 보니 이 녀석만한 놈이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지만 이렇게 막 신경을 잘 못 쓰다가 네. 아니 근데 얘가 되게 괜찮은 애인데 내가 왜 몰랐지?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13년 동안 친구로 지냈다는 것도 네. 서로 잘 맞으니까 친구였던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1: 자, 7719님께서요. 네. 후보에 갑자기 춤추는 모습이 들어간 게 수상해서 저는 1번이요. 혹시 스맨파 참가하셨던 분이신가?
0: 근데 저도 이거 약간 그러니까, 수상하긴 해요.
1: 왜 근데 갑자기 진짜 춤이 들어갔지?
0: 그러니까 서로 평생 이제 춤출 모습을 볼 기회가 없다가 네. 언제 한번 그냥 뭐 노래방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그냥 춤을 추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반했다라는 걸 수도 있고.
1: 와, 근데 만약에 어떤 춤을 주셨길래 반했을까요? 그러게요? 춤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뭐
0: 그러게요?
1: 무슨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를 추시거나 아, 네. 뭐 그러신 건가?
0: 갑자기 각기를 춘다거나
1: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뭐 이렇게 하셨나?
0: 네.
1: 아니면 되게 귀엽게 막 이렇게 율동처럼 했는데 그게 예뻐 보였을 수도 있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에게 제일 많이 온 의견은 3번이었어요.
1: 김선미님께서 네. 제가 살아보니까 내 부모님한테 잘하면 저한테 잘해주는 것만큼 좋더라고요.
0: 이런
1: 이것도
0: 의견이
1: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네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게 그 친구였기 때문에 네. 분명히 부모님하고 인사도 했었을 거예요.
0: 그렇죠. 알고 있을 수
1: 그게
0: 있죠.
1: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일 때 부담감을 갖고 인사를 드릴 때랑
0: 네.
1: 그냥 친구일 때 편하게 인사드릴 때랑 되게 다르잖아요.
0: 완전 다르죠.
1: 그러니까 편하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했었을 때 이미 친근하게 잘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점수를 따는 포인트였을 수 있죠.
0: 그럴 수 있겠다.
1: 나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팔랑기지?
0: 뭔가 약간 든든한 네. 그런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고.
1: 들 수 있죠.
0: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1: 네.
0: 아, 궁금하다.
1: 그러니까요.
0: 김은영님과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30살 예비신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0: 예비신부님.
1: 자, 잠깐만요. 30살 예비신부님이시니까 10년 넘게 알고 지내셨으면 언제부터 13년 전이면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2: 저희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0: 중고등학교.
1: 와, 오 마이 갓.
0: 아, 진짜 오래됐네요.
1: 남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같은 반이었어요?
2: 아니요, 저희가 사실 같이 학교 댄스 동아리에 입시하면서 알고 지내게 됐고요.
0: 아, 댄동.
1: 잠시만,
0: 댄동.
1: 이거 너무 큰 힌트인데.
0: 그러게요.
1: 댄동. 그럼 그 처음에 댄동에서 같이 이제 배웠던 그 혹시 곡이 기억나세요?
2: 거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0: 그럼 춤은 아니야.
1: 춤은 아니다.
0: 근데 사실 친구로 지낼 때는 그럼 각자 연애도 하고 있으셨을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각자 서로 네. 늘 연애 중이었고 네. 서로 조언도 해주고 네. 고민도 들어주는 사이였었어요.
0: 그러면은 그 각자 그 당시 때 만나셨던 뭐 전 여친, 전 남친 분들 같이 만나거나 한 적도 있어요?
2: 소개도 서로 시켜주고 어이구.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런
1: 것도. 와, 그러면 서로 연애 스토리도 다 알고 그럴 텐데 괜찮으세요?
2: 초반에는 좀 신경 쓰였던 점들도 있었는데 이제 서로 각자 네. 조심할 거 조심하자 이렇게 돼버려서
0: 그쵸. 뭐 굳이 얘기해봤자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1: 그러니까.
0: 뻔한데.
1: 예. 근데 사실 은영 씨가 고백도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2: 네, 맞아요.
1: 아니, 한 번에 그러면 오케이 됐나요?
2: 아니요, 전 좀 세 번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0: 그래요?
1: 끝까지 도전하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0: 야, 삼고초려를. 야.
2: 중요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런 고백했을 때는 그 이제 예비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 아, 첫 번째 고백했을 때는 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한 거여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아닌 것 같다.
0: 아직은
2: 정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0: 근데 아직은이라고 얘기를 또 하셨네 남자친구분이.
1: 근데 고백하고 실패하셨을 때 좀 어색해지지 않나? 그 뒤에 어떻게 또 봐요?
2: 이게
0: 내가 볼 때 여지를 줬어.
2: 먼저 또 연락을 하기도 하고.
0: 예예. 예.
2: 한 번 더 고백했을 때는 네. 이제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네. 제가 힘든 일이 생겼는 줄 모르고 네. 고백을 또 해버려서.
0: 네네.
2: 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해주더라고요.
0: 이야.
1: 끝없는 도전.
0: 그러네.
1: 자, 그러면 일단. 김은영님이 남사친에게 반하게 된 이유를 우리 본격적으로 맞춰봐야 되는데요. 후보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후보,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서. 혹시 가장 최근에 춘 춤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요즘 늘 추고 있는 게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노래.
1: 레드, 도가니, 사리기.
0: 그렇구나. 근데 그 춤.
2: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네. 공연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0: 예술의 전당에서요?
2: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습하느라 맨날 추고 있어가지고.
0: 지금 그럼 남편분께서 춤추는 직업을 하고 계세요?
2: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렇군요.
1: 자, 두 번째.
0: 자.
1: 사귀었던 전남친들은 왜 얘보다 못하지 싶어서 라고 했는데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가 봐요?
2: 세심하고 배려도 넘치고 네.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1: 그래요. 일단은 오케이. 예,
0: 자, 세 번째 후보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인데
1: 네.
0: 어때요? 두 분의 부모님도 그 어릴 때부터 서로 계속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요?
2: 네, 맞아요. 서로 왕래도 하고 네네. 오고 가며 인사도 자주 하고 또 저희 집 아들들보다 네. 더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기도 해요.
1: 자, 네 번째. 키가 크고 잘생겨서가 있는데 혹시 남사친분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186이에요.
1: 와!
0: 크시네. 되게 좋아하시는데.
1: 잠시만.
0: 왜요?
1: 4번이라고 하셨잖아요.
0: 제가 4번을 골랐죠. 자, 혹시 네. 닮은 연예인이 있을까요?
2: 잘생긴 김용명님 닮았습니다.
0: 잘생긴 김용명님이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1: 잠깐만. 두 분.
0: 신나시네. 그리고 두 분 왜 이렇게 닮았어요?
1: 그림체가 닮았다, 진짜.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2: 네, 맞아요. 닮았네. 남매가 닮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0: 야,
1: 웬일이야. 그래. 역시 닮은 사람 좀 따라가고 말까, 이런 분 있나?
0: 운명이네, 운명.
1: 아니, 네. 2237님이. 아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린다. 다 정답 같아. 해주셨는데. 자, 저희 마지막으로 각자 생각하는 정답을 한번.
0: 예, 예. 어때요?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예원 씨는?
1: 저요?
0: 네.
1: 바뀌었습니다.
0: 바뀌었어요?
1: 네.
0: 어.
1: 저 3번으로.

0: 3번. 네. 아,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모습으로. 네네네. 오, 저는 그대로 갈게요. 4번.
1: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약간 그게 조금 네네. 있는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결정을 했는데.
0: 그렇습니다. 예원 씨가 이제 3번.
1: 네. 네. 부모님께 이제 잘해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0: 네. 저는 4번. 키가 크고 잘생겨서.
1: 네, 네.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사람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영 님이 남사친에게 반하게 된 이유는요? 최종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제가 남사친에게 반하게 된 이유는요?
1: 네.
2: 정답은 2번 사귀었던 전남친
1: 때문에
2: 커서였습니다.
1: 바꾸지 말걸. 바꾸지 말걸. 왜 바꾸냐? 제발.
0: 와, 근데 대박이다.
1: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셨던 거예요? 아, 나 바꾸지 말걸.
2: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자주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말투도 배려도 편안함도 나를 네. 이해해주는 방식도요.
1: 아...
2: 그래서 그때 알았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0: 아, 그러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예비 남편분을 좀 약간 좀 그렇게 좀 남자로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2: 제가 먼저 네. 한 1년 정도 먼저 네. 좋아했었어요.
0: 1년. 와, 1년 동안 그
1: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네. 계속 뭔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계속 대하셨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계속 떠올려 보면서
1: 그치 그치.
0: 얘는 이런 게 얘보다 아. 모자랐고 뭐 부족했고 이런 것들 계속 또 생각을 하셨던 건데. 야, 참. 아, 아무튼 두 분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네, 네.
1: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2: 네, 저 3월 3일 날 제 생일 파티 겸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1: 아, 너무 좋다.
0: 결혼식 날짜는 언제예요?
2: 저 올해 12월 14일이에요.
0: 이제 곧나 곧이네요.
1: 곧이네요. 자, 그럼 우리 남사친에서 남친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될 예비 신랑분에게 딱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2: 돌이켜보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재영이가 내 옆에 있었더라. 13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곁에 있어서 몰랐고,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13년 동안 쌓인 마음에 내가 뒤늦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1: 부럽다.
0: 와, 아니, 엄청 달달하다.
1: 은영 씨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너무 뻔하기는 한데
0: 네.
2: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부탁드릴게요.
1: 야. 알겠습니다. 우리 은영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신청곡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웰러리 청청,
3: 웰러리 청청.
4: 애줄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청 노래입니다.
2: 월월이 청청 초가상 간집을 지어
3: 월월이 청청.
4: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6: 오늘 정말 마음이 두준두준합니다. 그 설렘이 몽글몽글했던 코너죠. 네. 네 맘, 내 맘. 네. 지금 5030님도 아 스토리가 너무 부럽고 이뻐요. 행복한 결혼 되세요 해주셨는데.
7: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좀 부럽네요. 예, 아유, 가을 네. 바람도 살랑살랑하는데. 네,
6: 뭔가
7: 예.
6: 따뜻하고 역시 그 예.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네, 차지한다.
7: 그러니까요. 네,
6: 여러분들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진하세요.
7: 쟁취하십시오.
6: 네, 그럼 오늘 꼭꼭 네. 김은영님의 결혼을 축하드리면서 아까 신청해주신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모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
7: 이혁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0: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진을 찍는 일이 참 쉬워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쁠 때, 하늘이 파랄 때, 달이 떴을 때, 또 뭐 단풍 든 거 발견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디 좋은 곳에 갔을 때 등등등등 두댕이들 사진첩에 사진 몇 장이나 갖고 계십니까? 그중에는 절대 못 지우는 사진도 당연히 있겠죠? 시간을 잡을 순 없지만 기억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야? 9월 17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Thank you, DJ.
1: 네, thank you. 9월 17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DJ Got Us Falling in Love, 어셔 핏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7566번님, 아니 오프닝 하면서 누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합니까? 그 오늘도 두 대 듣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오프닝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중간중간 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 앞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 어미를 제 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식대로 했다가 여기 써져 있는 글까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읽었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말하면서 헤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두 번 있었던 일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두댕이들 뭐 익숙하잖아요. 예. 제가 오히려 너무 매끄럽게 진행하면 그게 또 이상해. 그쵸? 자, 언제나 뜻밖의 재미를 안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혜정님, 어머나. 오늘은 상콤상콤 상콤달콤 옷 입으셨네. 하이로 반가반가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반가반가. 오늘 좀 약간 그 혈색도 좀 돌고 건강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빨간색 옷 쨍한 옷 입고 왔거든요. 아 뭐 물론 이 옷도 제 남편 옷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자마자 다들 조롱이 시작됐어. 지금 누구 옷 입었냐고 엄마 옷 입고 왔냐고 지금 그러시는데 왜 그러세요? 에? 나 너무 이쁜 것 같은데 나 심지어 오늘 너무 괜찮아. 와 진짜 최고다. 남현주님 영민님 머리에 까치집이 슬쩍 보여요. 이러면 또 나 너무 억울해져. 그러면은 오늘 머리까지 감고 왔는데 여기 좀 제가 머리가 원래 뻗치는 머리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띠 했는데도 지금 뻗쳐가지고 이게 까치집처럼 보이는 거지. 저 머리 감고 왔어요. 최미선님 영민님 화장 안 하신 모습이 아 어린이집 앞에서 만날 법한 학부모 모습인 것 같은데요. 됐어 다 나가. 다 나가. 장사 안 할 거니까 나가세요. 야, 오늘 영업 안 해요. 샷다 내려요 그냥. 아 이러면 나는 일할 맛이 없어지지. 오늘 샤워까지 하고 비비 바르고 볼터치 하고 지금 한껏 꾸미고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장 안 한 모습이 심지어 또 어린이집 앞에서 만날 법하대. 내가 이래서 꾸미기가 싫다니까. 한껏 꾸민 날은 꼭 이런 말이 나와. 아 나 정말 오늘 완전 완꾸해 완꾸. 꾸꾸꾸꾸야 꾸꾸꾸꾸. 아 나 진짜 최민서님 됐어 블랙리스트에 올려놔.

블랙리스트 올려놔. 당분간 여기 출입 금지할게요. 아, 안 되겠다 진짜. 저 완전 꾸꾸꾸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라로 보시면서 캡처 하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딱히 뭐 주변에 찍을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구정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틀으셔가지고 이거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지금 686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첩에 저렇게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건강식품 같은 느낌인데 사진이 심지어 지금 만 개 이상 만 장 이상이 지금 이 아우 참 그래. 예전에는 용량이 적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뭐 비우던지 아니면 컴퓨터에 옮겨놓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용량이 커지니까 뭐가 좀 잡다한 것들이 많아. 기프티콘도 보이는데 이거 안 쓸 거면 저 주세요. 두 대로 보내. 두 대 인별그램에 보내. 저한테 DM을 보내시든지 뭐 보내. 이거 쟁여놨다 뭐 어디다 쓰시려고. 2081번님. 아이들 사진은 진짜 못 지우죠. 그래 맞아. 아이들 왼쪽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 녀석들이 올해 23살 벌써 군대를 제대했어요. 아직도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이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요? 어머 그래 애들 사진은 진짜 자기 전에 또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애기 때 사진도 봐야 되고 막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 못 지우겠더라고. 내 사진은 바로 지우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3521번님 전 여친 못 잊어서 4년 동안 사진 못 지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중에는 이렇게 집착러들이 많아. 집착 그만하고 얼른 지워. 지워요. 빨리 지워야 새 여친 생기는 거예요. 어? 새로운 추억으로 만들어야지 왜 저기 전 여친한테 그렇게 못 지우고 있어. 집착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예? 빨리 지우세요. 다 지우고 지금 캡처한 내 사진 올려. 내 사진으로 도배해. 자, 오늘도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현미가 다 보고 있어요. 저 지금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자,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쏠게요. 자, 1번은 우리끼리 재미지게 수다 떨고 놀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지난번 맹키로 그렇게 놀고, 2부에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광고 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뭐 앞서서 사진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진 하면 이 노래죠. 어떤 노래다? 뭐다? 셀럽파이브의 셔터다. 자, 우리 광고주님들. 자, 오늘 어떤 날이냐고. 아, 우리 광고주님들 누드 사진 찍는 날이에요. 자, 어서들 탈의하시고요. 경기도청님.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네, 알레스 아우토님. 아야이. 벌리고 앉지 말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님, 롯데렌탈님, 올품님, 모빌코리아 윤활류님, 음주회 팀앱대리님,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님, 한국자산관리공사님, 샘표 식품 주식회사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님,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탈의하시고, 네, 실오라기 걸치시면 안 돼. 아이고, 좋다. 어이구, 좋다. 얼굴 누가. 아이, 많이 추웠죠?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0: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빅나티가 불러요. 노스탈지아.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듣고 오셨고요. 김강원님께서 반갑습니다 여신님. 외모 지적하는 사람들 다 그거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고개 드세요.

0: 어떡해. 미치겠다.
1: 그쵸? 그다 질투인 거죠. 아, 진짜. 어이구, 못났다들. 못났어. 아, 참. 방현정님. 한껏 꾸몄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라 킵니다. 빨간 잠바 강렬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빨간 잠바. 예, 맞아요. 강렬하죠. 왜냐면 나는 진짜 어렸을 땐 이해 못했는데 엄마들이 왜 그렇게 쨍한 옷들을 입었는지 알것 같아. 보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그 전에 입었던 옷보다 빨간색 옷 입으니까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좀더 예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금 미니에는 조롱 천국입니다. 조롱 한가득이야, 지금. 아, 일부러 안 읽어드리고 있어요. 김명희님, 보라 딱 들어왔더니 등판이 보이는데 화투장인 줄. 미안요, 울집 화투 뒷면이랑 색이 똑같네. 화투 좀 끊으세요. 도박은 이거는 10대가 망해. 집안 10대가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화투 좀 그만 봐. 화투만 보니까 지금 내 옷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케첩 같다는. 케첩 같다는 의견도 있대.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정말. 지금 다 나오게 생겼네, 지금. 초고추장부터 지금 다 나오게 생겼어. 아, 6720번님. 저 이렇게 영미 씨 캡처했답니다. 보라 안 하는 날한 번씩 보려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범생이야. 20점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니, 캡처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캡처하시면 되잖아요. 왜들 캡처들을 안 하고 왜 자꾸 조롱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참. 자, 캡처용 포즈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큐! 큐! 내꾸야! 토댕이들 내꾸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 세상이다. 최수경님, 전 오늘 아침 운동할 때부터 아아에서 뜨아로 갈아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인지 이제 뜨아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뜨아의 계절이 왔어요. 왜냐면 햇볕은 정말 쨍하고 정말 직방으로 쏘아붙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응달로 가면은 또 그렇게 또 서늘해. 그래서 약간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면서 두 대도 들으시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면 기가 막히지. 그게 바로 가을이지. 윤이니님, 저 비빔밥 먹으러 갔는데요. 어느 외국인 손님이 따로 나온 나물을 밥에 섞어 비벼 먹지 않고 따로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싶어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영어 울렁증으로 차마 말 못하고 식사 내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외국인 손님, sorry, 영어 공부 의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에이, 이건 그냥, hey, hey, hey man, look at this 하면서 내가 비벼 먹고 있는 거, hey, vegetarian, rice, shaky, shaky. And red sauce, shaky shaky, very delicious. Hey, look at this. Follow, follow me. 하면 다 알아듣지. 아우 세상에, 괜히 이 겁먹어서 그래. 겁먹으면 안 돼요. 다 영어는 기세입니다잉. 바로 나오네. Bish bash bosh. 자, 아니면 그분이 영국인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hey,
2: hey. 비시바시보시
1: 커피포터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미미의 비시바시보시.
3: 하이 프리바비 오유 래빗

네, 지금 비비 비씨 배씨 보씨 미미 노래 이어서 시스타의 쉐이키 흐르고 있고요. 비빔밥은 씨 쉐이키 쉐이키 섞어야죠. 노현님, 와 영어 잘한다 우리 영미 씨. 아우,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딴 데 가지 말고. 아유 진짜 이런 DJ가 어딨냐? 얼굴 대지 영어 잘하지. 정향님님, 참 이상하죠. 전 영어 잘 모르는데 영미 씨가 하는 영어 다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 아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괜히 겁먹어서 그런 거라니까. 자, 비빔밥. 그냥 먹는 외국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유, 그냥 비벼. 예, 이찬혁의 비비들 알아, 러브 띄워드릴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은 매우 요상한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1: 노노노.
0: 배포가 정말 콩과자 새알 같은 남자입니다. 올드미드룬 노중훈 여행작가님 어서오사.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미드룬 이번 주는 목요일 2시 30분 57초에 인사드립니다.
0: 네. 박성원님께서 네. 노 작가님 방금 자리로 들어올 때 영미님이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못 보신 거죠? 라고 했는데 저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요? 그냥 인사 이렇게 한 건데.
1: 아 하이루.
0: 네. 하이루 하고 하이루. 인사한 건데 아, 저희가 그렇게까지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뭐 하이파이브. 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소리가 안 나는 양반이에요.
1: 네. 제가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실제 성격은
0: 네.
1: 매우 부정적이고 아.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0: 네.
1: 거의 뭐 그냥 방구석.
0: 맞아요.
1: 네, 전문인데
0: 네.
1: 그래서 좀 가끔은 미안할 때가 있어요.
0: 뭐가요?
1: 너무 그 교류를 안 하고 마음을 이제 닫고 사니까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영미 씨한테는 그래도 되게 많이 오픈한 거예요.
0: 아, 네. 맞아요.
1: 죄송한데 뭐 인상 좀 풀고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니 근데...
1: 한참 오빠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랬죠.
1: 그랬죠는 뭐야.
0: 그랬죠. 아니 그 그 콩과자 새알에서
1: 네네.
0: 많이 하락했거든요. 아, 지금 위신이
1: 아, 그렇지,
0: 많이 하락해가지고
1: 네네네.
0: 제가 자꾸 얕잡아 보게 되네요.
1: 그 지난주에 제가 그 경남 대표도서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0: 아 네네네.
1: 제가 어제는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 위치한
0: 네.
1: 아,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0: 네.
1: 저를 초대하신 분은 오윤정 사서 선생님이셨는데
0: 네.
1: 아,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본인들이 사는 동네 도서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십시오.

0: 했죠. 우리 도서관에도 에, 노중훈 작가의 강연을 유치해달라.
1: 네.
0: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제가 다 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혹시 그 안동 도서관도 저희 라디오를 듣고
0: 그럼요. 캐스팅을... 우리 오윤정 사선생님도 두댕이에요.
1: 그러면 사람이 저, 네. 그 안동까지 갔다 왔으면 안동 찐빵이라도 갖고 와서 하나씩 돌리던가 해야지.
0: 안동이 찐빵이 유명해요?
1: 예, 네, 안동 찜닭을 들고 올 순 없잖아요. 찐빵 유명하죠. 안동, 안동 찐빵.
0: 안흥도 유명하지만 안동도 유명하구나.
1: 예, 그 왜 안 갖고 왔어요?
0: 어쨌든 저는 김민나 PD를 앞세워서 두 대는 저의 영원한 어떤 그
1: 네.
0: 마케팅 툴.
1: 아무것도 안 사왔단 얘기잖아.
0: 알았어. 네, 그러면 출연료 만 원 깎을게 아, 그러면.
1: 이러니 내가 업신여기게 되죠. 사람을 네. 아무리 나보다 몇 살이 네. 위라도.
0: 네.
1: 그러니까 저 그릇이 저것밖에 안 돼. 하여튼간.
0: 둘 하나 둘 분이 밝음과 어둠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두 분.
1: 너무 빨갛고 너무 밝고 너무 어둡고.
0: 근데 되게 예뻐. 예뻐요.
1: 뭐가요? 이쁘죠?
0: 너무 이뻐요.
1: 잘 어울리죠?
0: 약간 그거 입고 테니스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뻐 예뻐. 너무 예뻐. 화사해요.
1: 봐봐. 아 근데 뭔데 지금 패션까지 지금 분석하고 있어. 나 순간 칭찬해줘서 나도 순간 네네. 모르게 기분이 좋았는데
0: 네네.
1: 생각해봤더니 패션의 가장 무지랭이신 분 아닙니까?
0: 진짜 폐알못. 오늘 옷 입고 온 거 보세요.
1: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노 작가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두댕이가 곽범님이세요? 라고 했는데 심지어 저 그림이 곽범 씨가 그린 그림이래요.
0: 맞아요. 오늘은 사실은
1: 무슨 흐름이야,
0: 노중훈 도대체?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개그맨 유민상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매주는 아니고 네네.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1: 예.
0: 안 들어오셔서 모를 텐데 거기는 매번 영미 씨랑 두대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작가, PD, 진행자가 매번 영미 씨 얘기를 해요.
1: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얘기를 어떤 걸 하셨어요?
0: 아 개그맨 선배인데 나이가 후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렵다.
1: 아 진짜요?
0: 어렵다고.
1: 민상 오빠가 저 어렵다
0: 어렵대요,
1: 그래요?
0: 어렵대요.
1: 왜 어렵지?
0: 어렵지.
1: 우리 같이 코너도 하고 네. 되게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0: 어쨌든 그래서 네. 민상 씨가 개인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 한번 입고 여기 나가달래요.
1: 아 근데 너무 잘 그렸다.
0: 그 곽범 씨가 실제로 그린 거야.
1: 아니 이거 좀 네.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 그러면 카메라에 그렇게. 보이는 네. 라디오에. 심지어 곽범 씨가 천재인 게 뭔지 아세요? 얼굴 시멘트 색인 것도 펜으로 표현을 했어. 낮빛이 안 좋잖아요. 아, 유민상 오빠가.
0: 천재끼가 있는 것
1: 천재끼
0: 같아요.
1: 천재끼 있어요.
0: 있어. 네.
1: 3478번님께서 네. 노 작가님 유민상 씨 프로에서 먹을 거 잔뜩 주는 그 프로그램 PD님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빛나 PD님 별로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빛나 PD님 얼마나 후하신 분인데.
0: 제가 모든 라디오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여기 가면 이혹하고 저기 가면 이혹하는데
1: 제가
0: 예,
1: 지난주에
0: 그만두겠습니다.
1: 우리 노 작가님이 예, 예. 그 콩과자 3알씩 주셔가지고 감질맛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나 PD님이 그날 바로 한 박스를 주문해가지고 저희한테 한 봉지씩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아, 몇 봉지씩 돌렸지.
0: 예.
1: 근데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뭔지 알아요?
0: 뭐예요?
1: 이게 몇 봉지가 되니까
0: 막 먹게 돼?
1: 아니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0: 아, 그 감질맛이라는 게 있지. 새알의 소중함, 콩알의
1: 그
0: 소중함 뭐 그런 거죠.
1: 그걸 먹으면서 이 맛이 이러지가 된 거예요.
0: 맞죠? 김민나 PD 별로죠?
1: 야, 아니 별로라는 게 아니라 노 작가님의 손맛이 최고였다.
0: 아, 그렇지.
1: 예.
0: 이거 봐요. 7284님 안동 사람인데요. 안동은 찐빵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버버리 찰떡과 안동식혜가 유명합니다.
1: 아.
0: 버버리 찰떡은 또 뭐죠?
1: 버버리
0: 입고 그러니까 뭐.
1: 명품. 버버리맨과 떡이라.
0: 이거. 잡아. 저 증언 문자 3940님 노중훈 작가님 저 어제 안동에서 강연 들은 두댕이 있네요.
1: 네, 어서 오세요.
0: 너무 즐거운 강연이었고 완두 앙꽃빵 앙금빵 잘 먹었습니다.
1: 아, 거기서 빵도 돌렸어요?
0: 거기 35년 된 영가 제과라는 소박한 빵집이 있는데 그래서 네. 빵 사서 강연 오신 분들에게 제 퀴즈를 내고 정답 맞추시면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도 안 줘. 퀴즈를 맞춰야만
1: 빵을.
0: 드리는 거예요. 아이 미안합니다.
1: 세상에나.
0: 예.
1: 이혜림님께서 그러면 오늘 주제는 안동인가요?
0: 아닙니다. 다음 주에 넣어줘요.
1: 아 예, 넣어주세요. 안동 또 제가 또 추억 있죠.
0: 3513님 저

0: 금산 도서관에 민원 넣을게요. 아. 올드 미들훈 선생님 모시자. 영미님도 같이 오세요.
1: 그래. 저도 좀 같이 가요.
0: 아 그런 실현되지 않을 네. 희망 고문 이런 건 하지 말아요.
1: 아니 나 그냥 무료로 갈게요. 재능 기부할게요. 예? 가서 옆에서 깔깔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가요. 원 플러스 원으로. 그냥 지금 애 둘을 육아하는 것보다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게 훨씬 약속 안 즐거울 것 같아요.
0: 안 지키기만 해봐요.
1: 아우 그럼요. 저는 무조건 약속 지킵니다.
0: 최경수님은 제 이름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정확한 작가님 이름이 뭔가요? 노중훈 무거울 중자 훈공훈자.
1: 네. 자 저와 노중훈 작가님이 전국 도서관에 다 입성하는 날을 꿈꾸면서 노노노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네. 소개해 주시죠.
0: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후보 지역 말씀 올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강원도 강릉이 살아남았고요. 일본의 한 지역이 올라왔습니다.
1: 예.
0: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마 가까워서 그렇겠죠. 검색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네요. 일본의 교토.
1: 교토.
0: 가본 적 있어요?
1: 가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여행 많이 갔었거든요.
0: 그렇구나.
1: 교토도 분명 교토. 갔을 텐데.
0: 자 그리고 저의 추천 지역이죠.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밀었던 아주 감질맛 나는 진해 콩과자의 도시 창원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대행의 추천 지역입니다. 새싹 문자인데요. 영미 씨.
1: 네. 5689번님. 두대가 지역 홍보의 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 고향 충남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지금 대하 축제가 한창이거든요. 오셔서 대하 먹고 꽃지 해수욕장 구경도 하고 아하. 개국지에 소주까지 한 잔 탁 하면 아우 너무 좋아서 기절입니다. 꼭 오세요.
0: 아니 우리가 만약에 못 가면 5689님이 조금 저 개국지 이런 거 좀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저 개국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없어?
1: 말만 들어봤지.
0: 그게 식당에서 파는 건 실제 그 가정집 먹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맛있습니다. 맛있고.
1: 제가 소주를 먹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한 잔은 꼭 거치고 싶다.
0: 땡기지.
1: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
0: 자 태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안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아 지금 태안 안면도에서 대하축제 열리고 있어요.
1: 예예.
0: 25년 전통인데요. 언제까지냐?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1: 아 예예.
0: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0: 오늘 내일 내일 모레.
1: 자 이런 분위기면 네. 태안이 오늘 나오면 참 좋은데. 이 분위기에 이어서 태안 혹시 뭐 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0: 나는 금산 하고 싶어요. 아까 도서관
1: 나도 강릉
0: 강릉
1: 강릉
0: 뽑을...
1: 죄송합니다
0: 뽑을게요.
1: 아 태안 괜히 무안하겠다 지금
0: 돌립니다.
1: 주섬주섬 옷 챙기고 있다
0: 돌려요
1: 지금
0: 돌립니다.
1: 예 돌려 돌림판. 자 과연 자, 오늘은
0: 옷 색깔이 똑같아.
1: 오늘 옷 색깔 레드.
0: 자
1: 네. 과연
0: 김현정님은 강릉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박성훈님은 태안을 원하고 계신데요. 자 바로
1: 뭔데 어마 그래 이런다니까. 태안이 나왔어. 태안
0: 근데 태안 근처 아 대천에서 두대 공개 방송을 아 예전 했었지.
1: 저요?
0: 보령
1: 아 거기가 태안이에요?
0: 아니 거기는 보령인데 네. 이분은 태안 옆이라는 거지.
1: 아 그랬구나.
0: 네네네.
1: 제가 또 뭔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태안은 아니고.
1: 네 다른 거예요.
0: 어쨌든 태안입니다.
1: 태안 나왔어요.
0: 태안입니다.
1: 태안 나왔습니다. 태안. 자 지금부터 태안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이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은 NNC도 좋아요.
0: 예.
1: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노중훈 작가님?
0: 아니 검색.
1: 근데 네네. 아 나 지금 너무 웃긴 게 본인 타이밍인데 갑자기 사진 찍을 포즈를 찍더라고요. 포즈를 이렇게 하면서 자, 갑자기 무슨 예. 카달로그 모델 마냥.
0: 요즘 가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을 감수성, 여러분들의 NNC 작품력도 많이 올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NNC도 저희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드리고요.
1: 네.
0: 아,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1: 네네.
0: 오늘 아주 레드 천지입니다. 옷도 레드, 이거
1: 레드,
0: 홍삼도
1: 네.
0: 레드.
1: 네.
0: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8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소연의 퇴살 깨요 듣고 와서 우리 추억부터 털어보죠.

0: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수연의 퇴사할게요 들었고요. 태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노래였어요.
1: 이게 네. 이런 N행시를 예상을 하고
0: 그러면 입죠.
1: 김민나 PD가 선곡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0: 그래.
1: 센스 많죠.
0: 이런 PD가 어딨냐.
1: 맞아요.
0: 아유 그런 PD를 딴 데 가서 뒷담화를 하고 아유.
1: 한 10여 년쯤 후에 네. MG 사장에 한번 도전해봐요.
0: 아 그럴 수 있지. 다 되지 뭐.
1: 되지. 이 정도의 호영력 이 정도의 기획력.
0: 그럼.
1: 그렇죠.
0: 네, 알았으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1: 8573님 태.
0: 태살게요.
1: 안.
0: 안녕하세요.
1: 아 이분 작품은 안녕히 계세요잖아요.
0: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좀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노래로. 회사에 갇힌 직딩두댕이 올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렇게 하나하나 따져 이렇게.
1: 요즘에 아유. 그런 그 제가 너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늘 반복되고 되게 힘든 여정이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거를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퇴근하고의 삶, 주말의 삶을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다 모르는 동네 간다거나
0: 네.
1: 이런 거를 늘 올리는 그런 너튜버들 되게 많더라고요.
0: 아~
1: 근데 되게 재밌어. 자극적인 영상이 워낙 많은 세상인데
0: 네네네.
1: 그런 거 보면 좀 힐링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0: 아 브이로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1: 아, 약간 그런 것 같아.
0: 아 외로워서 그래요.
1: 어?
0: 외로워서 그래.
1: 브이.
0: 어.
1: 자. 저는 태안이 제가 의외로 약한 데가 태안이에요.
0: 아 왜요?
1: 그 제가 태안 서산 쪽에 출장을 잘 안 갔어요.
0: 아 그래요?
1: 그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쳐야 할 지점인데
0: 예.
1: 태안은 사실은 충남이나 이쪽 서해안 쪽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너무 뭐 꽃이 뭐 노을 너무 예쁘잖아요.
0: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런 데 제가 잘 안 가요.
0: 왜 그 예쁜 데를 안 가?
1: 아니 사람 많은 데 잘 안 가.
0: 어 이상해.
1: 이상하지. 어. 매우 이상해요.
0: 그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 많고 좀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제. 좀 밝게 밝게 좀 올라오세요.
1: 늘 마음도 적적한데 적적한 곳이 좋아.
0: 적적하고 후미지고
1: 예, 예.
0: 간판 없고
1: 네네.
0: 할머님 할아버지 네. 계시고 그런 곳을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는.
1: 제가 의뢰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 두댕이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가보려고 적어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0: 태안에서 태안 그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순환 수산이라고 하는 해산물집인데 순환 수산.
1: 네.
0: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제보를 좀 해주십사. 제가 이제 저거만 놓고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리고 태안하면 바다도 좋지만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우 멋진 수목원이 거기 있답니다.
1: 오.
0: 그래서 바다만 보지 마시고 수목원에 들으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생태계 너무 아름다운 다양한 네네네. 수종도 꼭 감상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0: 영미 씨는 있어요?
1: 저도 촬영 때문에
0: 아, 그렇구나.
1: 두 번 갔어요. 두 번.
0: 촬영은 많이 가 태안으로도.
1: 네. 네. 그래서 갬성 캠핑이라고 네. 박소담 씨랑 박나래 씨 그렇게 뭐 솔라 씨 나은 씨 손나은 씨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갔었죠.
0: 어? 소담 씨 아니 소담 씨가 네. 아, 알죠 배우 알죠. 두대였나?
1: 네.
0: 아니면 이지혜 씨였던가?
1: 두대.
0: 스페셜 DJ를 한 적이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소담 씨 그 두대였나?
1: 예. 네. 네.
0: 근데 저 제가 코너를 같이 했거든요.
1: 네.
0: 둘이 이제 연기를 하는 합의였는데 제가 그 프랑스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 짤이 너무 웃겨가지고 엄청 돌아다녀.
1: 어떤 짤이었는데요?
0: 그 명배우의 말문을 막히게 한 연기 이래가지고
1: 연기를 했었어요?
0: 네, 그 아마 소담 씨가 소피 마르소였을 거야 아마. 제가 이제 라붐이 유코릴러보다 유코릴러였나 보다. 한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박소담 노중 난리난 영상.
1: 거기서부터가 이미 깔깔깔이다.
0: 깔깔깔.
1: 그냥 노중은 박소담 자체가 이미 깔깔깔 짤이다.
0: 소담 씨가 너무 착한데 슬쩍 네. 짜증을 내비치시더라고.
1: 아, 되게 착한 친구인데.
0: 이런 사람하고 합을 맞춰야 되느냐.
1: 네.
0: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런가 그 뒤로 연락이 끊겨가지고. 사람 잘 소개해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을.
0: 나 인간관계 끝낸 데 선수다.
1: 김강수님께서 예. 노 작가님이 많이 질척거렸죠.
0: 많이 질척거렸죠. 예, 죄송합니다.
1: 자, 두댕이들.
0: 네.
1: 자, 이행시 순서 왔습니다.
0: 네.
1: 아, 5409번님.
0: 아까도 5409번님 아니었나요? 아, 두 개 보내셨나 보다.
1: 그랬었나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0: 아, 다른 분이었구나. 죄송합니다. 태.
1: 태교에는?
0: 안.
1: 안영미의 2시의 데이트. 예, 네, 이거는 뭐.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예요.
0: 맞아, 매우 모범적이고.
1: 예, 이걸 네. 언젠간 사전에 나와였으면 좋겠어.
0: 이미
1: 진짜.
0: 제가 그 백과사전
1: 예.
0: 개정위원회에서 검토 네.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0: 문영식님, 네. 태어날
1: 때부터 천상 이쁜 연예인 개그맨?
0: 안.
1: 안영미 이쁘다! 플러스 점수 80점 드리겠습니다.
0: 일단, 홍삼 선물 세트는 못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1: 박성은님.
0: 네. 아, 띄워주세요.
1: 태.
0: 태어나 보니.
1: 안.
0: 안영미가 엄마. 딱 형제들. 부럽쥬.
1: 어우, 그래. 이런 엄마가 어딨냐. 진짜. 아, 금수저가 아니라 개수저다, 개수저. 개그우먼 수정.
0: 아니, 오늘 약간 너무 그 찬양주에 네, 작품들이 네. 많은데요.
1: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올려주진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플러스 점수만 드려요.
0: 네.
1: 플러스 점수. 네.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0: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포인트로 전환도 되지 않는. 그렇죠. 박지은님. 오, 태안 만리포. 우리 가족 최애 여름 휴가지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근처에 모항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 수산물 시장 정찰제라서 호객도 바가지도 없고요. 친절합니다. 해산물도 싱싱하고 정말 짱이에요. 그리고 체크아웃하고 집에 오는 날에는 허영만 쌤도 반하신 모항항 개국지 집에 들러서 꼭 아점 먹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아까 제가 말한 거 해산물 집이 모항리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 해변을 말하는 것 같아. 그 포구를. 아, 여기도 이분도 여기를 좋아하시네.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쪽이 뭐 괜찮은가 보다. 호객 행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해산물도 신선하고.
1: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엽다. 모항항. 아, 너 작가님 지금... 모항항. 약간 뭔가 좀 애교스럽잖아요. 이름 자체가.
0: 정다혜님.
1: 네.
0: 어머 태연. 이번에 저희 아파트 애기 엄마 아빠 모임으로 19일에 갑니다. 태안하면 해루질 명소죠. 몽산포 신두리 해안 등 매년 가을에 박하지 잡으러 갑니다. 잔뜩 잡아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끝내줍니다.
1: 아.
0: 박하지는 이제 개예요. 개. 그래서 박하지 들어간 개도 맛있고 그래서 원래 개국지라는 것도 지금은 약간 뭐라 해야

0: 잘못 일방적으로 추앙하고 일방적으로 받들어 모시면 이런 여러분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낼 때 혼내시고. 자, 태양과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시고요.
1: 인심이 박하네.
0: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뭘 해야 되죠?
1: 네.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세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중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태안입니다.
7: 이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5204님 태
6: 태안 만리포에서 일하고 있어요.
7: 안
6: 안영우 씨 커피 좀 쏘시죠.
7: 어떻게 쏴요?
6: 아니 뭐 이 정도로 하면 대부분의 DJ분들은 쏘고 그러는데
7: 우리는 안 쏘지.
6: 진짜 말리포에서 일을 하시는지 인증샷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7: 실시간 사진으로
6: 이렇게 되면 한 4천 명이 몰릴 수 있거든요. 저도 말리포에서 일하고 있어요. 커피 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7: 혹시 뭐 명패 이런 게 명찰에도 있으면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고 원적지하고요. 생년월일
6: 등본도 떼서 등본. 자동차 운전면허 바로 가야 돼가지고
7: 자동차 운전하시면 면허증과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6: 인증샷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그냥은 안 보내드립니다.
6: 네.
7: 저희도 네. 안 돼요.
6: 예, 호라호라 가지 않습니다.
8: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0: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위해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지역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0: 태안. 1588번님 천리포 수목원을 누가 잘못 알아듣고 찰리프 수목원? 이라고 하는 바람에 수목원 공룡 캐릭터가 찰리프 수목원이라는 이름이 된 거 아시나요? 찰리프 수목원?
1: 아, 진짜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요.
0: 그래요?
1: 그
0: 정말요?
1: 공룡 캐릭터가 실제?
0: 아 진짜네?
1: 오오오!
0: 와 진짜요?
1: 아 찰리프 수목원의 캐릭터가 실제로 여러분 찰리프 수목원이랍니다.
0: 이거를 와 찰리프스도 알고 있을까?
1: 와
0: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센스 있다.
1: 그럼 수목원 관계자가 어쨌든 이거를 알았거나 아니면 얘기를 듣고 채택을 한걸거 아니에요.
0: 어.
1: 아 이런 센스 열려 있는 태도 이건 너무 좋습니다.
0: 진짜 센스 있다 진짜. 헐. 너무 귀엽다. 아니,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
1: 너무 귀엽네.
0: 어머 센스 있다. 어 찰리푸스한테 어떻게 영어로 좀 알려드려야겠죠?
1: 아 이름이 찰리푸스예요.
0: 네.
1: 나는 아까 잘 몰라가지고 찰리푸스 모건 이렇게 했는데 아 찰리푸스가 이제
0: 예. 헤이 모건. 아 찰리푸스 하이. Hi, nice to meet you. I'm famous Korean comedian. Oh, big news. You name Korea 태안 in forest. Your forest. Your name. Your name. Oh, very very famous. Congratulations. Hey, enjoy time today. 됐어요 이제. 왜?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찰리푸스 이제 연락 온다. 수목원이 연락 온다.
1: 둘둘 하나둘님의 문자. 아 웃기시는데 문자입니다. 태안은 2007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기름 유출 사고가 나서
0: 네네네.
1: 학교에서 다 같이 기름 닦으러 갔던 추억이 아직도 납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0: 어 맞아요 맞아요. 네,
1: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로.
0: 네, 네, 네.
1: 그때 너무 물론 이제 태안에 사신 분들 제일 놀라셨을 거고
0: 그쵸?
1: 전 국민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0: 맞아요.
1: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놀라운 건 그 극복 과정이었어요.
0: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
1: 그때 저는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0: 국민들 그다음에 관 뭐 행정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모든 것들이 그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걸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1: 그래서 원래 예상됐던 그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맞아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한 것 같아.
0: 군관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1: 옛날 그 IMF 맞아요. 때도 그렇고.
0: 맞아요.
1: 진짜 우리는 꼭 이렇게 맞아요. 위기에 이렇게 딱 단합이 돼.
0: 그때 뭐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촬영도 하신 적 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기름 닦으러 갔었어요.
0: 아유, 잘했어. 아, 이분도 그러신 분인가 보다.
1: 네. 0817번님. 태어나니까 예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랑 무조건 봉사활동 가야겠다고 새벽부터 출동했던 아이고야.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돌멩이들이 새까맣게 변해 있어서 참담했는데 우리 국민들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젠 아이 둘의 40대 아줌마가 되었지만 그때 기억은 생생합니다.
0: 그때 맞아.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기름때를 옴팡 뒤집어 쓴 그 새들 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1: 그쵸. 너무 지금 너무 생각해도 너무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0: 맞아요.
1: 성지연님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았대요. BBC에도 보도됐다고 합니다. 예측 시간에 3배를 줄였다고요.
0: 아, 진짜 대단해.
1: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0: 이런 나라입니다.
1: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 제가 오늘 붉은 악마 스타일로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월드컵 때도 그렇고 예, 다 하나가 됐어 지금.
0: 아시안 게임 나고야에서 열리는 올해 그게 개막은 아직 안 됐지만 토요일날 개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구기 종목 같은 건 예선전은 이미 시작이 됐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국이 카타르한테 4-1 축구 이겼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또 선양할 수 있는
1: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0: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 네네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이런 봉사활동 덕분에 다시 깨끗해진 우리 태안 태안 관련된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놀러 가셨던 분, 거기 사시는 분, 태안 자영업자분들의 홍보 문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커피 쏘라고 하셨던 분 아직까지 실제 일하는지 뭐
1: 그 뒤로 가타부터 연락이 없으세요.
0: 없습니다.
1: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들켰다 이러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네, 끝까지 지적합니다.
0: 안 먹어. 끝까지 커피 한 잔 때문에
1: 커피 내 돈 주고 사 먹고 말지.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4: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 데이트 안용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3: 노노노.
2: 오늘의 지역 태안 이야기하고 있고요.
3: 네. 김순중님인데요. 시간 되면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도 꼭 가보세요.
2: 오.
3: 저도 초등학교 아이랑 같이 가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왔답니다. 아, 그때 과정들을 생생하게.
2: 네네네.
3: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2: 맞아요.
3: 아픈 시간을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2: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둬야
3: 맞아요.
2: 맞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3: 맞습니다.
2: 그런 거죠.
3: 아, 좋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2: 네. 공구 네. 이 공번님 태안하면 김밥 맛집 또와 분식이요.
3: 어허.
2: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김치 김밥인데 자꾸 생각나는 마성의 김밥 맛집이랄까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밖에 안 하는 깔끔한 김밥.

0: 김밥 맛집 최고 최고. 어, 이게 친구예요, 이제 지금.
1: 그 볶음 김치겠지? 볶아서 그렇겠죠? 이렇게 하겠지?
0: 근데 나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김밥과 김치. 아이. 두 개가 섞여 있어. 이거 말해 뭐해.
1: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 예. 그죠? 그럼 밥 밑간 잘하고.
0: 어머, 김치 사진. 묵은지로 만드는 건가? 마,
1: 그럼 그렇게 그럴 거야. 그럴
0: 어,
1: 거야.
0: 어, 어떡해. 너무 아, 맛있겠다.
1: 맛있겠다.
0: 맛있겠다.
1: 약간
0: 진짜
1: 고추지도
0: 친구요.
1: 들어간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워낙에 잘 나가는 집이니까 새벽 5시부터 짤 없이 2시면 끝나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와, 맛있다. 맛있겠다.
1: 제가 어제 새벽 기차를 타느라고 그 작업실에서 새벽 한 5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 문을 연 김밥집들이 있더라. 실제로 아, 종로 네네네. 쪽에도
0: 그렇겠죠.
1: 새벽 일찍 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여러분.
0: 그럼요, 그럼요.
1: 열심히 삽시다 우리.
0: 네네네. 네,
1: 저부터 반성하고요.
0: 네,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노중은 작가님만 더 좀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1: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익명 문자.
0: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왜 익명으로 보내셨을까?
1: 네, 읽어주시. 아, 제가 할까요?
0: 네.
1: 딸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가 대학 때. 여자친구 4명, 남자 지인 3명 이렇게 밤바다 보러 놀러 가서 너무 즐겁게 놀고 방 하나 잡고 쪽잠 자고 술 깨고 가자고 했는데 뭐야? 아. 잠은 안 자고 한 명씩 한 명씩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0: 어, 애들이
1: 아, 애들이 잠은 안 자고 잠들만 하면 기어 나가고 잠들만 하면 기어 나가고 제 차례 올까 봐 잠을 설치했는데 그냥 잠만 설치고 왔어요.
0: 우리 두댕이들은 왜 항상 이렇게 번외야 늘? 어, 우리 그때 압구정이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왜 항상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 우리 두댕이들 왜 뭐가 못나서 왜?
1: 왜 이렇게 어? 늘 이렇게 그 짝이 안 맞지?
0: 어 아. 짝이 안 맞아.
1: 안 맞아.
0: 그리고 봐봐 여자 4명 네. 남자 3명이야.
1: 네.
0: 아 그럼 왜 그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1: 아, 그러면 이제 제가 확률상으로도
0: 아 진짜 너무하네 정말.
1: 아이.
0: 그 친구들 이제 다 오라 그래 내가 혼내줄게 그냥. 아유 왜들 그러는 거야 정말.
1: 근데 이게 뭐 딸아이한테 부끄러운 사연 아니지 않습니까?
0: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1: 아 그게 부끄럽다는 거구나. 어. 그게 익명의 어떤.
0: 그래.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뭐 대학생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1: 아, 네.
0: 어, 뭐 청춘 사업이라고
1: 예,
0: 하죠.
1: 예,
0: 청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 네, 네.
0: 중요한 건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난 이거는 난 죽을 때까지 난 내 회고록에도 남기지
1: 아,
0: 않을 거야.
1: 알았어.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네. 얘기 네. 해주셔가지고.
1: 아 비밀 지켜드립니다.
0: 우리 진짜 식구다 식구.
1: 네. 네.
0: 자 1191번님. 태안에 20대 MT 갔을 때 꽃지에서 서로 바다에 던지고 놀고 노을 보면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1: 에헤.
0: 40대 되어서 애 낳았더니 무릎 아파서 못 놀겠어요. 세월이 야속해.
1: 야속하죠.
0: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럼. 그리고 물 안 젖으려고 그러지 또 바다에
1: 그렇죠.
0: 발도 안 담그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외로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진짜 멋들어진 노을 보는 게 매우 확률이 적습니다. 실제로는.
0: 그래 맞아요.
1: 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노을을 평생에 기억에 남는 노을을 만난 건 매우 매우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0: 저 그때 왜 갬성 캠핑 촬영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1: 네, 네.
0: 그때 봤던 그 노을을
1: 못 잊죠.
0: 잊을 수가 없어요.
1: 그것도 그 소담 씨랑 같이 본 거겠네요. 네,
0: 양세찬, 양세형 씨도 같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다 같이 봤는데 네. 그냥 그때 그 이상한 뭉클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때를 잊을 수가
1: 맞을
0: 없습니다.
1: 수
0: 0911번님 태아는 바지락 철이 되면 경운기 100대가 출동하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어머 이게 뭐야?
1: 그
0: 어머,
1: 물이
0: 세상에.
1: 갈라지고 갯벌이 드러나고
0: 네.
1: 그 안에 이제 마련된 길을 따라서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예,
0: 우와.
1: 경운기를 타고 마치 카퍼레이드 하듯이 대박입니다.
0: 어머
1: 장관이고
0: 세상에.
1: 절경입니다.
0: 어머.
1: 물론 너무 진짜 엄혹한 삶의 어떤 풍경이긴 합니다만은
0: 어머
1: 멋있습니다.
0: 세상. 나는 여기 무슨 달에 도착한 루이 암스트롱인 줄 알았어. 어머 다들 진짜 어쩜 이렇게 비범하게
1: 그러니까
0: 누가 바지락 캐럭이라는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멋있는데요.
1: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그 산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0: 아,
1: 이게 철물이 되면 저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렇게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먹습니다 진짜.
0: 네. 서정성님께서 경운기 매드맥스 유명하죠.
1: 아, 진짜 그래. 유명해.
0: 아 진짜?
1: 유명하고
0: 아, 그래요?
1: 그 범 내려온다 그것처럼 네. 우리나라 홍보하는 영상에 이 경운기 매드맥스 편도 있어요.
0: 진짜?
1: 있어.
0: 어머나 진짜.
1: 이거.
0: 진짜 매드맥스다 진짜. 어머. 어머나.

0: 그 와 진풍경이다 정말.
1: 매드맥스 차기 속편은 네. 서산에서 찍어요.
0: 그래.
1: 네.
0: 와 기가 막힌다 정말.
1: 아니 어벤져스도 상암동 바로 앞에 찍었잖아요.
0: 네.
1: 어, 서산 갑시다.
0: 네. 예. 제가 삭발하고 나갈게요. 네? 네, 여자 주인공으로.
1: 괜찮지.
0: 네, 예.
1: 괜찮지.
0: 예. 네, 뭐 아예 골룸도 했었는데 뭐 이걸 못하겠어.
1: 우리나라 배우 김수현 씨도 하긴
0: 예,
1: 했지만
0: 예, 예.
1: 그렇죠.
0: 아 5203님 그 와중에. 아까 태안에서 일한다고 하셨던 분 저희가
1: 아, 커피숍이라고 했던
0: 예, 인증샷 네. 부탁한다고 드렸잖아요.
1: 네.
0: 비계 작업 중 저는 지게차 작업합니다 하면서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1: 근데...
0: 나 지금 이 사진에서 화가 보여. 지금 아 내 이렇게까지 했는데
1: 맞아,
0: 이래,
1: 맞아.
0: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주기만 해봐.
1: 오이공사님
0: 네.
1: 거의 다 왔습니다.
0: 네.
1: 사진에 정작 지게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0: 어떡해.
1: 거의 다 왔습니다.
0: 어...
1: 이제 최종 관문 하나 남았고요.
0: 예.
1: 지게차까지만 보여. 아, 농담. 농담이 농담이 농담이고.
0: 지금 네, 농담. 밖에서 난리 났어. 니들이 뭔데 지금 어, 평가를 하고 사진 평가를 하고 아니 여기 실세는 우리 막내 작가님인데 니들이 왜 중간에서 커트를 하냐 이거야.
1: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0: 아, 죄송합니다.
1: 막내 작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0: 아 예,
1: 진짜로.
0: 알겠습니다.
1: 살지 말라고.
0: 죄송해요.
1: 죄송합니다.
0: 아, 어, 제가 콩 네. 콩알 새알의 노중훈 작가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같이 좁아지네. 같이 좁아진다. 그렇게
1: 그
0: 된다.
1: 오이공사님 저희가 특별히 메뉴 선택 권한까지 드릴게요. 아를 원하시는지 뜨아를 원하시는지.
0: 에이, 이거 에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기회입니다.
1: 네네.
0: 아인지 뜨아인지 보내주세요.
1: 맞아요. 2709님 대박입니다. 달에 간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라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라 닐 암스트롱 역시 우리 영미지 루이 암스트롱
0: 그래?
1: 아니고 닐 암스트롱입니다 여러분.
0: 아 둘이 형제가 아니었어요?
1: 아니죠. 그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0: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1: 여러분 네. 재밌잖아요.
0: 예. 예. 아, 죄송합니다.
1: 예.
0: 어쨌든 둘 다 되게 스트롱 강한 분들이잖아요.
1: 네. 네. 암스트롱하죠.
0: 네, 암스트롱합니다. 예. 예. 태안 추억담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태안 듣고 올게요.

0: 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고요. 오늘의 네. 지역 태안입니다.
1: 네, 루이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0: 네네.
1: 그걸 어떻게 찰나처럼 지나갔는데 네. 거기서 탁 들었을까?
0: 신기해.
1: 딱 잡아내실까?
0: 봐봐. 몰랐대잖아.
1: 몰랐대.
0: 틀린 것도 몰랐대.
1: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딱 듣고 아, 아 그건 아니지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정확히 18분 정도가 이제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분들은 예를 들면 뭐 그릇에 이렇게 묻은 네. 티끌 하나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못 보죠.
0: 이거 지적을 안 하면 거예요. 오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1: 못 자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예.

0: 3918번님 닐 암스트롱 노래 좋네요.
1: 그래서부터 이제 조롱인 거죠.
0: 그렇죠.
1: 조롱입니다.
0: 예예. 예. 이상형님께서 네. 달이 원더풀 월드 하긴 하죠. 그쵸. 예, 맞아요. 예. 자 오늘의 지역 암스트롱 아니고요.
1: 네.
0: 태알입니다.
1: 태알입니다.
0: 예예.
1: 탁정화님. 아 탁정화님. 탁구는 현정화. 그죠? 탁정화님. 워낙 유명했던 분. 자 태안의 개국지도 유명한데요. 해마다 꽃축제를 합니다. 튤립, 장미, 국화. 저녁에 가면 불빛 축제까지 볼거리가 많답니다. 아 봄에도 뭐 꽃이 만발하는군요.
0: 그렇구나.
1: 태안 너무 좋습니다.
0: 이상하네. 나는 네. 꽃축제 때 간 적이 없는데.
1: 8610님. 어머나 저 지난주 12일부터 14일까지 태안에 다녀왔는데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는 길에 15,000년 전부터 쌓여서 형성되었다는 신두리 해안 사구를 보고 왔습니다.
0: 아.
1: 마치 제주도 오름에 온 듯한 풍경도 너무 멋있었고요.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사구에 정착했다는 표범무늬 장지뱀, 도마뱀입니다. 72마리 살고 있다고 하던데요. 1시간 산책하는 동안 10마리 봤어요. 와, 이 정도면 세다가 귀찮아서 멈추신 거 아닌가요? 엄청 귀엽습니다. 많이들 가보세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진짜로.
0: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무서운 거지. 표범무늬 장지뱀, 뭔가 진짜 막.
1: 그렇지.
0: 엄청 무서운 뱀 같잖아요.
1: 그 실제로 보셨구나. 사구가 뭔지는 아시죠? 모래 언덕, 모래 언덕.
0: 난 뭐 이렇게 사고가 나 했더니 아 살 필요는 없겠구나.
1: 아니 월요일 방송은 되게 좋았는데 월요일 방송은 내가 거의 정점 레전드였거든요. 현대제철에서 비롯돼.
0: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뭐 아니면 도라니까.
1: 아, 뭐 아니면 도구나.
0: 아, 뭐 아니면 도예요.
1: 개나 뭐 거리 없습니까?
0: 없어요.
1: 아, 뭐 아니면
0: 중간 도. 없어.
1: 아, 없습니다.
0: 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끝판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오늘은
0: 안영미의 저 밑바닥.
1: 오늘 도가 아니라 네. 백도.
0: 아, 백도. 완전 백도.
1: 백도입니다. 예, 예. 아, 예, 백도. 여러분들 살려주고 계시고요. 2135님. 만리포와 천리포 수목원을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백리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조그맣고 조용한 해변가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정보들 너무 고맙죠. 덜 유명하지만 좀 호족하고 고즈넉하고 아늑한
0: 그런 거를 또 오히려 더 좋아하시잖아요, 노 작가님은.
1: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노바디.
0: 노바디.
1: 노바디.
0: 노바디 but you.
1: 6796님 태안의 중화루라고 하는 중국집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지나가다 급하게 그냥 급으로 들려 기대 없이 방문했는데요. 숨은 맛집이더라고요. 테이블 대여섯 개 정도 있는 작은 중국집인데 현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꾸미 자장면이 메인이고요. 일반 짜장면 6,000원, 짬뽕 7,000원으로 가격도 착하니까 한번 방문해보세요.
0: 아, 이런 맛집들이 있어.
1: 전국의 중화루라는 이름을 치면 한 700개 나올걸.
0: 그러겠죠.
1: 제가
0: 저희
1: 아는
0: 동네에서도 봤어요.
1: 실제로 엄청 많고.
0: 네.
1: 근데 여기도
0: 네네.
1: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지 주민들이 많이 가신답니다, 여러분.
0: 네.
1: 기억해 주시고요.
0: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사진 우리 작가들 찾은 거예요.
0: 아, 제가 검색한 거군요.
1: 맛있어 보여요. 매콤하겠는데.
0: 되게 맛없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아, 맛있어 보여. 네. 우와, 진짜 맛있겠다.
1: 아, 이게 주꾸미 자장면인가 보다.
0: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1: 맛있겠는데?
0: 싶다. 저 침이 고인다.
1: 맛있겠는데?
0: 박은경님, 태안군 신진항으로 오징어 사러 매년 8월에 갑니다. 여기서 한번 먹으면 다른 데서 오징어를 못 먹어요. 그 정도라고요?
1: 그러니까 보세요. 태안이 동해안이에요, 서해안이에요?
0: 네?
1: 태안이
0: 서해안.
1: 원래 오징어는 어디 잡혔어요? 오징어 하면.
0: 오징어요? 오징어는 외계 쪽 아닙니까? 오징어. 알겠습니다. 오징어로 인생을
1: 갑니다. 설명 동해 원래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0: 아 그랬군요.
1: 진짜 언젠가부터 이게 바닷물이 바뀌면서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한때는 서해안에서 더 많이 잡혀 오징어가.
0: 아, 네. 활 오징어가 많다고 하네요.
1: 아, 그 거리가 태안에 있나
0: 거리가
1: 봐. 있나 봐요.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0: 예.
1: 네, 오징어 너무 좋죠.
0: 예.
1: 네. 974.
0: 예. 땡님.
1: 땡님. 난 못 읽겠어.
0: 아까. 애들 사진 보내서 민망한데 제 첫사랑 이름이 태안이었어요. 20살에 군대 갔는데 태안이 어머님께서 어디서 아셨는지 제 폰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1: 어머.
0: 미안하지만 우리 태안이랑 헤어져달라고 태안이는 연애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헤어졌네요. 태안아 잘 지내니? 난 애기들 엄마가 됐어. 행복해라 태안아. 갑자기 이렇게 그 슬플 수가 있지.
1: 저희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오징어, 쭈꾸미 짜장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0: 맛있는 얘기 많이 했는데
1: 많이 했죠.
0: 첫사랑 이름이 또 하필이면 태안이었어.
1: 근데 그게 이제 자의가 아니라 어머 근데 이 와중에 또 아기들 사진은 왜 이렇게 예뻐요?

0: 저 오빠 뒤에 근데 지금 남편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잖아. 어떡해. 남편은 모르는 내용이잖아.
1: 두 명 뒤에 아빠가 있네.
0: 그럼 저희는 비에 태안을 피하고 싶었어. 태안을 피하는 방법 어떻게 듣고 올까요?
1: 지금 개나 걸까지 갔어요.
0: 예, 걸까지 올라갔어. 올라갔어.
1: 좀 있으면 이제 와, 뭐 터집니다, 여러분.
0: 바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좋은데 태안을 피하는 법.
0: 아, 이제 남편 너무 안타깝다. 네. 농담. 행복해 보였어요.
1: 뭐. 옛날 일인데 뭘.
0: 네.
1: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러운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집에서 결혼하면은 못 살아. 오래 살지도 됐어. 못해.
1: 잘 헤어졌어.
0: 그리고 맞아. 그런 시어머니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좋아요.
1: 네네.
0: 조상이도 오셨다.
1: 맞아. 태안도 피하고 4130님 세 가족이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축제를 하길래 우리 집 초등학생 5명이야. 노래 자랑에 나가서 사랑을 했다가 뭐지?
0: 사랑을 했다.
1: 아, 그거를 부르고 쭈꾸미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숙소에서 싱싱한 쭈꾸미를 먹었습니다. 급하게 등 떠밀려 무대까지 올라간 초딩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네요. 와.
0: 사랑을 했다. 이것도 초통령 노래였잖아요. 초통령.
1: 그렇지.
0: 다들 때로 그냥 와. 다 같이.
1: 근데 초딩 5명이 사랑을 했다를 합창을 하는 장면. 야, 이건 귀하다.
0: 근데 초등학생들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뭘 안다고. 심지어 과거형이잖아. 사랑을 했다잖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했던 과거를 떠올린 거란 말이지. 세상에 우리가 만나 이 노래 불렀다고. 자, 그럼 여러분 뭐 들을까요? 태안을 피하는 방법이냐?
1: 아, 그렇지.
0: 사랑을 했다냐? 어떤 거 들을까요?
1: 골라주세요.
0: 그러면은 그래, 괜히 또 그분 또 다시 또 태안이 떠올리면 좀 그러니까, 불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콘 노래 사랑을 했다로 들읍시다.
1: 오케이.
0: 네. 사랑을 했다 최고의 사연 뽑아볼게요. 잠깐만 부장님 뭐 하세요?
1: 사랑을 했다 원래는 선곡을 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0: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태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보고 있고요. 6933번님. 아, 그 태아님 결혼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라고. 다들. 아,
5: 여러분.
4: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또 하나가 돼서 걱정하고 계시네.
5: 아, 태아님, 태아 씨를 걱정하는
4: 그치,
5: 거구나.
4: 결혼했을까. 아.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아, 또 하니까. 드셋이니까. 아. 과연 하셨을까.
5: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4: 그래. 네. 아유, 엄마가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네. 장가 못 가. 예.
5: 자, 나중에 아들. 제가 확인합니다. 아, 영미, 예. 영미 엄마가 아니라 딱둥이 엄마. 예, 제가 확인합니다.
4: 딱둥이.
5: 딱둥이 엄마. 아,
4: 딱콩이 딱둥이들. 네네. 잘 갈 거야. 걱정 허덜 말어.
5: 그렇지.
4: 태아니와의 추억을 보내주신.
5: 아까 그분.
4: 예, 9740님. 저희 사이 엄청 좋아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AI로 합성한 사진을 어? 남편분 표정이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뭐 어쨌든 행복해 보이십니다.
5: 네. 아, 당연히 실제 사이가 나쁘면 이런 사연을 많이 못 보내죠.
4: 그리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애 둘 어떻게 날 거야.
5: 맞아.
4: 뭐 어떻게 날 거야. 아유, 너무, 아유 다 알죠.
5: 아이도 너무 예뻐. 그리고
4: 네. 2313번님 저는 태안여고 나왔습니다.
5: 어허.
4: 아, 또화분식 저희 여고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5: 아까 거기.
4: 김치김밥 맛있죠. 저희 학교 정말 이뻤는데 아직도 그대로겠죠. 점심 먹고 매일 정원 의자에 앉아서 수다 떨던 기억이 나네요.
5: 아유.
4: 교생 선생님 오셨을 때 나이 듣고 깜놀하니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니? 그때는 멈춰 있었던 것 같던 시간 지금은 벌써 40을 앞두고 있어요. 뮬란쌤도 잘 계시죠? 덕분에 추억여행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5: 그냥 여고 시절 이야기만 들으면 왜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그죠?
4: 그러니까
5: 잔잔해지고. 네. 아이 참.
4: 노 작가님은 남고 시절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어두웠어요?
5: 저는 그 굉장히 그 좀 재수 없는 타입이었어요.
4: 어떻게?
5: 뭐 공부만 하고 아. 떠든 애들 이름 적고. 되게 재수 없는 타입이었어요.
4: 선생님한테 그 이름 적은 걸 이렇게 보내드리고
5: 뭐 아. 맨날 뭐 임원하고 막 그랬으니까.
4: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5: 네 밤새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 차례만 기다렸다는 익명의 사연 보내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4: 저희라도 초이스를 해드려야죠.
5: 그렇습니다.
4: 그때 선택을 못 받으셨는데
5: 네네.
4: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5: 이 아픈 사연을 다시 읽어드려요?
4: 네, 다시
5: 알겠습니다.
4: 한번,
5: 네. 제가 대학 때 여자친구 4명 남자 지인 3명 이렇게 밤바다 보러 놀러가서 너무 즐겁게 놀고 방 하나 잡았는데 쪽잠 자고 술 깨고 가자고 했는데 애들이 잠은 안 자고 한 명씩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잠들만 하면 기어나가고 잠들만 하면 기어나가고 내 차례 올까 봐 잠을 설쳤는데 그냥 잠만 설치고 온 기억이 있어요. 라는
4: 잠만 설쳤더라 것도 아니더라. 이분께 홍삼 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예, 아이고.
4: 자,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어요.
5: 네네.
4: 도시부터 작은 동네 물론이고 해외도 가리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4: 2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5: 네, 제가 부탁. 다음 주 안동 하나.
4: 네.
5: 그다음에 경상도잖아요, 경북이잖아요.
4: 아 예.
5: 전라남도 나주 하나.
4: 나주? 나주는 왜요?
5: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4: 아, 오케이.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안동 나주.
0: 안동 나주 알겠습니다. 자 태안에 있는 찰리푸스 모건의 귀염둥이 캐릭터 찰리푸스 모건의 모태죠. 찰리푸스의 Don't For Me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
1: 안녕.
0: 네네 가세요. 안녕.

찰리푸스의 Don't For Me 듣고 오셨고요. 최정현님께서 오늘은 배미양쌤 안 나오시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매니아층들이 생긴다니까. 아, 좀만 기둘려봐. 바로 모실게요. 화제의 코너죠.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세요.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의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7137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배미양님 참 좋아하는데 두대에서 배미양님 목소리를 들을 줄이야. 이 코너 애정합니다. 언제 한번 진짜 배미양님 초대해서 같이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배미양 선생님 팬이거든요. 아, 근데 배미양 선생님 왠지 안영미 결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왠지 괜히 만났다가 싸대기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언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들어보셔야죠. 과연 어떤 노래를 들어야 이 코너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두 댕이들이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작곡은 어제 이분께서 세상에 할아버지가 되셨다고요. SNS에 글까지 남기셨습니다. 이승철의 인연.

제가 대신 싸대기 맞아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님, 오늘도 맛집의 앞집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2129번님, 드라마 불새 OST 명대사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생각나네요.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네, 잠깐 깔깔이 넣어봤습니다. 박가연님, 딸 결혼식에 축가만 70분을 하신 우리 승철님이 벌써 할아버지라니, 와 대박. 축가만 70분을 한 게 더 대박인데요? 아니 어떻게 축가를 70분 동안 하실 수가 있죠? 정말 콘서트를 하셨구나 진짜. 아 진짜 대단하시다. 4336번님, 이승철님 노래는 가슴을 아주 그냥 후벼 팝니다. 맞아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김동학님, 스팅 Englishman in New York, 가을에 어울리는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아 뉴욕도 한번 가봐야죠. 어 Englishman, 어? 영어 사람이 이제 뉴욕 안에서 영어를 쓰려고 거기 갔다니. 시원 스쿨인가? 시원 선생님인가? Englishman.

0: 잘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서는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데이트안영미입니다혜련님께서영미씨어디서청취자속타는냄새안나나요잉글리시맨뉴욕영어사람아니고영국사람이요에이잉글리시맨이어떻게영국사람이에요아이튼괜히농담도짓듯이다 자그건모르겠고두시에데이트 3, 4부도움주신우리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뉴욕안에영어사람이있다면우리한국안에누가있다한글사람이있습니다바로이사람이죠
4: 바람아버사자차카타파에으헤으헤으어한국도방문제예방치유원이있고요환인제약오뚜기카레아크메르동탄프랑스안마의자이카운트주식회사본컴퍼니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으헤으헤으허음주후엔팀앱대리주식회사해리즈하부에주식회사이비가

이수 자웅동체 동방불패란 얘기죠. 자 그럼 끝곡으로 마마스 앤 파파스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의 캘리포니아 드리미 박현진님께서 문자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뉴욕 미국 동쪽 갔다 왔으니까 서쪽도 가줘요. 캘리포니아 드리밍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 아니에요. 어서옵쇼 호텔 캘리포니아 그 아니에요? 그건 호텔 캘리포니아 아 호텔이 모텔 쪽인가 보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드리밍 꿈만 꾸는 엄마들이랑 아빠들이구나. 예. 김강원님께서 가르마가 매력적입니다. 어때요? 자 멋쟁이 가르마 또 보여드리면서 내일 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0: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봉평 메밀꽃밭.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맘때면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을 곳곳이 새하얀 꽃밭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봉평 메밀꽃밭은 흥정천의 진검다리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데요. 다리를 지나면 소설 속 표현처럼 소금을 뿌린 듯 작고 하얀 메밀꽃들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요. 은은한 풀내음과 꽃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꽃밭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가에 초가집도 보여서 진짜 소설 속 시골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데요. 이 풍경을 보고 나면 왜 소금을 뿌린 듯이라고 썼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0: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첫 곡은 맷 비앙코의 하이파이 보사노바라는 곡이었어요. 문자번호 9629번. 오늘도 첫 곡부터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그죠. 맷 비앙코, 사람 이름 같지만 영국 밴드입니다. 80년대부터 활동했던 이 하이파이 보사노바는 2009년에 발표한 곡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순디,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성진환입니다. 이예진님, 3일 만에 왔는데 오늘도 판디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혹시 오늘 또 바뀌었나 하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또 오프닝에 바로 또 알아주셨군요. 반가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혜찬님은 판디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하셨어요. 아, 뭐 어떻게 놀아드리죠? 아, 그 저기 두시의 데이트 우리 안영미 DJ가 요즘 그 매일 밀고 있는 코너 있잖아요. 맛집의 앞집. 그걸 지금 제가 진행하는 동안 계속 며칠 연속으로 들었더니 아,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들으신 분들, 쭉 이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예, 그 기억이 남아 있겠죠? 예. 그 맛집의 앞집 하면서 우리 도시의 데이트에서도 완벽한 하루처럼 감미로운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막 맛집의 뒷집 우리도 저희도 완벽한 하루도 도시 데이트처럼 정신없이 갈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텐션으로 놀아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네, 또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분위기 있게 편안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1, 2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후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올품,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히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제킹콩의 가든 들었습니다. 이연경님, 두 대 듣고 완화 넘어오니 오늘따라 갭 차이가 너무 크네요. 북카페에서 듣는 중인데 이제서야 안정이 됩니다. 진아님 오늘에서야 인사드려요 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계속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인사해 주셨나봐요. 고맙습니다. 갭 차이가 오늘따라 그래요? 마침 또 갑자기 아까 제가

그 텐션을 확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예 어떻게 또 또 재밌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이랬다가 어 이 사람 왜 이래 이러고 아 안영 DJ 저도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하면서 많이 봤었는 많이 만났었는데 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완화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며칠 동안 매일 만나면서 또 문자 메시지입니다. 8167번으로 가을이 되니까 뛰쳐나가고 싶어지네요. 아, 현실은 일에 치여 있지만 밤늦게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지금 뭐 밤늦게든 뭐 그 하루에 어느 때든 나가서 걸어도 좋은 딱 그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가 얼마 안 가잖아요. 예. 요즘 뭐 저는 이제 강아지가 집에 있어서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낮에는 못 나가니까 너무 더워서 무조건 이제 한동안은 아침 일찍 또 밤에 해지고 나서 그렇게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뭐 어느 시간대에 나가도 햇살이 좋을 땐 좋은 대로 또 밤늦게는 또 약간 쌀쌀함을 즐기면서 또 걸어도 좋더라고요. 예. 하, 그래야 이 시기 아, 또 짧지 그래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뭐 많이 저기 일에 치여 있다고 하셨지만 어느 시간에든 그런 생각 드실 때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세별과 박원이 함께 부른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박세별, 박원이 함께 부른 세상의 모든 인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따마의 노래였어요. 유성이었습니다. 아, 71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산책하며 동네 걷고 있는데 유난히 선곡이 좋네요. 걸으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유난, 매일 좋죠. 완벽한 하루 선곡은. 근데 오늘 유난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정말 1년에 얼마 없는, 며칠 없는 이 좋은 시기에 산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조민지님은요. 고독한 해외살이 하는 저에게

매일 한국어로 조잘조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판디 덕분입니다. 하셨어요. 아, Thank you so much. 아,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좋다고 하셨는데 굳이 한번 저기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네 해봤습니다. 아, 예, 힘드십시오. 제가 예,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제가 행복하네요. 아, 비틀즈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The Beatles, 8 Days a Week 들으시고요.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밴드 오디오 슬레이브, 오디오 슬레이브의 Be Yourself라는 곡입니다. 오디오 슬레이브는요, 밴드 사운드 가든의 보컬 크리스 코넬, 그리고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에서 보컬을 제외한 멤버들이 만든 슈퍼밴드입니다.

이 사운드가든과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두 팀 모두 90년대 락신의 큰 스타였기 때문에 결성 당시에 정말 아주 대단한 관심을 모았어요. 다른 슈퍼밴드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데뷔하고 나면 좀 활동이 흐지부지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디오슬레이브는 세 장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묵묵히 활동했어요. 그 중에 이 Be Yourself라는 곡은 2005년 히트곡이고 오디오슬레이브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곡의 그 메시지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멋진 곡입니다. 오디오슬레이브의 Be Yourself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만화 들으며 좀 걸으러 나왔는데, 그러셨군요. 포항은 바람이 좀 불어요. 진화님 목소리 들으며 산책하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포항 날씨도 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기는 조심하시고요. 예. 바람 너무 너무 오래 바람 맞지는 마시고. 자, 여러분의 취향 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권정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실리카겔의 류데자 케이루 추천합니다. 올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들은 실리카겔의 마지막 연주가 이 노래였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후렴구에 100만 가지 재앙 속에서도 성실하게 라는 가사에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 그렇군요. 밴드 실리카겔 요즘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밴드죠. 저도 참, 예, 즐겨 듣고 있는, 또 응원하는 팀인데, 류데자 케이루. 제목이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그 실리카겔 멤버들에 의하면 아무 뜻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권정민님께는 큰 위로를 드렸던 이 가사가 담겨있는 100만 가지 재앙 속에서도 성실하게 라는 가사가 담겨있는 이곡 실리카겔의 류데자케이루 함께 듣겠습니다.

0: 프롬의 미드나잇 드라이버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실리카겔의 류데자 케이루. 이 곡은 권정민님의 취향곡이었죠. 우리 취향곡 보내주신 권정민님께 오늘의 지난 세트 보내드려야죠. 우리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권정민님께 블랙박스랑 커피 드립백 세트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왠지 밴드 이름 같잖아요. 블랙박스, 드립백 이런 거. 네, 그냥 한번 껴맞춰봤어요. 고맙습니다. 아, 5262번 쓰시는 분이에요. 며칠 만에 엄청 편안해지셨네요. 역시 젊은이 적응도 빠른가 봐요. 라고. 아,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지금 막 땀이 흐르진 않아요. 네, 어느새 그러네요. 제가 방금 느꼈어요. 등에 땀이 나질 않네.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막 젊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고 있진 않은데, 이 완벽한 하루 진행하면서 되게 젊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는 젊다! 약간 이런 생각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조금 편안해지니까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 준비했습니다. 휴먼 네이처 만화가족 조미선님 신청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는 알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함께 알아두면 좋은 말에 얼짜도 있습니다. 얼치기인 물건을 뜻하는 얼짜는 이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도 아닌 얼짜다처럼 쓰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3부 첫 곡으로 에릭 벤의 노래였습니다. Cracks of my broken heart. 참 노래 잘하는 가수죠. 에릭 벤의. 예. 아, 최정현님. 오늘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면 무슨 소개하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주 거의 매일 지금 조금씩이라도 제가 저기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 계셔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색하게. 예. 약간 오늘도 자기 소개에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저는 그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이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아, 성진환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예, 가수이고 싱어송라이터이고 음악을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라디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 또 그런 저의 어떤 그런 면, 음악을 사랑하고 라디오를 사랑하고 음반을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담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사실 완벽한 하루와 그 처음 청취자로서가 아니라 출연자로서 첫 인연은 작년 여름이었죠. 아무튼 레코드라는 책이 세상에 나와서 또 제가 그 책을 들고 이렇게 초대석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 뭐 우리 완벽한 하루 저기 청취자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예 음악에 대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예. 또 지금 책 읽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선물하기도 좋은 딱 그런 아 정말 예 각계각층에서 예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여전히 1년이 넘었지만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책 광고로 끝나는 예. 죄송합니다. 제목은 아무튼 레코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김민재님입니다. 이어폰 끼고 완화 들으며 돌아다니는 중인데요. 문득 들어간 가게에서도 완화가 나오고 있었네요. 어쩐지 노래가 돌림 노래처럼 나오더라니 인기 짱이네요. 아 기분 좋네요.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저도 이럴 때 많아요. 운전하다가 특히 예. 옆차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같고 이럴 때 배철수 음악 캠프 듣다가 그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예. 어떤 노래를 진짜 아까 그 제 취향의 공유에서 틀었던 오디오 슬레이브 노래처럼 볼륨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예. 창문 탁 내리고 볼륨 쫙 올리고 싶을 때 옆차도 마침 그랬던 거죠. 예. 그런 짜릿한 순간들. 자,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 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com,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천안 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오랜만에 듣네요. 015B의 노래입니다. 친구와 연인.

김수영의 꿈 Still I Love You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015B의 노래였죠. 친구와 연인. 아, 이 노래 나오니까 반가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친구와 연인. 네, 전주만 들어도 바로 그냥 김혜민님 전주 듣자마자 넌 언제나 내게 바로 나옵니다. 막 이러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이선아님, 아 미성의 종신님 하셨고 윤종신 씨의 그 미성을 들을 수 있는 그쵸. 예. 다들 뭐 아 선생님들 전부 예 나이가 짐작이 됩니다. 아 오수연님은요, 판디 어제부터 반갑게 듣다가 오늘은 저도 동참해 봅니다. 판디가 예전에 라디오 하실 때 교생 실습 나갔었는데요. 그때 무슨 간식 가게 그거 당첨돼서 피자 주셨었어요.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서른 살이 되었답니다. 에? 아 진짜요? 분당 초림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이들 잘 지내고 있니? 하셨어요. 와 그렇군요. 하긴 그렇죠. 아 세월이 야 정말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총각내 간식가게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제가 스위스어로 시절에 같이 그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매일매일 간식을 보내드렸었는데 총각내 간식가게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아, 야 그렇군요. 서른 살이 됐군요. 그때 가르치셨던 아이들이 예. 모두에게 다 그 훈훈한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겠죠 아마. 예, 굉장히 뿌듯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6864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셨어요. 28년차 주부인데요. 올해부터 차례 안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명절 전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많아요. 저 편하게 있어도 되는 거죠? 좋다. 좋다고요. 하시면서 굉장히 그 아 너무 뭐 이모티콘까지 굉장히 행복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행복이 정말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엄마 듣고 있어요? 아버지 듣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지금 예. 우리도 안 지내면 안 될까? 저희 집은 아직 지내는데 네 아유 아니 저기 그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머님 당신이 고생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무려 예전보다는 많이 좀 간소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만 지내도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또 뭐 부모님 마음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예, 또 계속 오랜 세월 했던 거를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허전하시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런 것도 또 이해가 되니까 예,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요. 예, 어느 가족, 어느 집안이든 그 모두가 혹은 다수가 행복한 쪽이 정답이잖아요. 또 너무 요즘 차례 지내지 않는 이제 쭉 지내다가 그만하는 또 가정이 많으니까 또 상인분들은 또 힘드시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뭐 명절 최대한 많은 가정이 최대한 조금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그런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할까요? 휴대전화 번호 1489번으로 DJ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초면인 사람이 자꾸 저에게 사투리를 쓴다고 하는데 나의 자연스러운 이 말투가 뭐가 이상한 거지? 생각했거든요. DJ님은 서울말을 예쁘게 따뜻하게 잘 쓰시네요. 하셨어요. 아, 1489님도 서울 분이신가 봐요. 딱히 저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건 아닌데 뭔가 사투리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 보죠. 그것도 뭐 이상하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선생님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이고 매력이고 예 어쨌든 제 말투가 예쁘다고 해주셔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489 쓰시는 분. 자, 3부 마지막 곡입니다. 솜버의 노래 12 to 12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969년 오늘 9월 17일은요. 장항준 감독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항준 감독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유지태가 맡은 한명회 역할도 꽤 주목을 받았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로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한명회는 과거시험 장원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제가 그 이순신 장군 문제였잖아요. 제가 영화 명량을 아직도 안 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답은 맞췄죠. 제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 큰일 났네. 장항준 감독님 죄송합니다. 생일이신데. 그렇군요. 유지태 씨가 한 명의 역할을 또 맡았군요. 유지태 배우님이 맡으셨다면 그냥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왠지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유진태 씨라면 되게 과거 시험 장원 하셨을 것처럼 생기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유진태 씨가 맡은, 왜냐면 한 명의 역사 속 한 명의 얼굴은 제가 모르니까요. 전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유진태 님이라면 과거 시험 장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마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5로 가겠습니다. 네, 한 명에는 과거 시험 장원 출신이다. 저는 5. 여러분의 선택은?

듀란 듀란 노토리어스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장항준 감독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예, 뽑은 문제였어요. 한 명의 역사 속 한 명에는 과거 시험 장원 출신이다. OX였는데 저는 제가 뭐로 갔죠? 저는 X로 갔죠. 네, 그쵸. O로 갔죠. O로 갔습니다. 장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헷갈리네요. 네. 한 명의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 배우님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장원급제상이다. 유지태 씨가. 저는 그래서 O로 했고요. 5613번으로 X 공부 못함. 한 명의 공부 못함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을까요?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정재윤님은 정답은 X. 왠지 노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명혜 씨. 아,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또 휴대전화 7474번 쓰시는 분, 정답 X. 한 명에는 공부 못했을 거예요. 시험 스트레스를 우리 단종님께 푼 거야. 그럴 거야. 오란수님은 정답 O. 아주 정말 못됐지만 장원은 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추측해 주신 분이 있고요. 못되긴 했지만 공부는 잘했을 것 같다. 이경희님 정답 O. 그저 믿고 따르리라 연대 프린스. 아, 어제부터 또 이렇게 연대 프린스라는 별명을 또 저를 자꾸 예, 프린스 아닙니다. 예, 굉장히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자, 한 명에는 과거시험 장원 출신이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X였네요. 아, 그렇군요. 한 명에는 과거시험 장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에는요, 젊은 시절 과거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했대요. 그런데 번번이 낙방한 N수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으로 따지면.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38세가 되던 1452년에 음서제도, 음서제도라는 게 있었대요. 특채. 특채로 첫 관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 아까 그분들이 맞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 못함 5613님 뭐 저기 시험 스트레스를 단종님한테 풀었다. 7474번. 그렇군요. 아, 뭐 오늘은 제가 완벽하게 틀렸네요. 예, 영화도 안 봤고 한국사도 제가 약해 가지고 아, 그냥 유지태 씨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고 맞췄다가 틀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자 다섯 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김종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또 사랑하는 곡인데 세상의 눈물 마를 때까지라는 예, 김종서 선배님이 쓰신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아요. 이 노래 특히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에 또 한경애 작사가님의 또 아름다운 노랫말이 일품인 그런 발라드죠. 김종서 세상의 눈물 마를 때까지.

0: 박지윤의 괜찮다고 말해줄 거야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종서의 노래였죠. 세상의 눈물 마를 때까지. 아, 되게 추억에 젖는다고 하신 분들 많았고, 또 그 추억에 대한 사연도 좀 많이 왔어요. 예, 문자번호 8931번으로. 진아님 목소리 들으니 옛날 생각나네요. 저 예전에 전화 연결로 군가 불러서 만두 세트 받은 적 있었는데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 이렇게 또 예전 저의 그 라디오 가족들이 좀 인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나이가 대략 저보다 몇 살 어리시겠네요. 그죠? 0511번으로 또 대박. 지금 퇴근하면서 라디오 틀었는데 너무 반가운 목소리네요. 지금은 40살이 되어 5살 아들 아빠네요. 그때 라디오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애청자랍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때 참 우리 즐거웠다, 그지? 두 분이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 인사 나누세요. 8931님, 0511님. 두 남자분. 예.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오케이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0: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 8931번 아까 군가 불러서 만두 세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오빠 저 여자예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군가를 뭐 남자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정말 재밌었겠네요 그때. 그렇죠?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또 몇 개 소개했더니 또 더 많이 보내주셨네요. 배우리님, 와, 저 18살에 스위스어로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하셨고요. 하, 반가워요. 또 8432번으로 흑당이 아빠 반가워요. 20대 때 라디오 즐겨 듣던 1인이에요. DJ 소식에 FM4U에 처음 문자 사연 남겨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할게요 하셨고요.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도 좀 앞으로 더 자주 보이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예, 기회가 되면 또 보이는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은 안녕바다의 노래 내 맘이 말을 해 준비했고요.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연출 황종현, 저는 성진환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이어서 임진모 선생님의 지갑 분실 사건이 생각납니다. 선물 받은 지갑이어서 나름 명품 새 지갑이어서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내용물은 가지고 지갑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아깝긴 하지만 지갑 분실로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다섯 글자는 관점 전환의 주문이 되어줍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옮겨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거나 더 나빠질 수 있었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며 그래도 감사의 여지를 발견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되어줍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주변의 관계가 자꾸 꼬여도 그 속에서 천만다행을 찾아냅니다. 아, 천만다행과 비슷한 말로는 만만다행, 만분다행이 있죠. 네. 다 어떤 일이 뜻밖의 잘 풀려 운이 좋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뜻합니다. 자,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리듬 따라서 걷게 되네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6890번으로. 예. 자, Sly and Family Stone, Thank you for letting me be myself again. 예. 뭐에 감사하는 거냐면, 아, 다시 내 자신이 되게 해준 것에, 아, 고마워요. 예. 내 자신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Sly and the Family Stone. 김주원 씨는, 아, 지갑이 아직 여행 중인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 그래, 여행이 너무 긴데. 예. 이 정도면 여행이 아닌 것 같은데. 정유선 씨는, 저도 작년 8월 초에 분당구 택시에서 지갑 분실했는데, 아, 어떤 분이 맡기셔서 찾았어요. 좋은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아무튼 뭐 임진모 씨의 지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버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웬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0: Come on, y'all. Y'all are crazy, man.
1: Delight. Groove is in the heart. 들었습니다. 288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영화 찰리스 엔젤스에도 삽입돼 있죠. 예. 우리말 제목 미녀 삼총사. 이거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원제하고 미. 아 근데 또 뭐 그러고 보니까 또 미녀들이긴 해요. 예. 찰리스 엔젤스. Delight. Groove is in the heart. 2885번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562번으로 버스를 찍어서 보내주셨네. 예. 근데 이 버스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이거 본 거하고 예, 신청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있지? 예. 신청 곡은 탈락. 예.

뭐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성이 없어요. 예. 자, 884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38 스페셜. Caught up in you.

비지스 스테인 얼라이브 들었습니다. 오, 젊은 날을 회상하며 하고 2405번으로 예. 젊었을 때 춤 좀 추셨나요? 5631번으로는 야 나이트 댄스 뮤직이다. 예전에 철수 오빠 한창 젊으시고 노실 때 듣던 음악이죠. 예. 이 음악 나왔을 때 저 예. 군에 있었는데요. 군에서 뭐하고 놀겠어요. 아니, 군대 있었다니까요. 비지스의 Stayin' Alive. 앞에 들으신 음악은 30 Special의 Caught Up In You. 자, 신혜숙씨.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무리 낮 동안은 덥더라도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올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강원 인제군과 양양군에 걸쳐있는 전봉산에 올해 첫 단풍이 들었고요. 지난해보다는 좀 빠른 편인데 앞으로 이번 달 30일쯤엔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되겠고 북한산은 10월 18일, 한라산은 10월 21일경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20, 동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그는 참 섬세하고 정교하며 구체적인 인격을 지녔다. 어떨 때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해서 몰려다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숨어서 은둔하며 꽤 오랜 시간을 지낸다. 그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한다. 반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이에겐 폐가망신의 보복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며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그와 잘 사귀면 두고두고 인생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그를 돈이라 부른다.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선 그를 이렇게 설명한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에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돈을 천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와 친해지고 싶어한다.

돈의 속성에서는 인격체 같지 않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때 고고한 삶을 지향하며 돈을 천시하는 습성을 보였다 해도 돈은 앙심을 품지 않고 다가오는 이를 친구로 받아들여준단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만 부자의 정의는 어쩌면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철수는 오늘 원하든 원치 않든 경제활동을 하며 돈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를 둘러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웃도는데도 우리의 실제 경제 체감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서. 우리는 돈과 편안한 교제를 할 수 없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국민이다.

0: I certainly was in the right.
1: Yeah, it's definitely like he was cruising for bruising.
2: 핑크 플로이드 연주한 노래 Money, 돈 들었습니다. 닥사이드 오브 더 문 앨범의 수록곡인데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 앨런 파슨스가 이 당시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금은 채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만 MBC 뮤직 론칭할 때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했거든요. 거기서 앨런 파슨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핑크 플로이드의 이 앨범 녹음할 때 그 에피소드 이런 거 막 재밌게 들었는데 많이 이 곡 녹음할 때는 뭐 주머니에 있는 동전 다 털어가지고 멤버들이 그 앞에 그 효과음 낸 거라고. 예.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앨범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듣는 거죠. 좋은 음악을 돈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정선미 씨,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 씨는 지금 후쿠오카에서 듣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후쿠오카에 여행 와서 듣는 백캠 좋네요 하고. 자, 6461번으로는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벌써 들녘이 이렇게 황금 들판이 됐나요? 철원에 출장 왔다가 퇴근하고 있는데 와, 황금 들판 너무 좋네요. 예. 늘 퇴근 시간이 1시간 내외여서 백캠을 끝까지 못 들었는데 오늘은 인천까지 가면서 끝까지 백캠 들을 수 있어 좋네요. 오, 와우. 예. 벌써 황금 들판이 됐군요. 예,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고맙습니다. 6461번.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까지 잘 가시고. 96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배송일 하고 계시네. 예. 이분도 안전하게 잘 배송하시고요. 자, 음악은 JD 사우더. You are only Lonnie.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네, 비틀즈의 Why My Guitar Gently Weeps입니다. 자, 이 곡은 비틀즈의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이 만들었고요. 예, 리드 보컬도 조지 해리슨입니다.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책을 드립니다.

책 제목이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저자는 고영탁 씨고요. 고등학생 시절 조지 해리슨의 음악을 만난 뒤에 그 노래를 따라서 30여 년을 걸어온 음악평론가 고영탁의 에세이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을 한 곳에 드릴까 합니다. 퀴즈는 내야죠. 예. 퀴즈 내서 문제 맞히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자, 이 정답은, 퀴즈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 노래는 뭐 조지 해리슨이 만들고 노래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조지 해리슨은 기타리스트잖아요. 그런데 이 곡에서는 리드 기타를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 아유, 진짜 친한 친구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곡에서 리드 기타를 연주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 정답자 중에 10분 선정해서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책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앨리스 마틴 노 루츠 들었습니다. 최혜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예, 근본이 있는 음악평론가, 아, 뭐 루트가 확실하게 있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없는 디스크 잡기죠. 예. 자, 3부 4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스크로브 락을 진행합니다.

0: 근본 있는 음악평론가 예.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제가 얘기하는데 네. 왜 웃으세요?
1: 왜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0: 아, 괜히 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이유가 있겠어요.
1: 제가 그래서 바로 근본 있는 평론가. 이건 좀 대단한 겁니다.
0: 뭐가 대단해요?
1: 어휴, 그런 연상을 그런 연결을 갖다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해해서 바깥에서.
0: 아니, 웬일로 칭찬하고 그러세요? 어색하게.
1: 오늘 아니, 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이상하게 몸, 칭찬하고 싶어졌어요.
0: 아, 몸둘 바를 모르겠네.
1: 그래서 밖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오늘 무슨 얘기 있어서 그랬더니 지갑 분실한 날이래요, 목요일이.
0: 오.
1: 그래서 아, 지갑 분실이 곧 근본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 아니야.
1: 바깥에서.
0: 오히려 저 김경옥 작가께서
1: 네.
0: 임진모 씨 얘기를 쓰셨더라고.
1: 아유,
0: 오프닝에.
1: 죄송합니다.
0: 뭐가 네. 죄송해요 갑자기.
1: 지갑은 돌아왔습니다.
0: 아, 돌아왔어요?
1: 네.
0: 이 양반 이거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1: 경찰서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0: 아, 나 정말. 아니. 아, 이거 좀 원고를 한번 보세요. 오프닝 원고.
1: 뭐라 그러는데요?
0: 아, 나 지갑 못. 아, 그 앞에 보세요, 그거.
1: 예, 예.
0: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1: 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구만.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임진모 씨는
1: 예.
0: 뭔가 자신한테
1: 예.
0: 나쁜 일 있을 때는 방송에 와서 막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1: 예.
0: 좋은 일이 생기면
1: 네.
0: 입을 싹 닫아. 얘기를 안 해, 우리한테.
1: 그거 겸손한 거 아닌가요?
0: 그게 뭐 겸손해요. 아, 나 이스미스 보내셨잖아요. 아, 나 정말 그 진짜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 아이 축하합니다. 어쨌든.
1: 네, 어쨌든 돌아왔고요.
0: 돌아왔군요. 예.
1: 네네, 돌아와서 너무.
0: 역시 대한민국이야.
1: 처음으로 제가 지갑에 키스를 했습니다.
0: 아.
1: 야, 이거 그리고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양심은 살아있다.
0: 아니 근데 그 전 세계에서
1: 네.
0: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라는 게
1: 네.
0: 휴대폰 이런 걸로 자리 잡고 막
1: 그러니까
0: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1: 미국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이게.
0: 이제 야 이건 진짜 아니 들고 있는 휴대폰도
1: 예.
0: 훔쳐가는 판국인데.
1: 우리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0: 네.
1: 그때 비틀즈의 러버소울 그다음에 호텔 캘리포니아 원판을 써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네.
1: 그걸 들고 갔죠 집에서.
0: 그런데
1: 그걸 갖다 세상에 뭐 이상한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 전철 지하철 그 위에
0: 짐
1: 싼데 거기다 올렸어요.
0: 놓고 그냥 내렸구나.
1: 그럼 내렸어 그냥. 이야.
0: 그래가지고.
1: 그때 제가 그 당황한 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지하철 관계자한테 제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0: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고요.
1: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기다려 보세요. 여기 있을 겁니다.
0: 어허.
1: 그런 거예요. 언제 여기에 잃어버린 자가 이 43? 앞에 표시됐잖아. 4-3 이런 거.
0: 네네.
1: 나 4-3에서 잃어버렸더니 여기 정확히 서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서 계시라는 거야.
0: 아하.
1: 그래서 제가 시간 안에 1시간 20분인가에 서 있었어요.
0: 서 있었어요.
1: 그대로 있더라고요.
0: 그대로.
1: 예.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레이트 코리아.
0: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1: 예.
0: 훔쳐가기는 하는데
1: 예.
0: 그냥 주인 없이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가진 않아.
1: 그게 또 무슨 차이예요? 그게.
0: 차이가 크죠.
1: 예. 뭐.
0: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1: 네, 예.
0: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정직한 게 아니고 CCTV가 너무 많아서 가져가봐야 걸리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1: 예.
0: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힘들다 보면 뭐 가끔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1: 네.
0: 심성이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여전히 좀 많은 걸 갖다가 좀 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CCTV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이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K-POP을 취재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고속도로 뭐 지방도 다니면서
0: 예.
1: 제가

0: 소개를 했어 이틀 동안.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1: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0: 도로 포장, 그다음에 도로망,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치안 등등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근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 뭐 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건 없었어요? 그랬더니
1: 아니, 문제는 있겠죠. 예.
0: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로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1: 아니 그 개인의 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놀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1: 어쨌든 뭐
0: 근본
1: 네. 그 얘기가 오늘 이상하게 저 일파만파로 커졌는데 예. 아무튼 임진모 선생님의 지갑은 돌아왔다.
0: 네.
1: 자, 음악 얘기하죠.
0: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세상이 너무 1등 중심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2등은 확실히 과거에 뭐 기업 회장이
1: 아, 그 광고에도 있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등 외에는 기억할 뭐든 마일드 마일스톤하고 그다음에 어치먼츠 그 뭐야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1: 갑자기 생각났다.
0: 네, 뭐요?
1: 예전에 우리나라가 예. 뭐 아시안 게임이나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 예, 올림픽이나 은메달을 따면 그렇게 예. 침울한 표정으로 시상했었는데 예전에 이봉주 선수가
0: 네.
1: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
0: 예.
1: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0: 예.
1: 야 결승 선에 들어오는데
0: 네.
1: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0: 맞아. 들어오는데 기억납니다.
1: 아니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
0: 우리가 너무 얼마 1등 중심이냐면 멕시코 올림픽 때 그 복싱에서 지용주 선생이 은메달 땄어요. 그 크리스포트라 했던 안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일간 스포츠에 기억나.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건국 이후에 최초의 금메달. 나 아직도 잊어보지 않아.
1: 양정모 선수.
0: 양정모 건국 이후에 최초의 금메달.
1: 그거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0: 네.
1: 양정모 선수하고
0: 네.
1: 오이도프라는 저
0: 그것도 다 알잖아 이제.
1: 몽골 선수하고 결승전하는데
0: 우리 세 번 붙었어.
1: 처음에
0: 네.
1: 이 가슴에 붙인 국기를 태극기를 보기 전에는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
0: 완전 동양이니까 둘 다.
1: 아 몽골 사람도 똑같더라고 우리랑.
0: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양정모 때문에 오이도프도 안다는 거.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가 어디에 졌어 우리가 또 한 번.
1: 오이도프 선수는 잘 계신가?
0: 글쎄 궁금하네요.
1: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 재밌는데.
0: 네네. 하여튼 그래서 2위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팝송 쭉 들으면서 차트 2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 네.
0: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1: Take Me Home, Country Roads.
0: 나중에는 이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이게
1: 네.
0: 2위였구나. 그다음에 이제 기록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셔나이어 트웨인의 You're Still the One 아닐까요?
1: You're Still the One.
0: 네. 그리고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아무튼 저는 미스 엘리엇이 워킷이 10조 했다는 거 기억하고 또 포리너의 웨이팅 포 걸 라이크
1: 유
0: 이게 오랫동안 2주 했어요. 오랫동안 2위를 했어요.
1: 싱글 차트 2위에만 머무는 곡들 있죠. 곡도 얘기하는 거죠?
0: 예. 근데 이걸 지금 빌보드가 지난달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넘버 투 송을 골랐어요. 100곡.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이건 전 있잖아. 들어가기 전에 열기 전에 그 들어가기 전에 강남 스타일의 메디카
1: 이게 2위, 2위잖아 2위.
0: 2위. 그러니까 강남들이 전체에서 최소한 난 20위권 안에 들 거야.
1: 오랫동안 2위에 있었는데.
0: 오랫동안 있어. 그거 파장이 엄청났잖아요.
1: 네네.
0: 그게 K-POP을 알렸거든.
1: 야,
0: 근데 이게 좀 순위가 낮았어. 38위.
1: 아, 싸이의 강남 스타일.
0: 네, 38위였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궁금했던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있잖아요.
1: Get Lucky.
0: 그건 뭐 그래미도 쓸고 완전 그게 최고 곡 아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것도 2위에 그쳤단 말이에요.
1: 네.
0: 이건 몇 위에 들어갈 것 같더니 이건 13위로 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더 아까운 2위 곡들이 예. 꽤 많네요.
0: 뭐 진짜 그 셔나이어 트웨인의 You're Still the One이 세상에 32위에 그쳤어요.
1: 야.
0: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순위가 제가 볼 때는 요즘 세대가 납득하는 옛날 곡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뽑은 것 같아요.
1: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0: 하나 근데 네. 일단 이 곡은 7위입니다. 로네츠의 Be My Baby.
1: 아, 이 곡도 싱글 차트 1위에 못 올랐어요?
0: 못 올랐어요. 2위였는데.
1: 아, 이거 역사적으로 남은 노래인데.
0: 그렇죠. 이것도 2위 얘기할 때 항상 나와요. 근데 이 로네츠의 Be My Baby는 히트도 했지만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1: 네.
0: 브라이언 윌슨이에요. 비치보이스예요.
1: 브라이언 윌슨.
0: 브라이언 윌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0: 가돈리노스를 폴 매카트니가 그렇게 칭찬해서 비치보이스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것처럼 비치보이스가 브라이언 윌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까지 역사상 만들어진 모든 팝 레코드 가운데 최고다.
1: 최고다.
0: 이 곡이. 그래서 비치보이스 음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어허. 그래서 나온 게 굿 바이브레이션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평론가가 프로듀서가요. 10cc의 I'm Not In Love. 그다음에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것도 다 Be My Baby의 후계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사람 이제 범죄자가 돼버렸는데 필 스펙터.
1: 필 스펙터 예.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범죄자로 이제 기록된 거죠. 뭐.
1: 영화도 봤어요. 영화.
0: 예. 필 스펙터에다가.
1: 알파치노가 필 스펙터 역을 맡았나 그래요. 어울리더라고. 저 어디 해외여행 갔다 비행기에서 그.
0: 맞아요.
1: 필 예. 스펙터 전기 영화를 보는데.
0: 저도 아마 비행기에서 봤을 것 같아요.
1: 야 알파치노 진짜 어울리네.
0: 그 사람 진짜 뭐 영배. 연기파죠.
1: 근데 이 당시에 그 녹음 멀티트랙으로 녹음하지 않을 때
0: 이제 월 오브 사운드
1: 월 오브 사운드라고 막 예. 계속 더빙을 해가지고
0: 이중 더빙이죠.
1: 소리를 벽처럼 네네. 세운다는 와.
0: 그러니까 이게 스테레오가 되면서 약간 빛을 말했지만 그 당시로는 놀라운 전법이었죠 이게.
1: 그러면 예. 로네츠의 Be My Baby 일단
0: 예.
1: 듣죠.
0: 예.

0: 로네츠의 Be My Baby 들었습니다.
1: 네. 지금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넘버 투송 네. 빌보드 핫100 곡 중에 넘버 투송 중인데 10위부터 한번 네. 들어볼까요? 10위가 바로 이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0: Like a Rolling Stone.
1: 네. 어때 밥 딜런은 진짜 그러고 보면 참 BTS가 대단한 게 BTS 지금은 지민하고 전국 솔로까지 해서 무려 9곡이 1위거든요.
0: 예.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1: 네네.
0: 그 곡목만 쭉 불러주세요.
1: 어쨌든 근데 밥 딜런 1위 곡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0: 예. 네.
1: Cindy Lauper, 네, Girls Just Wanna Have Fun이 9위. 네, 그다음에 닥터 드레. 이거는 G-Funk, 즉 갱스터 펑크 때문에 중요한데.
0: 좋은 노래인데 1위에 못 올랐네.
1: 네. 닥터 드레, Nothing But a G-Thang, 8위입니다. 7위 로네츠 들으셨고요. 6위가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진짜 중요한 곡이죠. 네. 네네. 어떻게 보면.

0: 뭐 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5위 켈리 클락슨의 Since You've Been Gone.
1: Since You've Been Gone.
0: 네. 뭐 가창력 측면에서 자꾸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위는 아마 우리 배추 선배도 인정했지만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Purple Rain.
1: Purple Rain.
0: 네네. 그다음에 3위는 워낙 2위에 올해도 있었고 이번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가 상위권에 크게 히트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1: 네.
0: 미시 엘리엇의 워킷입니다.
1: 아, 워킷.
0: 10주 동안 2위 차지했고요. 네네. 2위는 레이디 가가 Bad Romance.
1: 아하.
0: 1위 뭘까요? 놀랍습니다.
1: 보헤미안 랩소디.
0: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1: 음악 나갑니다.
0: 아, 지금
1: 나요? 혼란 났는데 무슨 뭐.
0: 아, 잘 맞추세요. 근데
1: 아니 음악을 보헤미안 랩소디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못 맞추면 뭐 제가 바보입니까?
0: 아니 제가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1위라고 얘기 안 한 건데 그냥 그냥 고른 거잖아요.
1: 아 그래도 벌써 알죠.
0: 딱 고른 거예요 그냥?
1: 그럼요.
0: 이야.
1: 자 쿠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면서
0: 네.
1: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쿨 오브 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 가을비 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제주도에 예상됩니다. 100mm 이상 예보가 돼 있는데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에도 확대가 되면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되겠고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와 동해안에는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정국 피처링 라또 세븐 들었습니다. 026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7시 3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어허, 조세희 씨가 지금 제보를 하셨는데, 아저씨, 제가 대학로에서 신정근 배우 출연하는 공연을 봤는데요. 그분이 나와서 아저씨의 시그니처 멘트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이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적 반가움이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촬영 중에 기다릴 때 아저씨 라디오를 듣는 일이 자주 있어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신정근 씨는 저도 잘 알죠. 뭐 여기저기 진짜 명품 조연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근데 이분이 뭐 연극 대학로에서 하는 거면 연극이에요? 연극 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까? 오, 재밌는데? 오호. 야, 근데 비슷하던가요? 아, 이분 저 얼굴은 대충 저라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요. 야, 이거 그래요. 신정근 배우 저 지인이나 뭐 아시는 분이나 다 방송 듣고 계시면 언제 한번 방송에 모시겠다고. 예. 아니 얼마나 똑같지 않으나 보려고요. 근데 야, 예전에 한동안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철수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뭐 이 광고도 아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무지하게들 했는데 비슷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신정근 씨는 얼마나 비슷하게 하는지. 아, 이분 배우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502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예. 백햄 친구입니다. 예. 자니 스팀슨 스마일.

그레이시 에이브람스 데스저 트루 들었습니다. 597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자니 스팀슨의 스마일이었고요. 아, 두 분 다 백햄 친구. 아, 백햄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예전에 특집 방송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7시 43분 막 지났습니다. 정재윤 씨가 케미컬 브라더스 음악 싱그럽게 듣고 싶다고. 음악 듣고 안 싱그러우면 어떡하려고요. 케미컬 브라더스 고!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문수미 씨. 아, 새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저는 여행을 못 가고요. 남편이 중3 아들 8살 둘째를 데리고 오늘 베트남 여행 갔는데 아유, 허전하면서도 또 혼자서 백캠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지금이네요. 아하하. 이거 방송 남편 안 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아니, 들으면 서운해할까 봐. 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예, 라디오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하실 수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문수미 씨. 자, 오늘 끝곡은 아까 백캠 친구들 얘기 많이 했는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가 기타리스트 울프 마케니우스하고 함께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했을 때 노래한 곡이에요. 모멘토 마지코라고. 뭐 매직 모멘트라는 뜻이겠죠.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때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컨셉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았던 경험도 낯설었던 경험도 모두 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각도로 신체 척도에 맞춘 치밀한 계산 아래 설계된 겁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충돌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공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내가 머문 곳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했다면 내가 불편해할 요소, 부딪힐 무언가를 줄여준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래 서서 작업해도 허리에 무리가 없을 높이의 싱크대. 몸을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바깥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창문.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통과할 너비의 출입문.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어떠한 공간과 그 안을 채우는 것들은 인간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0: 9월 17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였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 우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실은 누군가의 숨은 배려나 치밀한 계산 덕에 찾아온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오프닝했어요. 이거 관계에서 진짜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지내는 게 좀 무탈하고 편안하고 좋은 관계면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순간 속에 상대가 나를 많이 배려하고 또는 봐주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면 정말 그 관계는 견고한 관계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일방적이면은 언젠가는 한쪽에서 서운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0184님이 저는 부장님의 가시돋친 말에 콕콕 찔렸네요. 아우 나도 배려받고 싶다 라고 어김없이 회사에서는 항상 그렇게 따뜻한 기억만 안고 돌아오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오늘도 지친 하루 잘 버티고 보내셨나요? 또는 아직도 이겨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3, 4부에 별밤 초대석 있는데요. 5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포레스텔라의 조민규 씨와 함께합니다. 민규 씨 새 앨범에서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질 겁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Bruno Mars,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Bruno Mars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Bruno Mars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8748님께서 대장부엉 저녁 차리다가 혼이 나갈 것 같아요. 딸은 김밥 해주고 아들은 된장찌개 해주고 나니 딸은 포도를 아들은 자두를 먹는다네요. 취향이 이렇게나 달라서 신기해요. 저요? 저는 뭐든 남으면 제 거라고. 안 돼요. 8748님 취향도 빨리 지키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1인 1식을 맞춤으로 해주시다니. 야, 진짜 이게 얼마나 특혜인지를 우리 아드님, 따님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그냥, 어머, 난 포도! 이렇게 무심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어른이 되면서 알수 있죠. 8507님, 저 출장 가는 길에 늦어서 뛰다가 그만 온몸으로 슬라이딩 했어요. 근데 외국인 두 분이, Are you okay?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데 너무 창피해서 오케이, I'm 오케이 라고 말은 했는데 아파서 바로 못 일어났어요. 한참 만에 안 아픈 척 겨우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 덕에 기차 안 놓쳤네요. 걱정해 주신 외국인 분들 Thank you! 라고 뒤늦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네요. 안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까지긴 했겠다. 슬라이딩 하는 식으로 넘어지셨으면은. 왜 넘어지는 행위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을 크게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부끄러울까요? 이게 흐트러진 모습을 갑작스럽게 내보이게 돼서 그런 거겠죠? 참, 그래서 넘어지자마자는 그냥 부끄러움 때문에 통증이 없다가 집에 와서 보는데 이렇게 크게 다쳐나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참 넘어지는 게 뭐라고. 남들이 넘어졌을 때는 친구 아니고서야 그거 뭐 웃기지 않고 놀래고 걱정되는데 왜 우리는 넘어졌을 때 자꾸 부끄러워하는지. 자, 노래 또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빅뱅의 꽃길에 이어서 50-50의 지니 매직 듣고 왔습니다. 김소진님, 대장부엉 내일 엄마 생신이라 미역국 끓이면서 들어요. 히히히. 매년 끓이는데 매년 맛이 다름.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년 성공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딸이 끓여주는 미역국이라는 것에 항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미역국 아니겠습니까? 다 모든 어머님들 동의하실걸요. 기특해요. 8213님은 늦은 시간인데 달달한 게 땡겨서 냉동실에 둔 휘낭시에 하나 꺼내 먹고 있어요. 이걸로 식욕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40 중반 체중 조절하며 건강하게 살기 힘드네요. 라고 저처럼 단거 좋아하는 분 사연이군요. 지금 이 시간쯤에 휘낭시에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천천히 오래 좀 씹어 보면은 그래도 좀 뇌가 속지 않을까요? 많이 먹은 걸로. 이게 오래 좀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포만감을 더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565님, 아들이 몇 번의 고배를 마시고 드디어 지난주에 구술 시험에 붙어서 합격증을 받게 됐어요. 지켜보는 저도 힘들었지만 본인의 노력을 알기에 너무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일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친구가 돼주셔서 별밤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아름답네요. 유난히 아름다운 밤들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자식들이 고군분투,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거를 지켜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떤 건지 라디오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못지않게 힘들고 간절하고 또 때로는 슬프고 또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5655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622님은요, 방금 아이 유치가 빠졌어요. 실로 묶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엄마와 달리 아이는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안 아팠냐고 물었는데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걸 아픈지 몰랐다네요. 어릴 때 저는 엄청 무서워했는데 나중에 커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유치가 저는 아직 유치가 이제 한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남았거든요. 보면 그냥 거의 뭐탁 붙어있는 수준이라 내가 손으로 띄어도 안 아프게 뺄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데 어릴 때는 그 밑으로 깊숙하게 뭔가 있을 것만 같으니까 두려운데 어릴 때는 어쩜 그렇게 항상 어른이 된다 그러면 신이 났을까요? 막상 되고 나니까 신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말이죠.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New Hope Club의 Getting Better.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한 곡은 뭐였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지난 월요일 안녕들한가요 주인공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을 꿈꾸며 영화 천밀밀로 한동안은 상상 속 홍콩 여행을 한다는 분 얘기 뒤에서 들었던 곡이에요. 2위는 존박 전미도가 함께 부른 밤새 서로 미루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우던 날 어떤 분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었고요. 마지막은 오랜만에 나온 아이유 새 노래죠. 이 별로부터입니다. 나오자마자 별밤에서 챙겨서 틀었는데 역시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면서 하트를 엄청 눌러주셨어요.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존박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존박 그리고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듣고 왔습니다.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준 하트로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 좋다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7716님 30분 지각했네요. 그래도 아직 1시간 반쯤 남았으니 남은 시간 별밤과 함께 해보겠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숨 고르고 천천히 착석하시면 돼요. 초대 손님 있는 시간인데 지금 넉넉히 도착하신 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박지현님께서는 남편 발령으로 3년 전 서울로 상경해서 오늘은 남편 회식. 전 혼자서 좋아하는 짬뽕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별밤과 함께합니다. 친구 하나 없는 서울살이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오, 진짜요? 그 혼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어디서든 적응 잘하는 분이군요. 이게 혼자서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혼자 있을 때도 좋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뭐 더욱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너무 다행입니다. 4573님, 부엉이님들 얘기, 소소한 일상 얘기가 참 재밌어요. 다들 비슷하게 아웅다웅 열심히 사시는구나 싶어서 힘도 나고요. 이나님의 목소리가 듣기 좋기도 하고 몰랐던 노래도 알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지요. 이게 라디오를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발이 좀더 착, 잘 달라붙는 기분이 들어요. SNS나 뉴스로 보는 세상이 좀 낯설고, 아, 좀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다가 라디오 들으면 그래, 내가 기억하던 세상은 이렇게 생긴 게 맞지 하게 되거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사연들 더 보내주십시오. 윤건의 라떼처럼.

옥상 달빛의 새로와 들었고요. 그 전에 윤건의 라떼처럼 들었는데요. 송은지 님이 운동 끝나고 막 들어가려는데, 우와, 윤건의 라떼처럼 가을 노래. 선곡 너무 좋아서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렵니다. 너무 좋아요. 은지 님, 운동하고 계시는 시간이군요. 저도 오늘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밖에서 뛰기 좋은 그 계절인 것 같아요. 저 밖에서 러닝하는 거는 아직도 좀 엄두가 안 나요. 심폐지구력은 여전히 너무 처참하거든요. 정지혜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하고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까지 해요. 그런데도 병원이 왜 이렇게 자주 쉬냐는 말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한 달에 2번 쉬는데요. 아, 진료 끝나고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야간? 이거는 약간 에스테틱 병원들도 이 정도로 안 해주는데? 세상에. 아, 진짜 힘 빠지시겠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계속 열려있는 병원 수준 아닙니까? 지혜님 너무 속상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드릴 테니까, 마음과 피로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327님, 12월에 태어날 손녀딸한테 필요한 것들로 소포를 꾸려 국제우편 붙이고 왔어요.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애기 옷, 책, 장난감들을 틈틈이 박스에 꼭꼭 담았죠. 종합 선물 세트를 열어보듯이 즐거워할 아들과 며느리 모습이 그려져서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 아이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서 몇 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언젠가 다 자란 손주들과 맥주 한잔하는 시간이 허락되길 바라며 가까이에서 자손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요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선물 진짜 받을 때 기분 좋을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표현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라니요. 뭔가 좀 약간 문학소녀 느낌이 나시는데요. 자녀분들이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지금 뭔가 좋은 일로 해외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뿌듯한 일로, 그쵸? 자주자주 그런 시간이 주어지시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선물 받은 자녀분들의 표정이 제가 다 그려집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레이베이의 Like the Movie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204님이 대장봉 크리스마스가 100일도 안 남았대요. 저는 올해도 솔로 마스겠네요. 전 틀렸어요 라고. 아, 벌써 크리스마스 생각을.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커플들을 위한 그런 날이었습니까? 전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골치가 아파요. 어디 예약해야 되고 사람 많은데 나가야 되고 돈 많이 써야 되고 진짜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놀아도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아도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플레이브의 Way for Lov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포레스텔라 조민규 씨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0: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분당
1: 글레오
2: 네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그랜저소개해줘
2: 대화면디스플레이로만나는플레우스커넥트와6분할로조절하는스마트비전루프프리미엄라운지같은편안함까지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한번새로워진더뉴그랜저
3: 어깨무릎손목엘보걸어뛰어돌려관절1522588
4: 관절을편하게관절보궁제조원오토바이오판매원주식회사건강을향한지도
5: 관절보궁보아궁은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4명이 함께할 땐 조화로운 4분의 1을 담당하지만 솔로 앨범에선 혼자서 1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에서 포레스텔라 조민규 씨와 함께할게요. 민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진짜 또 이렇게 이게 솔로로 오시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1: 너무 떨립니다.
0: 아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지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솔로 앨범 나온 거를 네. 원래 앨범 나오면 다 저는 이제 선물로 감사하게도 받고 있지만 네네. 이거는 내가 그냥 받기 미안할 정도로 완성. 하필인데 내 옷이랑 지금 색깔이
1: 맞네요.
0: 비슷해. 그 안 좋은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 틴 케이스로
0: 틴 케이스가 쿠키 케이스
1: 맞아요
0: 컨셉이에요 여러분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더 지금은 잠깐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돼요 이걸 열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젖은 다시
1: 오가
0: CD예요 이게
1: 이렇게 의도를 다 알아봐 주시죠 제작자 의도를 다 알아봐 주시다니
0: 여기 케이크 상장고예요
1: 맞아요 저렇게 예쁘게 좀 해보았습니다
0: 그리고 뭐, 아 이거뿐만이 아닌데 네. 지금 안에 냅킨도 정말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맞아요. 만들었고 네. 책갈피 컨셉으로
1: 오 맞아요 맞아요
0: 스푼과 포크 나이프 세트
1: 오, 맞아요 맞아요
0: 계속 자랑할 수밖에
1: 약간 소름 돋아서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0: 이게 말이 돼요? 나 이 내가 본 CD 중에 컨셉과 퀄리티 최고인 것 같아
1: 아 그래요?
0: 수많은 앨범들을 봤지만
1: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극찬을 받다니
0: 와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약간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선물용 굿즈를 만들었어요.
1: 아니 오늘 또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서 이제 선물 드렸는데 처음에 민규 씨 무슨 이런 쿠키를 주시냐고 그래서 아니 쿠키가 아니라 앨범이다 했고 약간 이렇게 조금 이번에 스윗 익스케이프 약간 달콤한 탈출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네. 약간 앨범을 만들어 보았는데 약간 과몰입러가 되어서
0: 너무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거 왜냐면 이게 단가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진짜
1: 예 이게

0: 냅킨을 이렇게 그 아주 디저트 먹을 때 이렇게 깔고 먹잖아요.
1: 이거 냅킨인데 여러분 실제로 내 손수건으로 쓸 수 있는 냅킨인데 이렇게 맞아요, 생겼어요. 맞아요. 블루베리 컵케이크 그려져 있어. 이 리넨이에요, 리넨. 이 말이 돼요?
0: 아 근데 그것도 재질이 좋더라고요.
1: 재질 좋아요.
0: 좋은 이거. 거로 다 골라가지고.
1: 여러분 지금 품절 인바 거의 홈쇼핑이네. 아니 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네. 내가 이거 언박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언박싱 해준 건 처음. 이셔가지고 저 지금 되게 황송해서 약간 지금
1: 아니, 유난히 내 취향 저격인 부분도 있어요. 이 아니, 컬러랑 이 컨셉이랑 모든 게
0: 너무 다행이에요. 아, 근데 진짜 다행입니다.
1: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감성일 것 같기도 한 게 아, 네. 안 그래도 우리 얼마 전에 별밤에서 네. 디저트 얘기를 수다 떤 적 있었거든요. 아,
0: 저를
1: 운명이었다. 아. 민규 씨는요 네. 평생 아, 그러니까 평생 디저트를 못 먹는 거 또는 야식을 못 먹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라면.
0: 저는 너무 답이 첫 번째로. 아, 그러니까 디저트를 못 먹는 거는 절대 고를 수가 없어요.
1: 없죠.
0: 저는 밥을 줄여요.
1: 디저트를 먹기 위해. 그렇지. 뷔페 식당 갔을 때 특히 디저트 쪽 많이 가죠. 더.
0: 이거 그렇죠. 특히 왜 지금 상호명을 얘기할 순 없지만 없죠. 특히 디저트들이 맛있는 뷔페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사실 저는 뭐 갈비가 맛있다,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거는 일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디저트가 맛있는 뷔페는 흔하지 않다.
1: 그리고 뷔페는 사실 음식들이 비슷비슷한데 네. 디저트는 진짜 아 진짜 너무 음미할 수 있는.
0: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뭐 이렇게 너무 과당을 해서 좀 몸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조절합니다. 디저트를 위해서.
1: 맞습니다.
0: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밥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덜 그래. 이렇게 밥을 건강하게 먹고
1: 밥 좀 줄이면 되지 그까짓 거. 아무튼 지금 갑자기 흥분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디저트 가게 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0: 아 예.
1: 이런 앨범이 나오게 된 이유가요. 이 앨범의 그 아이디에이션의 시발점이 네. 디저트 같은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맞아요. 질문에서
0: 맞아요.
1: 시작됐다고 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디저트의 역할은 사실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디저트 지금 철학이 통했는데요. 네. 밥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하면 디저트 행복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0: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
1: 그래요.
0: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순간 사실 밥으로도 기쁨을 느끼지만 먹고 그 달콤한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는
1: 맞아요.
0: 그 순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물론 어떤 식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건강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0: 맞아요.
1: 전 제 나이 특히 그렇거든요. 단백질 좀 챙겨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야채부터 먹어야 돼 막 아, 이러는데 예, 디저트 맞습니다. 먹을 때만큼은 그런 거 생각하고 맞아요.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Sweet Escape라는 제목을 또 지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0: 네, 맞아요.
1: 어른이 되어서도 이걸 먹을 때 약간의 드는 죄책감이 이상하게 있지만 아. 이런 것 정도는 나한테 괜찮아 하면서 느끼는 약간 해방감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울리는 음악들로 채워 넣었을 텐데 네. 이런 디저트와 음악의 결도 맞추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프로듀싱 할 때.
0: 그 일단은 시작을 했을 때 전체를 들었을 때 학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쉴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잔잔해서 쉰다라기보다는 들었을 때 내가 온전히 뭔가를 나를 안아주는 이렇게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흔히들 좀 어딘가로 아 떠나고 싶다 뭔가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나에게 약간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디저트 같은 걸 먹잖아요.
1: 맞아.
0: 그 이 앨범이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딱 맞는 장르는 무조건 이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딱 떠올렸고
1: 그래서 내가 보사노바를 그렇게 좋아하나?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우리 부엉이들은 많이 알아요. 제가 라틴 음악 쪽 좋아하는데 보사노바가 약간 왜 그
0: 간질간질
1: 살살 뿌린 설탕 네,
0: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1: 느낌이 있어요. 네.
0: 그래서 나를 뭔가 내 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 언어라서 좀 약간 더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바람이 있거든요. 그
1: 맞아.
0: 포르투갈어 안에
1: 그쵸.
0: 바람 소리 같은 그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제 분석이 나와서
1: 너무 정확한 것 같은 게 포르투갈어가 가사로 들었을 때 가장 약간
0: 그러니까 저 히스토리를 막 계속 떠오르게 되거든요. 어떤 앨범을 만들거나 제 음악을 할 때는 나는 뭘까 나는 뭘 좋아했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성악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성악 쪽에 엄격하셨고 성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거의 펜트하우스급으로 저는 그런 완전

0: 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다른 음악 장르를 듣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일탈을 하는
1: 불경한 일.
0: 맞아요. 되게 불경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09년 이제 대학교 때 그 대학교 시절에 너무 이제 성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좀 쉬고 싶다 했을 때 카페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어플로 키면은 어떤 음악인지 알지만 맞아. 그때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래서 사장님 혹시 지금 나온 음악 뭔가요? 했는데 보사노바인데 나오미 앤 고로라는 그룹의 음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걸 되게 몰래 들었어요. 몰래 훔쳐 들었다.
1: 일탈 이래봤자 보사노바였구나.
0: 맞아요.
1: 막 완전 뭐 EDM도 아니고 무슨 막 엄청난 막 19금 가사로 점철된 힙합도 아니고.
0: 맞아요. 그래도 그게 뭐였냐면 사실 가요는 저한테 진짜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1: 너무 죄악인
0: 아예
1: 거야.
0: 못 들었었어요.
1: 그건
0: 자체가.
1: 중범죄.
0: 예, 그건 진짜 중범죄라고 생각했고.
1: 왜 가요를?
0: 어디 가요를 네가 지금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
1: 코요테 이런 거 막 아 이거는
0: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어디 이제 뭐 핸드폰 대리점 앞에서는 들었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있었지만 제가 찾아서는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실력이 떨어진다 생각해가지고.
1: 근데 그 성악 하시는 분들은 네. 만약에 가요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가요 발성으로 가요를 딱 부르고 오면 교수님들이 딱 안다면서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좀 목이
0: 근데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예 노래방 가서는 차라리 뭐 말달리자 정도로 그냥 지르는 거를 부르거나 아, 예. 뭐 그거를 따라하려는 생각조차 안 가져가지고
1: 듣지도 못했는데 하기 어디 감히 네, 불렀겠어.
0: 그래서 이제 뭐 가면은 이제 소프라노 친구들 가끔 이제 그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면은 이렇게 그 과 내에서도 좀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좀 잘 부르고 싶으면은 뭐 해봐야 이제 셀린 디온 선배님 선생님 노래거나 아니면 뭐 나가거든.
1: 나가거든.
0: 뭐 챔피언스.
1: 그렇지 그렇지.
0: 뭐 이겨야 돼. 이겨야 뭐 그런 음악들이 넬라 판타지아 이런 거 약간 그리고 막 동아리 같은 거 하면 꼭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잖아요. 그럼 꼭 거기서 좀 멋있는 거 부르려면 또 지금 이 순간 뭐 요 정도.
1: 진짜 너무 그 공작님 아들 자라온 이야기 같아서 이 앨범 컨셉이 너무 잘 어울려. 나 지금 진짜 내가 어릴 때 보던 소설에 공작이나 남작 거기 돌연
0: 그렇게 고급지지 않은
1: 아니,
0: 사람입니다.
1: 고급져요. 예, 고급질 아닙니다. 수밖에 없고요. 자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숲별분들이 별밤에도 사연도 많이 보내주셔서 나오자마자 별밤에서 틀었었는데
0: 아 너무 기쁜. 네. 아니 그 나오자마자 주변 지인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별밤에서 나오고 있다고.
1: 아 진짜?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통해서도 안 거예요. 막 스케줄 하고 있다가 별밤에서 넥스트유가 나왔다고?
1: 약간 지금 좀 약간 인위적인 반응 아니에요?
0: 아니 진짜로.
1: 당연히 나올 법한 건데.
0: 당연한 그게 처음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넥스트유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 노래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해주면서
1: 아니
0: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1: 아까 우리 별밤 단독 출연한다는 것도 멤버들 막 놀랐다고 그러고 포레스텔라는 혹시 어디에 갇혀서 살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시겠어요? 혹시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0: 아니,
1: 모르고
0: 진짜로. 아, 근데 진짜 형호 형이 딱 그냥 아 형도 그 별밤에서 네. 그 출연을 그 요청 주셔서 이렇게 하게 때 별밤에서? 별밤에서 너를?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항상 그 초심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별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1: 아니 포레스텔라도
0: 아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1: 아니, 오래됐죠. 아. 높은 위치라기보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 거고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모든 가수분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1: 아이고 아무튼간에 네. 뭔가 어디서 혹시 아, 이제 세상골짱 너무 모르고 사시는 거라면 언제든지 예,
0: 그렇죠. 사실 그 유일한 방송 스케줄입니다.
1: 아 진짜?
0: 네 앨범 내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저희 제가 감사하죠. 네.
1: 아무튼 이 노래가 약간 굉장히 달고 시작부터 조금 세게 단 노래 같아요. 가사는.
0: 맞아요.
1: 민규 씨가 작곡에 참여했고 작사가 네. 무려 이규호 씨인데요.
0: 맞아요.
1: 아 진짜 이규호 씨가 다작 안 하면서도 맞아요. 참여하는 곡마다 진짜 명작 만들어내기 유명한 분.
0: 제가 좀 그 누를 끼치면 안 되지만 꼿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거든요. 저희 이제 꼿님 이제 규원님을
1: 규원님
0: 꼿님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통화하거나 문자할 때도 꼿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1: 너무 그 약간 둘이 결이 좀 비슷해.
0: 굉장히 아름답고 네. 그 통화도 아름다워. 굉장히 우아하시고 뵀는데 실제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0: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 어, 근데 굉장히 아리따우신 분이.
1: 어,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맞아요, 종류의 맞아요. 아름다움이 있고. 네. 막 은방울꽃 같았어 나 봤을 때. 그래서 허, 자기가 만든 음악이랑 너무 비슷하다.
0: 어, 진짜 은방울꽃 같은 느낌 딱 맞아요.
1: 자기 음악처럼 생겼어.
0: 그리고 피부가 근데, 진짜 좋으세요.
1: 맞아요. TMI 대방출. 예, 예. 아 근데 원래 두 분이 아셨어요?
0: 아, 아니요. 원래는 모르고 이번 프로듀싱 이번 앨범 프로듀싱을 저희 버터플라이 황성재 작곡가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원래는 이 곡에 이제 작곡을 하고 가사를 썼어요.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네.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곡 자체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혼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미혼이니까 노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도 많이 하고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아, 이 쓸쓸함. 아,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랑 노래도 많고 뭐 어떤 결혼에 대한 축하송도 많고 이런데 아, 결혼을 하게 된 그 순간에 대한 그거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뭔가 그 순간이 뭔가 아, 이 사람과 평상시처럼 연애를 하다가 약간 나 이 사람의 아이까지도 가질 수 있겠다 혹은 뭐 혹은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혼의 순간을 담은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1: 뭔가 영원히 함께할 누군가를 마음으로 딱 느끼는 그런 순간. 결혼 맞아요. 그 자체라기보다는.
0: 너구나. 너가 내 사람이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아,
0: 그런 걸 했는데 꼿님이 그러셨어요. 약간 여기에 굉장히 연말연시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너들에게 귀에 꽂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단어들을 좀 써봤대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뭔가를 진행하면서 개연성을 좀 엄청 처음부터 끝까지 1, 2, 3절이 다 다르거든요. 사비가 똑같지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 계절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좀 다 넣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한 사람의 일생일대에 그 결혼하는 마음을 순간을 담은 거를 담아보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곡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좀 꽂히는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그래서 결혼해 줄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안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장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그 템, 약간 좀 어쨌든 세게 결론 또는 주제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였고.
0: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어쨌든 열심히 만든 곡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쵸, 큰 그쵸. 거예요.
1: 어떤 역할로든,
0: 어떤 역할로든
1: 어떻게 생긴 곡이었는지 딱 기억나게 만드는 문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0: 맞아요.
1: 8085님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규호님이 작사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고.
0: 저도 영광, 성재님이 부탁해 주셔서.
1: 와, 근데 가사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규호 씨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넥스트 유 들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민규 씨 라이브 기다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라이브는 없습니다. 왜냐면 민규 씨가 이번 주말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성대. 보호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별밤 쪽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음악 얘기를 실컷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래 듣는 동안 궁금한 점 또 문자랑 미니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규의 Next to You.

0: 조민규의 Next to You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당섭취는 다 했습니다. 이걸로.
1: 아, 감사합니다.
0: 정윤님이요. 민성대 보호 감사합니다. 어우. 라고 보내주셨고.
1: 진짜. 까만 장미님이 달달하당이라고 해주셨고.
0: 네.
1: 5251님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특히 배롱대롱 핑크나물 그늘 아래 부를 때 너무 귀여워요. 라고.
0: 약간 이제 부를 때 귀여우라고 만든 대목인 것 같기도 해. 배롱나무가 라는 네. 나무가 있
1: 맞아요. 10월에 이제 열리는 나무인데 너무 예쁘고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0: 맞아.
1: 근데 거기에 이제 배롱대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0: 단어를 만들어냈어.
1: 아 이거 딱 가사 처음 받아보고 벽을 느꼈어요.
0: 맞아.
1: 아 이게 작사가의 작사는 정말 다르다.
0: 그분은 곡도 잘 쓰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규 씨는 감성이 진짜 특별하고 그런 뮤지션들이. 정재일 씨랑
1: 아 맞아요
0: 이규호 씨가 좀 약간 외계인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I love you love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그 사실 이 노래를 작사했을 때 꼬님이 본인 목소리로 데모를 떠서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서 거기에 코러스랑 이런 아이디어도 다 넣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0: 작곡가니까
1: 그래서 받아봤는데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곡은 꼬님이 불러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도 벽을 느낀 거예요
0: 그 정도로
1: 그래서
0: 민규 씨가
1: 거기서 차용 그 보컬을 차용을 조금 했어요 꼬님의 보컬을 배롭나 뭔가 이런 이런 하고 나가는 그런 숨소리나 뭐 여름 내내 배롱대롱 할 때 배롱대롱에 나가는 그 숨소리를 어마어마하게
0: 와, 근데 진짜 좋은 길라잡이였겠다.
1: 오, 예. 그래서 그걸 듣고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한글로 이걸 어떻게 달콤하게 부르면서 이 직접적인 결혼의 줄례를 이 사람들이 듣고 아, 이상하다라고 안 느끼게 할 수 있을까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그리고 이제 성재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보컬을 가지고 다 만들어주셔서 사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성재님과 꼬님이 만들어주셔가지고
0: 아유 또 그런 겸손 따위는
1: 아, 전혀
0: 내려놓으시고요 박영아님이 이 노래 폴의 멤버들한테 들려줬을 때 반응이 궁금해요 하셨는데
1: 아, 멤버들이 네. 아, 생각보다 그 나머지 세 명이 그 속 안에는 굉장히 태토예요 굉장히 태토라 그 밖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막 이런데 안에는 굉장히 태토고 이렇게 저랑 또 약간 좀 결이 달라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약간 아 이거는 폴에서 못한다. 그게 있고 그리고 우림 씨가 아 민규 형이 진짜 웃으면서 녹음을 한 게 티가 난다. 아 제가 저는 부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0: 진짜 맞아요. 그 중요해.
1: 뭐 약간 뭐 제가 뭐 포레스텔라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그 거기서 하던 이제 그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런 귀여움이 귀여움을 거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막
0: 실컷.
1: 막 이제 막 작업하면서 막 그 오바도 좀 막 많이 해봤거든요. 막 그러니까 배롭나 뭐 한 그런 막 해서 엄청 웃으면서 막 하고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면서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담긴 것 같다 해서 좋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0: 아, 콘서트에서 솔로 무대 할 때 환기 하나는 아주 제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라이아님이요. 민규님 이번 앨범 들으면 절대 당 떨어질 일 없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네.
0: 자. 4부로 와서도 민규 씨 앨범 얘기 나눠 갈 거예요.
1: 네.
0: 이번 앨범에 관해서 궁금한 점 또 민규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전 세계의 팬들이 또 클라우디아 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달콤한 탈출을 들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달콤함이 주사위로 치면 6이 나와버린 포레스텔라 조민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096님께서 민규님 이번 앨범 판매량 커리어 하이 너무 축하드려요. 이 사실 알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근데 앨범 판매량도 아주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아니 이게 사실 뭐 당연히 이제 팀으로 했을 때도 너무 기쁘고 사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진짜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좀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놀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알게 됐어요. 어제 이제 초동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어제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영화 스파르타에 나오는 300점 그 저희 숙별분들의 힘을 한 사람이 몇천 명의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제작자로서 그러니까 많은 한 분의 팬이라도 좀 적은 금액에 좀 그냥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구매자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이걸 앨범 펼쳤을 때 그냥 진짜 너무 만족하는 그런 사실 요즘 MD가 됐잖아요. CDP도 많이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외관적으로는 그런 앨범이 되고 안에도 다 전곡이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아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1: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정성을 쏟아 부어줬으면은 와, 진짜 그 정도로 화답을 해주실 만한 것 같아요. 앨범 이건 진짜 실물을 봐야 되지 알 것 같고 아까 가격을 잠깐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제작을 했을 때는 나오기 힘든 가격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2: 네네. 아 이게 그리고 또 뭐랄까 좀 이게 물량이 사실 많으면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뽑아낼 때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1: 그렇죠. 만약에
2: 막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금 행복한 미소로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아 추가 주문 발주되나요? 생각보다 더 나가서 더 추가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장에 해서 이제 틴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판을 구매를 해야 돼서 제가 그것까지 알아봐. 그래서 제가 물류창고도 갔다 오고.
1: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지금 조민규 씨의 새 앨범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과자를 만드는 회사 새로 차리신 게 아닙니다.
2: 아, 저게 이제 그 철판을 사야 돼서 그 초반에 잘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우리가 미용실 가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거 고객님.

0: 고데기세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 고객님, 이건 수지세요. 그치, 이렇게 한 것처럼. 네. 아, 이거 근데 2단가에 할 수 없나요? 이러면, 아, 고객님, 그거는 어떤 그룹이세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세요. 그쵸, 그쵸. 막 몇십만 장 나가면서. 아, 그럼 제가 하면은. 아, 뭐, 예, 뭐 해보죠, 뭐, 이렇게. 그래, 뭐, 우리 팬들이라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 못 받을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아, 약간. 제가 해보자. 약간.
1: 멋진 아주 사장님입니다.
0: 아닙니다.
1: 애니 쩡님이 근데 이게 왜 기적이죠?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0: 아, 이게, 그, 여러분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네. 그 그룹의 사랑이 또 솔로의 사랑과 이어지잖아요. 또 이게 소비자분들 굉장히 또 굉장히 또 객관적이거든요. 그게 퀄리티가 좋아야.
1: 맞아.
0: 네. 그래서 사실 퀄리티,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미감이 과연 대중에게 통할지, 이 음감이 대중에게 통할지는 온전히 대중이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게 굉장히 사실 가장 힘든 점이 그거였어요. 이게 이게 선택해야 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앨범에서도 뭐 저 블루베리에 저 블루베리가 세 개인 게 또 나은지 두 개 나은지, 혹은 뭐 안에 뭐 들어갔을 때 어떤 컨셉이 뭐가 나왔지, 혹은 뭐 이 음악의 음반이 나올 때 아 여기 그 트랙 리스트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처음 1부터 100까지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 그럼요. 선택이 항상 그 앨범을 만들 때는 가장 힘든 법입니다. 9540님이 이번 앨범 전체 들으면 달콤 쌉싸름 새콤 달콤한 모든 디저트의 맛이 담겨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라고
1: 맛있는 앨범 이야기.
0: 네.
1: 자 그러면은 두 번째 EP죠. 스윗 이스케이프 수록곡 조금씩 들으면서 음악 얘기 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자, 코모레비라는 곡이고요. 이게 일본 단어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살.
1: 네, 잎새 햇살.
0: 잎새 햇살. 그리고 아까 민규 씨가 얘기한 민규 씨를 처음 보사노바의 네. 귀를 뜨게 한 네. 나오미 앵고로. 네. 의 기타리스트 이토고로.
1: 맞습니다.
0: 자의 곡입니다.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로 가사가 네. 만들어져 있는데 작사 네. 조민규.
1: 네, 맞아요.
0: 포르투갈어로 작사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하세요?
1: 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또 그 저기 뭐냐 선생님도 두고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0: 언제부터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 보사노바 음악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었어요. 콘서트도 그렇고 예전부터 많이 불렀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왜 노래로 영어 배우듯이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고 이런 것들은 좀 알겠더라고요.
0: 아니 이탈리안을 잘하는 거나 이해를 하는데 아, 정확한 네. 분들이 포르투기스까지는 가사를 특히 쓰는 건 굉장히 언어 이해도 높아야 되는 건데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고 심지어 약간의 탈모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0: 아이고 야 지금 예. 굉장히 풍성하십니다.
1: 굉장히 지금 많이 흑채를 채웠고요.
0: 예.
1: 예 본격적인 방송 고백이 좀 예.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그 보사노바 사실 재즈 보사노바 도전 이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저도 성악을 해봤지만 누가 뭐 성악에 도전을 한다 뭐 이런 포부 자체는 너무 좋은데 아 이 곡은 보사노바 곡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내가 하기에는 사실 나는 재즈 아티스트로 크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 함부로 도전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된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곡 설명에도 무조건 써놨던 것도 보사노바의 옷을 입은 팝 그렇게 설명을 적었던 것도 거기서 그분들에 대한 존중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사노바가 포르투갈어 브라질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르투갈어로 해봐야 한다. 근데 고로님이 처음에 곡을 주셨을 때 본인은 작사를 못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아까 넥스트유도 그렇지만 이 아이 내가 키워보겠다.
0: 키워보겠다.
1: 내 손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약간 초반에 그냥 데모 뜰 때 미파 솔솔솔 레도레도솔 미파 솔솔솔 레도레도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데모를 듣다가 뭔가를 좀 하다 보니까 솔솔솔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태양 그래서 뱅뱅

0: 베르소소 거기서 이제 그 개 이름에서 곡에 왔어요. 이야, 그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구나. 있고 이제 왜 흔히들 이제 우리가 작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선배님의 책도 읽고 사실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아하, 진짜 예. 많이 읽고 아 어떻게 이거를 이 노하우를 해보지 했는데 아 그 노하우는 일단 벽이 있었기 때문에 못 따라했지만 그런 거 있죠. 뒤에 이런 브릴리아흐 뭐 에인발리아흐 뭐 올리아흐 뜻 뒤에 이제 뒤에 오는 단어들을 조금씩 이렇게 찾는데 또 이제 형호 형이 좀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 그 영어 사전 큰 거 갖다 놓고 그 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찾죠.
1: 다 보고
0: 약간 와. 그런 것처럼 그런 그걸 또 도움을 얻었죠.
1: 작업도 참 엘리트답게 하셨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건 진짜 너무 좋은 마인드예요.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어떤 장르나 어떤 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함부로 나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뮤지컬 가사 의뢰가 많이 오는데 저는 제가 못 쓰겠어요. 그냥 가사 쓰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걸
0: 맞아.
1: 저도 이제 가사 쓰는 사람일까 아는 것처럼 민규 씨도 그러니까 이 보사노바 그 음악 장르나 이런 것에 대한 리스펙트가
0: 제가 이거 앨범을 하고 나서 보사노바 공연을 엄청 보러 다녔어요. 네. 막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이제 다녔는데 뭐 이제 나이경 아티스트님 공연도 가보고 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아 뭔가 들으면서 존경심도 생기고 아 이런 분들이 하는 음악을 과연 내가 이걸 지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장르를 뭐 한다 뭐 크로스오버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그때 좀 하우던 게 살짝 스탑이었어요. 마음이 아 함부로 시작했다. 이거 어떡하나 일 저질렀는데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했고 이 곡도 굉장히 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런 그 고로님을 뵙고 고로님한테 디렉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또 고로님도 너무 즐겁게 뭐 다 좋다 해주시고
1: 잘하니까 그쪽에서도 신세계였을 거예요.
0: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 그치.
0: 그래서 수정도 진짜 많이 했고.
1: 그랬구나.
0: 네. 약간 나중에 좀 지치셔가지고 언제 녹음실 나가시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1: 보사노바가 듣기에 편하지 부르기 편한 음악이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도 들려주시죠.

0: 나오기 위해서 마이크도 더 안 좋은 걸 쓰고.
1: 아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잡혔구나. 약간 네,
0: 마이크를 엄청 많이 바꿨는데 옛날 마이크처럼 하려면 결국에는 약간 좀 오래된
1: 마이크. 맞아요. 인풋이 달라야 돼.
0: 좀 달라야 돼서 그거를 써서 오히려 받아지는 소스부터 조금 맞아요. 더 그렇게 받아지게끔 만들었거든요.
1: 그래서 어쩐지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다들 이렇게 만들었겠지.
0: 어,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장비부터
0: 조금, 네, 오래된 마이크를 좀 써서 그 장비를 좀 써서 했고 원래는 되게 깨끗하게 받아진 보컬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갈렸어요. 그래도 요즘 맞춰서 이걸 내야 된다. 혹은 이 곡이 그래도 아예 색감이 있으려면 이걸로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1: 민규 씨가
0: 네 바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규 씨 진짜 집요함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0: 전혀 그렇진 다 이게 폴의 멤버들한테 배운 겁니다.
1: 나중에 민규 씨가 실제로 뭐 공구 같은 거 진행하면 저 다 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르는 거 나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0: 아니요.
1: 와 황소원님이 올드 재즈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0: 민나영님이 분위기 좋은 카페 본조카에 딱 어울리는 앨범이라고.
1: 그리고 겨울에 많이 틀 이게 겨울에 틀면 딱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왜 옆에 이게 벽난로 타고 있고 이런 느낌.
0: 아우, 아니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출처를 밝히는 걸 굉장히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스윗 이스케이프라는 곡을 밀레나님이라는 가수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노래 잘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아티스트 분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사연을 나 좀 힘들 때 이렇게 좀 달달한 것도 먹고 그리고 꼭 허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뭔가를 My sweet escape 뭐 하면서 뭐 그런 이 허밍이 담긴 노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sweet escape라는 단어는 안 말했는데 그렇게 딱 제목을 지어주셨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가 완전 이번 앨범이랑 또 똑 닮았다고 해서 허락을 구하고 이번 앨범명에 쓰게 됐습니다.
1: 아, 참 진짜 감사합니다. 꼼꼼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크레딧에 있어서 약간 네. 결벽이 있으시구나. 누구의 공인지를 다 일일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0: 그렇게
1: 너무

0: 실제로 동명 소설과 영화가 있다고 하네요.
1: 맞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두 번째 달 멤버이기도 했고 바드의 멤버이시기도 했던 박혜리 음악감독님 곡 작사였어요.
0: 그렇군요. 네. 1331님께서 지인께 이번 앨범 선물했는데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일상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줬다면서 계속 듣고 싶다더라고요. 민규님 어떤 마음으로 이 곡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이 곡 부를 때 사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0: 진짜 왜요?
1: 아, 계속 녹음을 하는데 너무 울음이 막 차올라가지고.
0: 혹시 후렴구에 이것 때문인가?
1: 맞아요.
0: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보는. 아, 이거 묵혀할 것 같은데.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 이것도 막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사를 보고 선택했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혜리님은 저랑 같이 작업한 지도 이제 거의 한 5년, 6년이 이제 갔는 세월이 가고 있는데 되게 함부로 위로해 주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함부로 손을 건네는 것도 조금 꺼려해 주시고 그 정도로 굉장히 따스하게 안아주시는데 이 곡을 좀 부탁드릴 때 그랬어요. 아, 혜리님 저기 우리가 모두가 아일랜드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뭔가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고 나만의 휴식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혹은 뭐 포레슬라 조민규 우리가 사실 뭐 어느 팀장, 과장 사실 맞아, 사회에서 맞아. 너무 많은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0: 역할로 살죠.
1: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은 게 그냥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던져버리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아, 이 위로를 혜리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 작사와 곡을 해주셨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 진짜 이 떠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 이 답답함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0: 민규 씨 요즘 어디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그것도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사실 모두가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네,
1: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약간 이번 앨범을 만들고 나서 이 곡이 마지막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트랙으로 했던 이유가 이게 우리가 어딘가로 도망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탈출을 꿈꾸는 게 아니라 약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지금 다시 결국엔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걸 우리도 아니까 영원히 도망갈 수 없는 걸 아니까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곡을 듣고 아 다시 조금 힘을 얻어서 내일을 누구 과장님, 팀장님, 실장님, 대표님 이런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어떨까?
0: 참 이 앨범을 만들려고 이게 시작했던 그 마음의 모양과 그 어떤 달콤한 휴식이나 행복, 작은 행복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마음부터 이 마지막 트랙까지의 마음이 아, 되게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이제 위로를 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말도 안 되네, 진짜. 아, 참.
1: 감사합니다.
0: H님이요.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볼래. 들을 때마다 울컥 위로 감사합니다. 이게 은근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여기에서 조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먹지 않았지만
0: 그리고 약간 조금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갈망은 있는데 떠나는 걸 잘 못
1: 저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왜 이래요?
1: 저도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딘가 떠나고 싶은데 또 떠나기.
0: 이게 왜 뭔지 모르겠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그거를 할 엄두가
1: 맞아요.
0: 안 나고 그나마 이제 운동 시작하고 하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이랑은 뭐 근방에 어디 가까운 데로만
1: 네.
0: 그나마 가긴 하는데 참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모두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떠나지 못하는 데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뭔가 내면에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벗어 던져야 되는 것 같아. 언젠가
1: 할 수 있을까?
0: 민규 씨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뭔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공작 가문의 도련님으로 살아온
1: 아니
0: 이 반듯한
1: 아닙니다.
0: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성숙한 마음까지 좋습니다. 네. 민규 씨의 새 솔로 앨범 스윗 이스케이프로 음악 얘기 가득 채워서 나눴는데 이진아 님이 곡이 다 좋아서 들을 때마다 최애곡이 바뀐다고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구운 도토리묵 님이요.

0: 민규 형 사랑해. 이렇게 민규 사랑해.
1: 고마워요.
2: 남팬들 좀 있어요?
1: 아, 네?
2: 좀 남팬들 좀 있으세요?
1: 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2: 귀한 팬입니다.
1: 아, 예, 정말 예. 귀합니다.
2: 그래요. 구운 도토리묵님.
1: 예.
2: 알고 도토리묵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 중요한 콘서트 얘기해야 되는데
1: 아,
2: 지금
1: 아닙니다.
2: 가만히 계시세요. 자 클로징까지 해서 하게.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
1: 이렇게 스위디스케이프 여행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같이 또 응원해주는 또 숯별분들 정말 정말 이번에 제 음악을 들어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정말 야무지기도 하지요. 우리 그 팬분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도 조민규의 Stay Here 들려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포레스텔라의 조민규였습니다.
2: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최근에 발매한 첫 솔로 앨범은 저 자신을 봉인해제하듯 저만의 색깔을 아낌없이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때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컨셉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았던 경험도 낯설었던 경험도 모두 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0: 조도랑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응급한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엘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혼밥도 혼자 쇼핑도 씩씩하게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면 또 다른 게 있죠.
1: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이것저것 시켜서 나눠 먹기 좋고 또 쇼핑도 둘이면 서로 봐주는 맛도 쏠쏠하고요.
0: 노래도 같이 들으면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진실의 미간이 나오는 것도 보고 이거 좋지? 라는 눈빛 교환도 하면서 말이죠.
1: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복작복작하게 함께라는 즐거움을 누려볼까요?
0: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DJ 이분 케이타.
1: 저는 스페셜 DJ 이분 이정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곡 에이티즈의 친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9월의 DJ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핫을 같이 즐기고 싶어서 이분 멤버 한 명을 스페셜 DJ로 데려왔습니다.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분에서 가장 좋고 멋있는 목소리를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0: 네. 네, 오늘 함께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현씨?
1: 네, 사실 제가 라디오를, 제가 친한 친구 라디오를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요새 좀 그리워지고 있었거든요. 라디오 하고 싶어가지고 이태형 또 한다길래 잘 챙겨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 사실 저희는 또 아돌라에서도 캐디와 쩐디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0: 자, 여러분의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2642님께서 캐디와 쩐디로 오늘 진행 케미 점수 몇 점 예상하나요? 몇 점 예상하신가요?
1: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저는 네. 그래도 네. 98점은 나오지 않나.
0: 아, 98점이요? 네. 2점 어디 갔어요?
1: 2점 약간 이제 네. 하면서 채워나가겠다.
0: 아, 그런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 저는 200점 가겠습니다.
1: 200점이요?
0: 네. 완전 200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오늘 케미 점수 100점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 40위부터 1위까지 어떤 곡들이 차지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과 수다도 떨면서 이 시간 달려볼 건데요. 방송 참여 방법은 캐디가 소개해주세요.
0: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저희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또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카레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착.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1: 어디가요?
0: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1: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요일 요슬램프 뮤직 가요 장르 차트에 오른 노래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쫀디는 평소에 차트에 있는 곡들 많이 듣는 편이에요?
1: 저는 이제 어떤 곡들이 유행을 하는지 너무 평소에도 좀 찾아 듣는 편인 것 같아요.
0: 저도 이 점을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좋아하는 노래만 들어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차트에 있는 노래더라고요.
1: 그치, 원래 그렇지. 맞아요.
0: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40위는요, 아, 이 노래가 지금 나온다고요? 2008년에 나온 빅뱅의 하루하루입니다. 와, 인트로의 건반 소리부터 너무 익숙한 노래죠. 랩 파트까지 떼창 가능할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1: 그렇죠.
0: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아, 자동으로 나오네요.
1: 그렇죠.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0: 네.
1: 저희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이제 차 타고 어디 갈 때 거의 웬만하면 항상 나왔어요.
0: 아, 나와가지고
1: 너무 추억이 있는 곡이고 그때도 막 차 타고 막 부르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
0: 좋습니다. 그럼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은 39위 아이브의 랩을 하트입니다. 이 노래는 벅찬 매력이 있는 곡인데 밴드 챌린지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10cm 선배님, 소란 선배님 등이 참여를 해주셔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0: 아, 저는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밴드 버전 챌린지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뭐 또 혹시 이분 노래 중에서 밴드 버전으로 약간 좀 리메이크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곡이 있나요?
0: 아, 저는 모든 노래요.
1: 어, 진짜?
0: 저는 꿈이 있는데 저희 콘서트를 밴드 분들을 함께 해가지고 하는 게 꿈입니다.
1: 어, 너무 좋은데?
0: 네. 여러분들 언젠가 꼭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1: 좋습니다.
0: 자, 이어서 38위로 가볼까요? 바로 키키의 팝업팝업입니다. 무대를 보면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은데 특히 셔플 댄스가 매력적인 곡이죠. 이 노래는 키키 분들이 저번에 제목을 말할 때 팝팝팝팝 팝팝팝팝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이제

0: 먹기 쉽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 팝팝팝빠요?
0: 네, 팝팝팝팝.
1: 팝팝팝팝.
0: 팝팝팝.
1: 쉬운 거 맞죠?
0: 네, 쉬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팝팝팝입니다.
1: 팝팝팝팝.
0: 예.
1: 어, 괜찮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37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입니다. 선배님들이 모두 전역을 하고 오랜만에 완전체로 발매를 한 곡인데요. 야구선수 등장곡으로도 쓰이고, 이태형이 잘 알겠네요. 요즘 축가로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하네요.
0: 좋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편부님께서 이번 주에 3주년을 맞이하는 이분, 3주년 실감이 나는지 스스로 느끼기에 3년 전과 뭐가 성장했고 달라진 것 같은지 이야기해주세요.
1: 와,
0: 뭐가 달라졌어요, 이전씨?
1: 일단은 3주년이 된 게 실감은 일단 안 나오고요.
0: 네, 네.
1: 늘 그런 것 같아요. 2주년 때도 그랬어요. 네. 뭔가 이렇게 시간이 정말 3주년까지 올 정도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성장하고 달라진 거는 저의 목소리. 농담이고.
0: 또 오늘 멋있으려고 작정했네 진짜.
1: 네, 하다 보면 또 이제 돌아올 거예요.
0: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또. 저는요, 3주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큰일입니다.
1: 오, 그래요? 어디가 멋있어요?
0: 생각을 하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면서 이제 저 저번에 그 옛날 영상도 한 번씩 찾아봤거든요. 네. 그때만의 또 맛이 있고 하니까
1: 맞아, 맞아.
0: 항상 이제 성장해가는 이분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은 큐티 이타님 사연도 볼까요? 컴백이 결정됐다니. 이분 노래 좋아해서 이번 타이틀곡은 어떤 느낌의 곡일지 너무너무 기대돼. 지금까지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느낌이야?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스포해주라. 파이팅!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근데
1: 뭐,
0: 제가
1: 일단 어.
0: 네, 네.
1: 아, 이 정도 해도 될 거 아니야. 네. 멋있고요. 근데 멋있는데 좀 재밌어요. 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저는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노래랑 겹치는 장르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합니다.
0: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다.
0: 기대되죠? 궁금하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빅뱅의 하루하루, 그리고 아이브의 레벨 하트.

0: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36위는요 바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쩐디는 아파트 게임 많이 해보셨죠?
1: 아파트 게임 해봤...

0: 맞죠. 멤버들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그렇죠. 저희랑 네.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더 저희가 평소에 있을 때 게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우가 저번에 쫀디 생일 때 영상으로 올렸었던 그 가위바위보 네. 영상이 있었는데.
0: 그렇죠.
1: 우린 가위바위보를 좀 자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주로 뭔가 헤매 순서를 정할 때. 그리고 퇴근 순서를 정할 때.
0: 그렇죠.
1: 그리고 제가 항상 집니다.
0: 맞아요. 아 너무 이제 리더로서 희생해 주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1: 아 진짜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0: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순위 확인해 봐야죠.
1: 예.
0: 35위는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이 노래는 듣는 사람 모두한테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Like Ita, Like 정연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 건가 봐요.
1: Yeah, of course.
0: Yes.
1: 자 이번에는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데이식스의 예뻤어입니다. 듣기도 많이 듣지만 노래방에서도 정말 많이 부르시는 곡이죠. 거기다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넘겼다고 하는데 데이식스 곡 중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이야,
1: 1억 뷰 저희도 언젠가 꼭 달성해보고 싶네요.
0: 그러니까 이 곡도 이제 저희가 혹시 노래방 가거나 막 하면은 항상 뽑히는 곡이잖아요.
1: 아, 무조건이죠.
0: 네, 네. 꼭 한 번씩 불러줘야 되는 그런 너무 좋은 노래고
1: 예.
0: 다음 곡은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선배님들 명곡이 많이 나오네요. 바로 빅뱅의 붉은 노을입니다. 와, 이문세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죠. 정말 나이 상관없이 떼창하면서 즐길 수 있는 노래라 들을 때마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붉은 노을은 우리 한빈이가 좋아하지 않나?
1: 한빈이랑 제가 주로 노래방에서 꼭 맞아. 부르는 이번에는 노래방 라인업이었네요. 노래들이
0: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님께서 쩡디 얼마 전에 생일이셨잖아요. 멤버들은 어떤 선물 줬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고 그 소원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오,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0: 감사합니다. 자, 선물은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선물 아무도 안 주고 저도 안 줬고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멤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맨날 어차피 정말 뭐 하루 종일 얼굴 보고 또 사니까
1: 그렇죠.
0: 좀 그런 거 없이도 저희는 다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축하한다 한마디 정도면 저희 충분한 것 같고.
1: 또 어쩌다 보다가 어쩌다 보면은 뭐 가끔씩 이제 나 이런 거 갖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뭐 가끔씩 챙겨주고 막 그렇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생일에 따로 챙겨주지는 않았고. 근데 또 나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0: 좋습니다. 네. 사줄 거예요?
1: 네, 나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근데 대신 쓸 데 있는 걸로.
0: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뭐 또 캐디가 또 올렸잖아요 게시물.
1: 아 예. 해피,
0: 그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1: 해피 정형 1대 있는데 예. 정형 1이잖아요.
0: 첫 번째 정형이라서.
1: 네, 첫 번째 정형이라서 정형 가로치고 1 갈아탔고 해서 올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
0: 그 뒤에 사진 캡처한 거는 왜 좋아해요?
1: 저거요?
0: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그 콘텐츠를 찍었는데 저희가 만나야 하는 콘텐츠였는데 정디가 저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야, 케이타는 만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아주 귀엽군 하고 캡처를 해서 좋아하는 사진이었어요.
0: 좋네요.
1: 자, 다음은 코마님께서 이분 원봉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잖아요.
0: 그쵸.
1: 멤버들은 실물로 봤는지 궁금합니다. 뉴 원봉 디자인 멤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저희는 실물로 봤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거 저희가 고른 디자인이죠.
1: 예,
0: 저희가
1: 예,
0: 직접.
1: 예. 예.
0: 근데 실물로 봤는데 약간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벼웠고 그리고 너무 이뻤습니다.
1: 너무 예뻤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원래 응원번은 테토, 뉴 응원번은 에겐. 그래서 테토 버전, 에겐 버전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0: 오, 괜찮은데?
1: 네, 네. 그래서 엠브본 테토, 엠브본 에겐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제니의 Like Jenny.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9월의 DJ 캐디.
1: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정디입니다. 앞서 제니의 Like Jenny 듣고 오셨어요?
0: 이번엔 32위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32위는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들을 때마다 선배님의 음색이 정말 좋은 곡이에요.
1: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B2B 이창섭의 천상현입니다. 2024년에 발매된 노래인데 선배님이 또 가창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워낙 멋지게 불러주신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리메이크?
0: 쩐디 리메이크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1: 리메이크 하고 싶은 노래요?
0: 네, 네.
1: 아, 저는 저는 약간 그 헤이즈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는 거 많아서
0: 잘 어울릴 것 같네.
1: 그 중에서 좀 리메이크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0: 오늘의 딱 그 목소리 톤으로 하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어서 다음 순위에 오른 곡도 확인해 볼게요. 30위는요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도 느낌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잡지를 영상으로 본 느낌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1: 네, 무대에 킬포가 되게 많죠.
0: 그쵸.
1: 네, 무대에 킬포가 되게 많고 안무에도 되게 재밌는 부분, 멋있는 부분 많아가지고 저도 잘 봤습니다.
0: 네,
1: 그럼 계속해서 29위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 노래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바로 지드래곤의 홈스윗홈입니다. 가사에 또 삼계탕이 나오잖아요. 진짜 작업하실 때 삼계탕을 먹으면서 가사를 쓰셨다고 해요. 음식도 영감으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선배님의 이런 영감들 배워가지고 이번 다음 앨범에 가사들을 좀 약간 실제 있었던 상황들 많이 넣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멋을 표현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29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시 여러분의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캐디보다도 먹는 햄스터님께서 저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캐디가 형이고 쩐디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캐디가 쩐디를 보면서 애가 나보다 형 같은데?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반대로 쩐디가 캐디를 보면서 생각보다 동생 같은데? 라고 느꼈던 순간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나보다 형 같은데? 라고

0: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딱 처음 봤을 때. 빼고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처음 봤을 때는요, 애가 저한테 반말을 했거든요. 처면인데, 야 왓썹 케이타 이러가지고 저는 완전히 진짜 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머리도 까가지고 깐머리로 했었어가지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가지고 아 이 형이랑 절대 못 친해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어서 귀여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쩐디는 어떠신가요?
1: 아 저는 약간
0: 이건 좀 많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형인데 아 형인 건 저도 아는데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도 계속 볼 때마다 그냥 동생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멤버들 이끌어줄 때는 형 같아요. 근데 그때 말고 이런 뭔가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부 다 동생처럼 보입니다.
0: 친근하죠.
1: 네 아주 친근하고
0: 완전 귀엽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다음은 네. 깨점처럼 랩하고 싶은 판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둘이 딱 하루 동안 서로 몸이 바뀐다면 가장 먼저 뭐 해보고 싶어요?
1: 오?
0: 저는 일단 색인 바지 색인을 하고 싶고요. 그 스타일이 좋잖아요 이정이. 비주얼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다리도 길고 막 그러니까 그런 패션쇼를 혼자 하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이정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
1: 저는 몸 바뀌면은 저는 한강에 보드 타러 갈 것 같아요. 이 타면 보드 타는 걸 또 좋아하고 보드를 또 워낙 잘 타요. 근데 저는 이제 뮤비 촬영 때 오집 뮤비 촬영 이제 하케나도 촬영할 때 보드 타는 걸 도전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서 CG로 했었거든요. 막 감독님께서 손으로 막 잡아주시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한번 원 없이 보드 타보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네.
0: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창섭의 천상현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올게요.

0: 캐디와 쩐디가 함께하는 시간,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시고요. 이찬섭의 천상현,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0: 좋습니다. 아, 이분들이 또 등장하네요.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28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떼창하고 싶은 곡이 계속 나오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이 곡도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식스 선배님들 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디 여행 가면서 부르기에도 너무 좋고.
0: 그렇죠.
1: 네, 정말 좋은 곡들이 많죠.
0: 네.
1: 네, 그러면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27위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선배님들의 첫 정규 앨범인데 이 곡으로 차트 1위, 음악방송 1위 등을 차지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0: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에 열심히 잘해봐야죠.
0: 예, 화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26위 한번 확인해볼게요. 바로 최근에 나온 신곡이죠.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노래 소개에 유이나에게 라고 적혀있는데 두 분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넌 내 앞에선 평생 이상해도 돼 라는 가사에 자신의 친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 저도 이제 우리의 막내 박지우가 평생 이상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우야, 듣고 있니?
1: 그치. 지우는 이상해도 돼요.
0: 지우는 이상해도 됩니다.
1: 그게 매력이에요.
0: 예, 그게 매력입니다.
1: 이번에는 25위 꼭 만나볼게요. 이분들이 또 등장하십니다.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인데요. 멜로디가 밝은 것 같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은 울컥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저도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울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조금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위 확인해봤고요. 문자도 잠시 볼게요. 4221님께서 이브나워 공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삿포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 여행 간다고 속아서 간 건지 촬영 컨셉 듣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땠습니까?
1: 일단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긴장도 많이 됐고 이게 또 어쨌든 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고에 나왔다시피 이제 몬자야끼 그리고 뭐 오코노미야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또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0: 저는 삿포로에 저도 처음으로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삿포로에 간다 하는데 갑자기 그 예고편에 나왔듯이 선생님을 하래요. 까지만 말할게요. 그냥 봐주세요. 나오면 봐주세요.
1: 보시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이브나워 첫 화가 내일 밤에 공개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0: 우리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제는 냉철했으니까 오늘은 다정하게, 그리고 내일은 무조건 네 편이 될게. 취향에 따라 골라가세요. 친구 종합 선물 세트. 월, 화, 수, 밤 10시엔 테레랑 친구예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콘서트장이 됩니다. 이어폰 너머로 전해지는 가장 생생한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저녁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분과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디깅 타임 아핫.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왔습니다.
1: 네, 24위부터 차트 달려봐야죠. 캐디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0: 그럼 24위부터 가볼까요? 바로 안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입니다. 이 노래는 진짜 제목부터 반칙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요. 인정하시나요, 쩐디씨?
1: 인정합니다. 약간 이 뭐라 그러지? 좀 구름에 떠있는 듯한 그런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네.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즐겨 듣고 있는 곡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순위도 소개해볼게요. 23위는요, 아이들 소연의 퇴사할게요가 차지했습니다. 소연 선배님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노래가 출근 시간대에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0: 가 실제 퇴사 영상에 이 노래를 쓰면서 SNS에서도 유행 중이래요.
1: 그 전 노래부터 이게 제목부터가 이제
0: 맞아
1: 남다르긴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저희도 약간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키키의 포포입니다. 안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뮤비 버전 안무가 나중에 붐업되면서 그 버전으로 음반도 했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 안무 봤었죠?
0: 그렇죠. 저희 이제 또 댄스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직접 한번 또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시간이 쫓겨서 했었는데 그래도 잘 했었죠.
1: 맞아요. 저 10분 만에 했어요.
0: 나가야 된다. 네. 연실 예약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듣는 편이거든요. 캐디 정디의 노래 감상법을 알려주세요.
1: 일단 저는요 그때 그때마다 듣고 싶은 노래가 매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듣고 싶은 노래가 이렇게 딱딱딱 떠오르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놓고 이제 무조건 셔플 재생을 눌러놓고 시작을 합니다.
1: 되게 안정현이네요.
0: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셔플 재생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셔플 재생했는데 내가 원하는 노래가 안 나온다?
1: 넘겨?
0: 넘겨. 그래서 결국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나와야 거기서 스탑을 합니다.
1: 아, 그쪽도 불황형이시네요.
0: 네.
1: 저는 10분에 한 번씩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불황형이거든요.
0: 그렇군요. 네. 불황형끼리 만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좋네요. 그러면 또 저희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아하세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1: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0: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하는 시간,
1: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0: 아응아. 2주에 선전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9개월의 공백을 깨고 이번 달에 컴백한 그룹으로 아이돌 최초 동굴에서 라이브 파티를 해서 화제를 모은 팀입니다.
1: 네, 에너지 넘치고 유쾌한 신곡으로 요즘 많은 분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분들이죠.
0: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바로 베리베리입니다.
1: 네, 선배님들 컴백 축하드리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0: 미안해요.

0: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이주의 아이돌 베리베리의 돈 패닉 듣고 왔습니다.
1: 야,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이 곡을 들어봤는데
0: 네.
1: 정말 뭐라 그러지? 베리베리 선배님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재밌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0: 저도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살랑살랑 해파리님. 같은 소속사 베리베리 선배님들이 최근에 컴백을 하셨잖아요. 혹시 선배님들 컴백 축하로 따로 연락도 했는지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0: 연락을 안 했는데 회사에서 엄청 많이 마주쳐가지고 준비할 때 앨범 준비하기 전부터 계속 이제 그렇죠. 준비한다, 노래 녹음한다, 뭐 안무 레슨 한다, 이제 다음 주 컴백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 형 진짜 화이팅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1: 좋습니다. 저도 이제 선배님께서 생일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음악 방송 파이팅해서 잘 하시라고 또 이렇게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0: 네. 덩근이 형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형 진짜 힘내요 파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4372님께서 베리베리랑 이분은 같이 무대도 하고 이탄은 덩원 선배님이랑 촬영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 미담 없나요?
1: 오, 아 미담 있죠.
0: 있어요?
1: 개현 선배님께서 네. 그때 저희 무대를 보셨대요. 그 다음에 저희 노래 너무 좋은 곡들도 너무 많고 멋있다 멋있었다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진짜.
0: 네. 저 미담 되게 많아요. 동원이 형이랑 개현이 형은 고기를 사주시기도 했고 또 우리 컴백하는 그 쇼케이스 했었던 날에는 연호 형이 전화 와가지고 이타야 컴백 축하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자다 깬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니터링 네. 해주셨다고 하고 막 이타야 열심히 뱉어라 막 이러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너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컴백을 현들이 했으니까 같이 챌린지도 찍으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네. 같이 챌린지 찍을 수 있으면 또 찍고 그냥 우리 둘이서도 오늘 한번 찍어볼까요?
0: 뭐 둘이서도 찍고 현들이랑도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찍고
1: 좋습니다.
0: 많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베리베리 선배님들 컴백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응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이제 차트 소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2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듣기만 해도 달리고 싶어지는 노래죠.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요즘 정말 뛰기 좋은 날씨인데 쩐디 네. 한번 갔다 오시겠어요?
1: 네? 갔다 오다니요? 어디를? 네?
0: 러닝이요.
1: 아니 제가
0: 날씨 좋으니까 추천 네.

0: 하는 거예요, 제가.
1: 아, 그래요? 같이 네, 아니고요?
0: 아, 추천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아니, 저도 또 최근에 지우가 러닝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한테 같이 뛰자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네, 네. 거부했습니다.
0: 어머. 너무하시네, 이거. 뭐라고 거부했어요?
1: 어, 처음에 간다 그랬어. 네. 처음에 간다 그랬는데 네. 형 진짜 갈 거야? 이랬는데 네. 아, 갑자기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악마가 이겨버렸습니다.
0: 지우가 저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1: 네.
0: 저는 악마와 악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1: 아, 천사가 없었군요.
0: 네. 아.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지우야.
1: 아쉽네.
0: 파이팅.
1: 그러면 이제 다음 순위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위는 하츠트하츠의 루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챌린지가 진짜 다양했는데 가사에 맞춰서 안무 따라하는 챌린지도 정말 귀여웠죠? 자, 이렇게 19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잠시 만나볼게요. 캣정 키차이 관찰 일지님. 네. 캐디가 정디와 함께 DJ를 한 김에 캐디와 정디가 서로를 소개하는 상대방 소개 챌린지를 해보는 건 어때요? 오.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 말고 서로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궁금해요. 그리고 소개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소개가 얼마나 맞는지 점수도 매겨주세요.
0: 오. 괜찮은데요?
1: 좋은데?
0: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해보시죠. 네. 어디 한번.
0: 우선 우리 정디는요. 네. 어,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1: 그렇습니다.
0: 와, 완전히 네. 섹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또 늑대 미남이죠. 우리의 네. 비주얼, 메인 비주얼 정디, 그리고 완전 좋은 피지컬과 그리고 또 아, 근데 이거는 정디는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악 방송에 나갔는데 썸네일이 이정현이다? 아, 오늘 됐어요. 그날은 된 거예요. 우리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전더러 우리의 메인 비주얼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1: 어우, 괜찮은데요? 말 그죠? 되게 좋은데요? 저는 일단 전 100점 드리겠습니다.
0: 어,
1: 네, 100점 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저희 이타형은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 이분이라는 팀의 리더라는 아주 예. 어, 중요한 책임을 또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을 아주 그냥 저희 동생들을 정말 잘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정말 여유롭고
0: yeah.
1: 이 이타형만이 할 수 있는 그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0: Yeah, right. I know.
1: 랩톤.
0: Yeah.
1: 랩톤도 기가 막히고요.
0: Yeah,
1: 근데
0: yeah.
1: 또 춤도 돼.
0: Oh my
1: 춤도
0: God.
1: 잘 쳐버립니다.
0: Oh my God.
1: 근데 무대만 잘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0: 예,
1: 무대
0: 예.
1: 잘하는 사람 많죠.
0: 아, 근데 많죠, 많죠.
1: 이타형 노래까지 만들어요. 노래 만들고 심지어 작사까지.
0: 아.
1: 작곡 작사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완전히 올라운더.
0: 완벽한 그 누구야?
1: 완벽한 최고의 아이돌. 그의 어. 이름 케이타입니다.
0: 와. 500점. 500점 드리겠습니다. 500점. 예, 5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서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루드.

0: 목요일 밤의 음악 여행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핫차트 하츠의 루드 듣고 왔습니다.
1: 네, 그러면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18위부터 소개해 주세요.
0: 18위는요 바로 아이브의 뱀뱅입니다. 이 노래가 당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은 곡인데요. 비트부터 예사롭지 않아서 저절로 춤을 추게 되는 노래죠. 이 노래 되게 그 허리 꺾는 거 아시죠?
1: 네, 그죠. 킬링 파트가 하나 있죠.
0: 할 수 있어요?
1: 저요?
0: 네.
1: 저는 좀 허리 좀 스트레칭 좀 많이 하고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0: 이준 씨 키에 네. 키에서 하면 얼마나 많이 내려가시 감도 안 옴.
1: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또 쳤었죠.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또 2절 랩 파트가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네.
0: 멋있습니다.
1: 좋습니다.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가사가 정말 따뜻한 곡이라 음원 사이트에서 댓글을 보면 이 곡을 통해서 위로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0: 쩐디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노래를 들으세요? 뭐 장르나 그런 게 있을까요?
1: 위로가 필요할 때?
0: 네.
1: 저는 이제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0: 고마워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위로가 필요할 때 조금 이게 심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1: 오히려
0: 약간 뭐라고 할까요 락 밴드
1: 질풍가도
0: 예 약간 거. 그런 거를 좀 듣는 순간도 있고요. 많이 되게 여러 가지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6위 확인해 볼까요? 바로 동영수의 팝콘입니다. 선배님이 이런 달달한 곡도 어울리시지만 제가 넘치는 곡도 잘 말아주시거든요. 도경수의 다크섹시 궁금하신 분들 신곡 기타리스트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 가져볼게요. 쩐디가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네. IK님께서 저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고3 학생이에요. 요즘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고민을 남겨봅니다. 현지 학생들의 학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요. 온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복습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고 계속 노력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자꾸 생겨요. 만약 두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실지 궁금해요. 정말 막막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야, 저도 처음에 네. 춤을 시작할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춤을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정말 춤을 잘 추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뭔가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좀 부족한 사람 같고 조금 되게 열등감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저도 이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나도 언제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 저도 지금 리더라는 자리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또 물론 지금 그 학생 시절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거기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 그 친구분들보다 더한 발짝 앞에서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힘 내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올게요.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조현수의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다음에는 어떤 곡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15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신곡이 모두 차트인 하셨네요. 바로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입니다. 구름 선배님과 수민 선배님께서 함께 작곡을 하고 아이유 선배님이 작사를 하셨는데요. 음악 잘하시는 분들끼리의 만남이라서 노래가 이렇게나 좋은가 봐요.
2: 음악 좋으신 분들의 만남, 저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이제 한번 옆에서 보고 싶다. 아이, 천재분들은 네. 어떻게 노래를 만드시는가 그지 배우고 싶습니다. 자, 바로 14위로 가볼까요? 미센느의 데자뷰입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를 일본에서 촬영을 했는데 직접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더라고요.

0: 특히 멤버분들이 키자킬에서 다 같이 앉는 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오.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 교복 있잖아요. 저도 약간 일본에서 많이 봤었던 교복이어서 좀 약간 이게 감정이 또 이제 와닿는 것 같네요. 정현 씨는 교복 뭐 입었어요?
1: 저요? 네. 교복을 뭐 입었냐니?
0: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 그 가쿠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입었으니까.
1: 저는 그냥 딱 이제 교복하면 생각나는 그 한국에서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0: 셔츠에 네. 자켓.
1: 맞아요.
0: 저는 해가지고. 솔직히 그게 또 부러웠어요.
1: 오 그래? 네. 어쨌든 저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이제 실내화 가방 차면서 학교 앞에 마트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오호. 이어서 13위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이 곡이 가사가 진짜 많은데 선배님 딕션이 진짜 최고시더라고요. 리스펙입니다.
0: 딕션 연습하는 거 있어요?
1: 딕션이요?
0: 네.
1: 딕션을 저는 일단은 그 빠른 것들 있잖아요. 네. 빠른 랩 같은 거. 네. 누구보다 빠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안 풀릴 때 특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타형은 있어요?
0: 저요? 네. 저는 입을 크게 벌려요.
1: 아 입을 크게?
0: 네. 아침, 입을 크게 아침에 벌려요. 일어나서. 아 그게 아침에? 제 딕션 연습이에요.
1: 하품 아니고요?
0: 아 그거 아니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 가져볼게요. 든든한 마요네즈님께서 캐디님 쩐디님 안녕하세요. 고민상담이 있어서 문자 보낼게요. 저는 회사원인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일하러 돌아오면 진짜 기절할 것처럼 졸릴 때가 있어요. 혈탄 스파이크인지 아니면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분은 엄청 졸려도 일해야 할 때는 어떻게 잠을 깨시나요?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타형이 깨워줘요.
0: 네.
1: 얘들아 얘들아 가야 돼 이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0: 일단 쩐디는요 네. 졸리면 자요.
1: 네.
0: 네. 네 저는요 졸릴 때가 있으면은 세수를 할 때도 있고 노래를 불러요.
1: 오.
0: 졸리면 졸릴수록 노래가 나와요 저는.
1: 오.
0: 네.
1: 어떤 노래가 나오죠?
0: 저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막 나오는데
1: 뭐.
0: 오늘로 따지면 뭐 돌아보지 마 이거 떠나가라 막 이렇게 나오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문정현이 이제 화음을 넣기 시작하죠.
1: 이어봤죠. 예. 바통을.
0: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박한민 씨가 이제 거기서 끼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쩐디랑 막내 박지훈은 자고 있다가 깹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얘들아 가야 돼 하면은 맞아, 이제 맞아. 이렇게 갑니다.
1: 네, 정확합니다.
0: 예, 네, 뭐 세수를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양치를 하는 것도 잠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맞아요. 만약에 회사원이시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은 케이타고요.
1: 저는 스페셜 DJ 쩡디, 이분 이정현입니다.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캐디.
0: 네, 12위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로 안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다들 자신만의 낙원을 상상하면서 듣는 곡인데, 쩐디가 가고 싶은 낙원은 어디인가요?
1: 낙원이요?
0: 네,
1: 제가 가고 싶은 낙원은 약간 숲속? 저는 좀 자연, 이 뭐라 그러지, 자연의 향기를 특히 좋아하고 좀 이렇게 새들도 이렇게 째째거리고 좀 그런 좀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공기 맡으면서 그것이 바로 낙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맞네요.
1: 캐디도 있나요?
0: 저는 갔다 왔어요.
1: 오! 낙원 어디죠?
0: 침대.
1: 아,
0: 근데 중요한 네. 게 이불 빨래를 한 침대.
1: 아, 그지.
0: 어제 이불 빨래를 맞아. 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바로 갔다 왔습니다.
1: 낙원에 갔다 왔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화사의 굿굿바이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 무대 영상이 항상 화제인데요. 최근에는 브라질의 큰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네. 굿굿바이 저희도 했었잖아요.
0: 아, 했었네. 맞네요. 네. 맞네요.
1: 했었습니다. 너무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0: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봐주시면 있을 네. 거예요.
1: 재밌었습니다.
0: 자, 이제 10위 확인해봐야죠. 바로 채예나의 캐치캐치입니다. 저희 둘 다 뚝 치면 캐치캐치 안무는 자동으로 나올 만큼 챌린지가 엄청나게 흥한 곡이죠.
1: 그렇습니다.
0: 툭 치면 나오십니까?
1: 아, 툭 치면 지금 나옵니다.
0: 어, 지금 네. 어, 나오고 바로, 있네요, 지금. 네. 오, 역시
1: 정말 정말 많이 엄청나게 이렇게 붐이 돼 가지고 네. 저희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0: 네, 네. 네.
1: 이어서 그러면은 9위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인데요. 이 노래가 또 캐디의 애창곡이잖아요. 부르는 거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0: 네. 많이 들었었죠.
1: 네.
0: 이제 그만 부르네요, 멤버들이.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안 놓는 멤버가 혹시 있나요? 이정이 보기에는?
1: 제가 생각할 때는 한빈이 안 놓고 문정도 안 놔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잡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0: 아,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맞는 것 같고 그 두 명이 주로 마이크를 잡고 있고
1: 네.
0: 후렴 스틸을 제가 많이 합니다.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많이 봤어요.
0: 네.
1: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0: 제일 좋은 부분은 제가 부르는 거예요.
1: 네.
0: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변함없는 케이타가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9위까지 노래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볼게요. 캐디 눈썹에
1: 캐디 눈썹 애호감
0: 님께서 되게 감사합니다. 혼자만 알고 싶은 작은 실수가 창피했던 일이 있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넘어졌는데 천바지까지 조금 찢어질 정도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갔네요. 저는 있어요.
1: 있어?
0: 네. 저 그 예전에 How Can I Do 자켓 촬영을 할 때 그 자전거를 탔었어야 되는데 보통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넘어지면 그나마 안 민망했을 텐데 그 그냥 멈춰 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잃었어요.
1: 어?
0: 그대로 옆으로 썩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네. 일반인들, 그 감독님들, 회사 스태프분들까지 이게 괜찮아 이러니까 주변에서 또 일반인분들까지
1: 다 이렇게
0: 다 쳐다보시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쩐디는 혹시 있었어요? 그럼 민망할 때?
1: 저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험이. 근데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좀 기억이 딱히 나는 게 없네요. 진짜 근데 뭔가 딱 뭔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작은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0: 네,
1: 아무렇지 그래. 않은 척하는 게 항상 포인트예요.
0: 맞아.
1: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야 돼요.
0: 맞습니다.
1: 네.
0: 사람은 그리고 언제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신경 쓰지 마세요.
1: 좋습니다.
0: 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자, 7923님께서 요즘 갑자기 아사추에 꽂혔어요. 처음에 먹고 사실 이거 왜 먹지 생각했는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두 분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된 음식 있나요?
0: 김치찜이요. 이제 살면서 김치찜이라는 음식을 몰랐었거든요. 오. 아 모르면서 인생을 네. 끝내버리면은 아주 아쉬울 뻔했습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1: 저는 추러스.
0: 어 추러스요?
1: 네. 추러스가 사실 그냥 뭐 있으면은 뭐 한 입씩 먹고 그랬는데 전 계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계피가루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원래는 그렇게 호감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면서 추러스를 같이 팔길래
0: 에. 같이 있죠 같이
1: 있죠. 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완전 바삭하고 초코 시럽을 꼭 찍어 먹어야 돼요. 제가 단 걸 많이 안 좋아하는데 추러스랑 초코 시럽은 진짜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0: 헤디와 쩐디가 전하는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고요.
1: 이번에는 8위부터 5위까지 만나볼까요? 캐디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0: 좋습니다. 8위는요 바로 제가 챌린지에 참여한 곡이죠. 리센의 프리티걸입니다. 첫 음방 무대에 카라의 니콜 선배님이 등장하셔서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오. 이거 그 프리티걸 이준 씨도 챌린지 한 적이 있지 않아요?
1: 저도 정말 많이 했죠.
0: 그죠?
1: 네, 많이 봤어요. 팬사인회에서도 한번 했고, 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생일 카페에 갔는데, 네.
0: 또 했어요?
1: 두 번을 했습니다.
0: 오, 거의 지금 캐치캐치와 네. 같은 라인을 앞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릿의 이츠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 나온 곡인데 대학 축제에서 관객분들이 떼창을 엄청나게 해주시는 영상이 또 화제더라고요. 서로 좋은 에너지를 받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이타형도 뭐 연습실에서 자주 추고는 했죠.
0: 네, 네. 그리고 이츠미 저희 아돌라에서도 쳤잖아요.
1: 맞네. 네. 커버했었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 계속 이어갈게요. 6위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이 챌린지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북부대공 최산 선배님도 여기저기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5년 만에 런닝맨에 나가서 전풍 배드 챌린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배드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진짜 궁금하네요.
1: 근데 진짜 배드 챌린지는 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0: 배드 이타 챌린지 형, 저희도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이타 형도 자꾸 제 앞에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너무 킹받습니다. 약간 최산 말고 그래서 제가 약간 뭐라 그랬지? 뭐 어디 등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5위 곡 확인해볼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쇠맛에 변신엔 한계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렬하지만 밝고 흥이 넘치는 곡이죠. 이 노래도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좋죠?
0: 네.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깐 문자도 볼게요. 캐디 보러 왔다가 쫀디의 흔들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캐디와 쫀디는 둘이 개그 코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래서 우리 둘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생각하는 반식, 음식, 음악, 취미 등 뭐든 상관없이 둘만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아이디가 되게 뭐죠 이거?
1: 캐디 보러 왔다가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쩐디님?
1: 쩐디의 흔들림. 저는 땡큐죠.
0: 흔들리기만 하신 거죠?
1: 흔들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0: 아, 쩐디면 인정합니다, 제가.
1: 네. 인정한데. 네,
0: 좋습니다. 우리 공통점이 또 있나?
1: 근데 내가 약간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의견 정리하고 이럴 때는 솔직히 의견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
0: 어, 진짜 달라.
1: 진짜 생각보다 많이
0: 거의,
1: 다르거든요.
0: 거의 극과 극이야. 반대, 아예 반대야.
1: 맞아. 어. 내가 항상 뭐 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이태형 나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갈리는 편인데 그런 거 말고는 뭔가 이런 개그 코드

0: 라든지 음식 취향이라든지
1: 음식은
0: 이런
1: 잘 맞는
0: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1: 네. 확실히 약간 생각하는 반식은 좀 다른 것 같아. 쩐디는 뭔가 완벽주의.
0: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1: 완벽주의고 이제 머릿속에 그려내는 게 완전 뚜렷하고 저는 이제 그때 그때마다의 feeling. 네. 그리고 그날에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0: 좋습니다.
1: 자 다음은
0: 네. 4311님 갑자기 사람들이랑 연락하기 싫어서 친구 톡을 그냥 안 읽씹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친구도 더는 연락을 주지 않는데 요즘 따라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용기 내서 조심스레 연락해봐도 될까요?
1: 이건 저희가 공감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잖아요.
0: 저희 완전 공감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 친구분께서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이 이제 보통 사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또 가까우신 사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용기를 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툭 던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그리고 원래 좋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연락을 막 자주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해도
0: 그렇죠
1: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분에서 제일 카톡을 안 보는 두 명으로 유명한
0: 그렇죠
1: 캐디와 쩐디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아일리스의 It's Me.

0: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저는 캐디.
1: 저는 쩡디고요. 아일릿의 이츠미 듣고 왔습니다.
0: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만나볼게요. 먼저 4위는요, 빅뱅의 빅입니다. 오늘 빅뱅 선배님들의 레전드 곡부터 20주년 기념 신곡까지 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지금도 정말 존재감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3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이분들이 영 크리에이터 크루, 영크크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멤버분들이 직접 말하기를 꼭 어려야만 영크크가 아니라 영크크는 정신이라고 하네요. 우리 모두 열정만 있으면 영크크입니다, 여러분.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오, 멋있네요. 말이 되게 멋있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다음은 2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IOI의 갑자기입니다. IOI 선배님들의 10주년 기념으로 발매한 곡이죠. 선배님들이

0: 각자 스케줄을 다 맞춰서 어렵게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노력을 알아봐 주셨는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1: 네, 저도 문정이 차에서 자꾸 불러서 처음 듣게 됐는데 네, 찾아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2위까지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문자 소개 가볼까요? 행복님, 쩡디가 매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오하고만을 말해주는데 이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디 쩡디 오하고만 라디오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2: 아, 근데 이거 잘 만들었네요 진짜.
1: 어, 그래? 이거는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제가 버블에다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항상 자기 전에 그냥 잘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오늘 하루도 고생을 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자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뭔가 조금 더 좀 캐치하게
2: 캐치하게
1: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심 끝에 오하고만이라고 제가 줄임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또 한빈 씨도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2: 아,
1: 한빈
2: 그래요?
1: 씨, 문정 씨 이렇게 또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네, 뺏어가려 해요 자꾸.
2: 어떡해요, 저작권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요새 또 상당히 지금 조금만 더 쓰면 제가 가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2: 자, 오늘 네. 기계로 저희도 한 번씩 해봅시다.
1: 좋습니다.
2: 목소리로 한 적은 없잖아요.
1: 어, 맞아요.
2: 그죠?
1: 이제 버블 채팅으로만 거의 했기 때문에 저보다 좋은 목소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먼저 하고 네. 이준 씨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1: 좋습니다.
2: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오하고만.
1: 아니 이 형은
2: 왜
1: 문정이에요?
2: 너무 좋잖아.
1: 거의 문정 씨 왔다 갔는데
2: 지금 완전 녹았어, 녹아버렸어.
1: 나른나른한 목소리 좋았습니다.
2: 저는 잠들었을 수도 있어 이미.
1: 저는 하지만 담백하게 갑니다.
2: 오케이 오케이.
1: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오하고만.
2: 아, 이거구나.
1: 오하고만
2: 이거구나.
1: 올라가야죠. 네. 아, 그렇습니다.
2: 오하고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자, 좋습니다.
2: 보내주신 문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빅뱅의 빅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 케이타.
1: 저는 스페셜 DJ 쩡디, 이분 이정현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봐야죠.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같이 발표해볼까요?
2: 리센드의 러버택입니다.
0: 자, 야호의 유행과 함께 치고 올라온 곡인데요. 1위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1위 발표까지 마쳤는데요. 먼저 쩐디, 오늘 스페셜 DJ 해보니까 어땠어요?
1: 일단은 저희가 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돌라에서도 합을 맞춰봤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0: 그죠.
1: 오늘 또 너무나도 또 재밌게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즐겁게 잘한 것 같습니다. 캐디는 오늘 어땠어요? 저랑 같이 해보니까.
0: 이게 또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 것도 많고 좋네요. 이거 혼자 좋습니다. 할 때보다도 조금 또 뭔가 티키타카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1: 그쵸.
0: 재밌게 얘기 나누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1위 곡 리센의 러브 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1: 진행의 스페셜 DJ 이분 이정현,
0: 그리고 9월의 DJ 이분 케이타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강비야, 네. 좀 나와봐.
1: 아니, 내일 봐야 돼요.
0: 아이, 나와 봐. 나와.
2: 강구야, 임마. 4번 돌자리에서 방위가 들어왔샤. 오중에 다리가 구개라고. 그거 안 깬 네가 떼먹었냐?
1: 응?
2: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남의 거에 손을 대니? 소진 입자에서 보면 말이야. 오징어의 맛이라는 것이 몸뚱맛도 있지만은 다리 맛이 또 어디냐? 그 중에서도 제일 긴 다리 맛이 독특한 거 아니냐? 아, 그러니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야. 아야, 4번도 빨리 갖다 드려. 그리고 사업사하고 얘기하고.

0: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괴물 사운드 트랙에서 장재형의 노래 한강 창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연주곡으로 주로 들려드리는데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버전도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괴물이 나타나기 직전의 장면이죠. 4번 돗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시야.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변희봉 선생님. 저는 이게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4번 돗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써있는 대사를 이렇게 색다른 맛으로 해줄 수 있는 배우, 그게 어떤 배우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고 영화감독이 어떤 배우를 계속 자신의 영화에 캐스팅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배우가 내가 쓴 대사를 읽어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독특한 재미가 만들어지니까요. 바로 봉준호 감독에게 변희봉이라는 배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이건 정말 그냥 변희봉 선생님의 일종의 애드립으로 본인의 스타일로 소화한 대사인데 그게 너무 좋았다고 봉준호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변희봉 배우가 장면에 딱 등장하면 어떤 새로운 우주 하나가 만들어지는 느낌? 그 왜 우리 천체 그런 사진 보면 뭐 은하계 같은 거 사진 하나 있잖아요. 그 장면 안에 변희봉이라는 배우 주변으로 뭐 어떤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느낌마저 들어요. 배우 한 명이 바꾸어버리는 어떤 장면의 공기 같은 게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일 겁니다. 그 변희봉 배우님께서 2023년 9월 18일에 세상을 떠나셨죠. TV 드라마의 수많은 조연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던 변희봉이라는 배우를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한복판으로 데려온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영화뿐인가요? 장규성 감독의 영화, 뭐 이장가 군수나 선생 김몽도 같은 영화에서의 모습, 또 국화꽃 향기의 그 서점 아저씨 뭐 등등등 포함해서 변희봉 배우의 멋진 모습은 제가 몇 해 전에 또 특집으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쫙 모아서 2주에 걸쳐서 아마 2023년이었을 거예요. 변희봉 배우님 세상 떠나고 바로 그 다음 주 매직아웃 스페셜 F를 찾아보시면 변희봉 특집으로 영화 장면과 함께 차곡차곡 나름의 아카이빙을 해두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새삼 그 구수한 대사 톤이 그리워지는 오늘 9월 18일 FM 영화 음악은 변희봉 선생님의 그 정겨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0: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0: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0: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도쿄타워라는 영화가 두 편이 있죠. 한 편은 멜로 장르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편은 가족 이야기. 그 중에 2007년 도쿄타워는 한국에 소개될 때 오다기리조의 도쿄타워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작품의 도쿄타워 테마 우에다 다다시의 스코어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 도쿄타워 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 저 집에 갖고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냐? 배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릴리 프랭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릴리 프랭키는 배우이기 이전에 너무 글을 잘 쓰는 작가로 딱 기억되어 있습니다. 도쿄타워, 엄마와 나, 때때로 아버지.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이제 오다기리조의 도쿄타워죠. 마츠오카 조지 감독이. 그 원작 소설 얘기를 해주신 분이 구혜찬 씨. 릴리 프랭키의 소설 도쿄타워 최근에 샀는데요. 이 작품이 2006년에 일본 서점 대상 받은 뒤에 오다기리조와 키키키린이 주연한 영화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소설을 먼저 읽고 이제 영화를 보려고요. 작가님은 이 작품 보신 적이 있나요? 저이 영화 아직 안 봐서 OST는 모릅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요? 음악도 좋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도쿄타워 테마 당연히 봤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오다기리조가 키키키링과 함께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는 그 슬로우 모션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고 이상하게 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 키키키린 배우께서 영화에 등장할 때마다 뭔가 내 기억 속에 엄마의 모습과 닮은 순간들이 많아서 늘 좀 친근함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닮은 모습이 많았던 게 바로 이 작품 오다기리조의 도쿄타워 속의 키키키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다기리조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일단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이 오다기리조면 엄마가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랐을 텐데 제 엄마는 네, 아들이 이 모양이라 힘들어도 힘든 걸 다 알고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오다기리조였어야 되는데. 근데 오다기리조가 이제 영화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좀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기도 해서 저도 무척 좋아하는 영화예요. 바로 그 말씀하신 이 영화의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고려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의 어머니 또 할머니 배우 키케키린이 또 세상을 떠난 날이 이번 주이기도 했어요. 9월 15일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유난히 좀 기억할 만한 기일들이 많은데 매일매일 그 기일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몰아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9월 14일이 패트릭 스웨이지, 9월 15일은 키키키린, 그리고 9월 16일은 또 로버트 레드포드,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들의 마지막 그 날들이 2주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로버트 레드포드도 한번 떠올려 봐야죠. 예, 그가 출연한 수많은 영화들 머릿속에 쫙 플레이 시키면서 그가 연출한 영화도 함께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그 중에 딱 한 편 음악 듣는 것으로 로버트 레드포드에 대한 기억을 대신하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감독이 로버트 레드포드인 거는 다 아시죠? 예, 연출도 잘하는 분이셨어요. 스코어입니다. 마카이샴의 A Liver Runs Through It.

이제 가을이잖아요. 완연한 가을은 아니지만 가을의 입구에 있잖아요. 이 곡 한번 들어야죠.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제임스 오노의 스코어 The Road Rose. 그 전에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A Liberance Suite 마크 아이샴의 스코어였습니다. 이 두 편 모두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작품을 서로. 브래드 피트가 낚시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가 말 타면 가을의 전설, 뭐 대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 흐르는 강물처럼의 연출자는 로버트 레드포드, 가을의 전설의 연출자는 에드워드 지윅 감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교환 씨 새 영화 시사 봤거든요. 부활남 더 레드. 이거 재밌던데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밝고 경쾌하고, 제가 웹툰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본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작품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뭐 모든 언론에서 약간 습관처럼 쓰던 수식어가 있었는데, 뭔가 만화적인 상상력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 좀 달코다른 수식어가 좀 제 주인을 좀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만화적인 표현도 그러하고. 저 재밌었습니다. 부활남 더 레드. 그러면서 영화 보고 집에 오면서 저는 왜 이 노래를 듣고 있었을까요? 배우 구교환이라는 연결고리는 있지만 영화적으로는, 작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는데, 배우 구교환을 사랑한 나머지 부활남 더 레드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에 이 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듣고 싶어서 서영주의 나란한 밤 준비했고요.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차분한 곡 두 곡 더 이어볼게요. 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 한번 총 세 곡입니다. 먼저 서영주의 나란한 밤, 두 번째는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검정치마의 기다림만큼 더, 그리고 영화 데몰리션에서 워미스트리가스 하프문런의 노래,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 제가 자판기에서 뽑은 영화의 장면은요, 청취자 김신호 씨가 떠올려 주신 영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0: 해본 영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 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한국판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영화였죠. 마지막 장면 이제 곧 고3이 될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 문성근 배우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눈 오네 라고 하시고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 하얀 눈이 가득한 채로 끝나던 영화 그립네요.
1: 자, 다들 눈 감고 편안한 자세로 내 얘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먼저 3학년에 무사히 이렇게 진급하게 돼서 축하한다. 내가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도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날이었다. 가방하고 도시락을 들고 눈 쌓인 캠퍼스를 터덜터덜 걸어서 고사장에 입시를 했지. 검정 교복에 빡빡 머리만 너희들하고 다른 점이었다. 고사장에는 하루 종일 스팀 난방 소리만 가득했어. 오후 4시쯤이었던가 마지막 시험 끝나는 종소리가 울릴 때였어. 갑자기 내 시험지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 그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치더라. 학생, 내년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게. 시험감독 교수님이었어. 그냥 멍한 심정으로 다시 눈 덮인 캠퍼스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다. 너무 허전하더라.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내가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래, 그날 밤 내 방에 누워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리고 알게 됐지. 잘났건 못났건 무려 12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단 몇 시간 동안에 그것도 백지 몇 장에 써서 어떻게 젊은 날의 미래를 칼질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었어. 눈 오네.
2: 이제 고3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목표를 향하여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놓을 순 있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개성과 꿈이 모두 담겨질 순 없을 거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꼴찌부터 1등까지 2학년 4반 친구들. 대학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올라서야 될 목표물은 아니었는데 숨 쉬며 느낄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던 지연이 너의 말이 떠오른다.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은 김신호 씨가 사연에서 이야기하신 황기덕 감독의 1990년 영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황기덕 감독께서 직접 이 영화를 업로드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직접 감독님이 댓글도 이렇게 다시 달아준 게 있고요. 그중에 어떤 분께서 이 엔딩곡에 대한 질문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목은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감독님의 답변 가운데 이 음원이 이제 사라졌다. 이리저리 좀 옮겨다니다 보니 이 음원이 있는 릴 테이프가 사라져버렸다. 음원이 없다라는 설명만 있습니다. 영화 음악을 박수진 그리고 김혜식 이렇게 두 분이 했다고 크레딧에 나오는 걸 보면 혹시 그 두 분이 부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제목은 영화 제목과 같은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가 아닐까? 그리고 황기덕 감독님이 그 이 영상 댓글에 쓴 글을 보면 뮤지션 허성욱이 많은 영감을 준 노래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 들국화 그 허성욱 씨의 그 느낌도 좀 살아있는 목소리는 아니겠죠? 아무튼 많은 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곡까지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김신호 씨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요? 너튜브에 있으니까 영화 다시 보시면 돼요. 감독께서 직접 업로드를 해놓았으니까 이거 보라고 업로드 해놓은 거잖아요. 문성근 배우님의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과는 확실히 좀 시대상이 다르긴 하죠. 저는 좀 익숙한 시대상이긴 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장면 전에 이제 아이들 뭐 번호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뭐 60번 넘어가죠. 그때 한 반에 막 60명 넘고 그랬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 정말 옛날에. 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대학교 가서 보던 또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추억에 젖어서 보실 영화이고 지금 관객은 옛날엔 이랬어? 하면서 많은 게 다른데 왜 고3이 힘든 건 똑같아? 하면서 좀 신기하면서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만을 찾습니다. 저 솔직히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김신호 씨의 이 사연 덕분에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네 노트북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덕분에 잘 봤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라떼 신청곡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6288번 쓰시는 분의 라떼 신청곡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듣고 싶은 영화 음악. 1990년대 중반 사무실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 가면 항상 이 노래를 빼놓지 않고 감정을 엄청 잡으며 불렀던 입사 동기가 문득 생각나 신청합니다. 영화 사랑하기 좋은 날의 주제가 고 박정원님이 부르신 이 순간을 영원히

0: 사랑하기 좋은 날의 이 순간을 영원히를 노래방에서 분위기 엄청 잡으며 불렀다는 입사 동기 얘기해 주신 6288번 쓰시는 분 사연 보다 보니까 역시 노래방에서 감정 엄청 잡고 이 노래를 부르던 천호진 배우님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Old and Wise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로 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1: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Let's get it.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할걸. 언젠가 우리 다시 볼 때 그때까지 난 열심히 살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
2: 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인사 때문에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잠시 후 화장실에서 또 마주친 상사. 이럴 때 과연 또 한 번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참 애매한 순간이죠. 근데 직장생활을 다룬 한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까 밝게 인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도 안 맞추고 지나치면 상대는 은근히 불안해한다. 그럴 땐 가벼운 목례로 대신하라. 첫 인사는 최대한 반갑게, 그리고 다음 인사부터는 내가 당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 결국은 그게 가장 좋은 인사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첫 인사는 경쾌하게 한번 가볼게요. 빵그리들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이의 안녕이었습니다. 인사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인사만 잘해도 반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근데 참 이럴 때 정말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인사를 했는데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가다가 이제 서로 어색하게도 헤어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주로 택합니다. 아, 물론 정말 애매한 사이 있잖아요. 그냥 안면 정도만 튼 사이라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굳이 이렇게 또 모른 척하면서 지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또말더 한마디 더 붙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리고 어릴 때 인사 제대로 안 하면 정말 크게 혼났거든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먼저 또 인사 이런 거뭐 선후배 상관없이 먼저 가서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보리굴비 선물 세트 포장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로 선미의 보름달. 아, 이거 제가 생각하고도 나 괜찮았는데 싶었거든요. 이번 주 승리도 제가 가져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서 아량리포터와 함께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7403번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 딸내미를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응급 중환자실에서 실습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병원으로 들어가는 등 뒤에 힘찬 응원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오, 따님께서 미래 의료 종사자이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응급 중환자실이면 힘든 곳이잖아요. 체력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가족들의 응원 너무나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8979번님은요. 대구에 살고 있는 한승빈입니다. 안동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한 자매들이 있으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584번님께서요. 요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네요. 휴, 노래 신청합니다. 임무진의 신호등이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모기 진짜. 특히 자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윙 소리 들리면 진짜 화가 나죠. 모기들은 점점 더 영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임무진의 신호등이에요.

이무진의 신호등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정회중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535번님이시네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운행 시작해볼게요. 룰라의 3, 4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딴 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403번님, 전영실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7897번님이요. 저의 아침은 악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 어제 세탁하고 나서 건조기 안 돌리고 잤네. 아, 렌즈 안 빼고 그냥 잤네. 아,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영디는 안 그러시겠죠? 유유하셨는데요. 저도 깜빡깜빡 하는 거 많죠. 요즘은 그렇게 단어 생각도 안 나요. 점점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큰일 나는데 싶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렌즈 안 빼고 주무시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렌즈는 빼고 주무셔주세요. 오늘은 부디 악소리 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화영 님이요. 9월 19일 내일은 저랑 14살 차이 나는 막내 남동생 재열이의 생일입니다. 제가 중2 때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면 제가 육아를 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우리 막내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네요. 서울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집에도 자주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재열아 잘 지내고 있지? 혹시 방송 들으면 누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줘. 보고 싶다 재열아. 하셨습니다. 와, 화영님이랑 재열님 14살 차이면은 진짜 나이 차이가 새삼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남매 사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누나가 정말 애정 있는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찐 남매로서 저는 제 동생한테 이렇게 재열아? 성 떼고

부른 게 언젠지 생각도 안 나는데 너무 동생을 사랑하시나 봐요. 진짜 보기 좋습니다. 재열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 누나 누님한테 전화 한통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에도 종종 찾아가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또 생일 축하 사연이 와가지고 이것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윤미니님께서요. 새 아침을 애청한 지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우연히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려다가 단순히 91.9라는 주파수가 마음에 들어서 듣게 됐습니다. 제 딸아이의 생일이 9월 19일이기 때문이죠. 은지야, 내일이 벌써 18살 생일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크길 바랐는데, 그새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볼 때마다 놀라워. 우리 은지가 태어난 걸 세상 누구보다 엄마가 가장 많이 축복해 줄게. 엄마가 우주 끝까지 사랑한다. 신청곡은 아이가 즐겨 듣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하셨어요. 오, 은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8살이면은 와 이제 성인이 곧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고등학생인 거죠? 이제 개학하고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91.9, 9월 19일이면은 진짜 우린 운명이네요. 미니님, 네, 끝까지 새아침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신청곡 함께 할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시죠.

0: Wait, hold up, stop.
1: Today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실히 편을 가르겠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동쪽 지역은 종일 선선한 가운데 동해안 전남, 경남,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동부로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0: 반면에 서쪽 지역은 점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덥고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강릉 24도, 대구, 부산 25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제주도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의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5367번님께서요. 아, 이 글 소개해드려야 되나?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량님이 웃기긴 더 웃긴데 그 선곡은 영디가 더 잘 어울려요. 왜죠? 왜 진 것 같죠? 저는 맞아요. 이제 개그감만 살짝 더 얹으면 되지만 사실 우리 베리는 글쎄요. 어서 빨리 집나간 선곡감을 좀 다시 찾아오셔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 주 승리 제가 또 가져왔고요. 박수 한번 주시죠.
1: 축하드립니다. 좋으세요?

0: 김치현님도 베리의 유느님 만나고 온 걸 축하드려요. 아,
1: 껍데기는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 눈이 많이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0: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말도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런데
1: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이 빠르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 이해해 주시겠죠?
0: 그럼요. 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 빵그리 분들은 1.2배속에 익숙해졌는데 아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라나.
0: 아유, 그래도 너무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점수 제가 20, 베리 17.
1: 아, 큰일 났다. 3점 차.
0: 진짜 이거 큰일 났어요.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1: 좋겠습니다.
0: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695번님 보리굴비 선물세트 포장할 때 들을 노래로 영디가 선미 보름달 선곡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리굴비라고 생각하고 그대여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하고 노래를 따라 불러보니 이건 보리굴비송이 확실합니다. 그 영디 승.
1: 아니 무섭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0: 아 봤죠. 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랬다.
1: 황현철님 아량님 선곡 눅눅눅눅 좀 웃겼다. 이번에 진짜 인정 아량 승 마침에 탁 찍어주셨는데 이게 사연이 아내가 바삭한 부분만 먹고 빵을 나머지는 남편 준다라는 사연이었거든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분 눅눅함도 한번 즐겨보세요. 트와이스의 낙낙 녹녹
0: 능력
1: 낙낙이죠. 낙낙을 이제 눅눅으로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네. 역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
0: 개그감은 역시 베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079 하나번님은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어색함을 달랠 수 있는 노래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영은님 선곡이 너무 좋아요. 영은께 한 표 하셨습니다.
1: 아 선곡감은 역시 영디를 따라갈 수 없어요.
0: 네 좋습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695번님 0791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얼른 시작해봐야 돼요. 우리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배트장 폴리스 어떻게 참여하죠?
1: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0: 네, 우리 빵그리분들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다 심사를 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선물 챙겨드릴게요.
0: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김유식님,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죠. 명절만 되면 저희 집은 정신이 없습니다. 전부 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 설거지 내가 다 할게. 아내가 감동한 얼굴로 정말? 웬일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만큼은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게스트 앞에서 설거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 유식님 이제 정신없이 바쁘시겠네요. 명절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명절 선물도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이거 최고입니다. 녹용홍삼 선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만한 게 없죠. 명절
1: 병이 그냥 회복이 확 될 것 같은데요. 네,
0: 설거지하고 나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선곡감이 아주 빵빵한 영디 한 수 네. 보여주세요.
0: 먼저 가나요?
1: 먼저 가주세요.
0: 아 유식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설거지 안 하셔서 좋고 유식님도 옆에서 아내분께서 잔소리 안 하셔서 좋고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해야죠.
1: 설거지를.
0: 매일 힐링하는 시간 설거지하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아침부터 설거지하세요. 아침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이제 유식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지금 듣고 계시는 지금 집안일 하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나요?
1: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은 유식님이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0: 그럼요.
1: 추석 하지만... 한정인지 아니면 또 이제 평일에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0: 근데 올해 추석 설거지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평소에는 네, 종종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매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1: 아, 너무 감미로운데 이거 좀 신나게 하기에는.
0: 매일 그대와.
1: 디스코 버전?
0: 디스코 버전이 있나요? 몰라요.
1: 그래요.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0: 페리는요?
1: 저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볼륨을 제가 확 높였거든요. 이 노래가 나올 때 이 노래 뭐지? 신난다. 다음에 내가 노동요로 한번 써야 되겠다. 근데 김유식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의미도 있을 것 같네. 우리 김유식님이 잔소리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다는 거.

0: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은 상사의 잔소리로부터 멀어지겠다? 그거는 퇴사하겠다는 거예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1: 네. 아이유의 잔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집에서부터 아, 퇴사를 한다고요? 이건 좀 싸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0: 잔소리를 들으면 왠지 부인이 피처링을 하러 오실 것 같아요. 하나부터 하시면서 이렇게 딱 올 것 같단 말이죠.
1: 아, 퇴사할게요.
0: 기안84의 나레이션으로 퇴사할게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1: 신나죠. 네. 저도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것도 집안 분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평화로운 방식으로 어쨌든 접근해봤거든요. 아 근데 아니, 어렵다.
0: 첫 곡은 어렵지 않게 제 걸로 가시죠.
1: 어 친구 쉬운데요? 타가 돼서 오셨다고 지금 약간 이렇게 저를 찍어 누르는
0: 아니요 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찍어 눌렀으니까.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한 번만 가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거
1: 퇴사할게요. 소연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거 맞아요?
0: 소연의 퇴사할게요. 나레이션 기안84 노래입니다.
1: 네.

0: 소연의 퇴사할게요. 기안84가 나레이션 한곡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네요.
1: 확실히 괜찮네요.
0: 인정.
1: 감이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온 것 같은데.
0: 지켜보시죠. 네, 베테샥폴리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영님. 남자친구랑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회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남자친구는 특히 가을에 나들이 겸 회를 먹으러 가는

0: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집에서 2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래저래 막힐 것까지 생각하면 배고픈 상태로 1시간 가까이 차를 몰아가야 도달하는 곳인 거죠. 횟집 갈 때 들으면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노래 어디 없을까요? 하셨네요. 아, 회를 좋아하시는군요. 지영님, 회 먹고 매운탕까지 먹으면은 아 이거 냄새가 좀 배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1: 설마?
0: 맛있긴 맛있지만.
1: 고추 그래? 탈취제?
0: 아, 아니죠. 캡슐 세제 세트.
1: 아예 그냥 근본을 빨아버려라.
0: 맞아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이번 곡도 누가 먼저 선곡할지 정해야 하는데 먼저
1: 가겠습니다. 네. 이 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절에 맞는 회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 또는 식도락 이런 먹거리 찾아서 가는 거를 데이트로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계절마다 그 횟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 추억을 떠올릴 때 이 물고기들, 다양한 물고기들과 함께 그때 우리 정말 회와 함께 행복했다. 회와 함께 행복했다. 이거 두 개를 줄이면 어떻게 하지? 회피.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기세로 몰아가지고 그냥 데이식스에 회피.
0: 기세밖에 남는 게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저라는 저희가 만약에 생선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치면 아마 기세만 남을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기세만 남았다.
1: 너무 회랑 함께 행복했다. 이거 어떻게 무슨 말로 줄이지?
0: 회피야. 회피. 회피하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1: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있지만 우리 새아침에서는 회피라는 거를 사랑한다를 뭐 방울토마토에 이런 말처럼 회피해 하자고요. 회와 함께 행복했다.
0: 아, 웃겼어요. 역시 개그감은 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진지하게 가야죠.
1: 얼마나 진지한데요?
0: 진짜. 아, 너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회밖에 모르세요. 회만 사랑해요.
1: 그러죠.
0: 왜 네가 아님 아무 맛이 나지 않은데 너만 괜히 보고 싶은 나인 건데 네가 아니면 만나기도 싫은 나인데 라고 태연이 불렀어요. 만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만찬을 하러 가시라고. 만찬하러 가는 거잖아요. 만찬가. 지금 지영님 만찬을 즐기러 가면서 만찬가를 들으면은 회맛이 얼마나 또 맛있겠어요.
1: 아 우리 지영님의 선택이 궁금하긴 한데 지영님한테 선택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네. 저는 의뢰해보고 싶으네요.
0: 좀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1: 좀 이렇게 듣자마자 많이 웃으신 것 같아가지고.
0: 아 이렇게 우리 개그로 네. 가면 이 지금 코너의 본질이 뭔지 자꾸 흐려져요.
1: 우리 지금 3점 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과 이탈리아 전에 그런 느낌의 월드컵 느낌으로 네. 가야 되거든요.
0: 2002년이요.
1: 네, 이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제작진의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0: 지금 스타가 돼서 돌아왔더니 그냥 불도저로 같이 밀어 붙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 판단 네. 하나 둘 셋. 오. 이거 봐요. 사람이 스타병 걸리면 이렇게 돼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치료제도 없다는데 큰일 났네요. 연예인병은.
0: 진짜. 아 가라앉히시고요. 네.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13: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디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태연의 만찬가였고요. 마지막 사연 아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3: 오정희님,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엄마랑 다퉜는데 사과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며칠째 어색하네요. 먼저 사과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도 엄마가 들으면 사과받았다고 느낄 만한 노래 없을까요? 우선 그 노래로 다가가 보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2: 네, 오정희님, 아이고 지금 약간 그 어색함이 있군요. 선물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 세트. 너무 필요하실
3: 어머니,
2: 것 같죠?
3: 지금 이제 다 풀리셔서 사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2: 그럴 수도 있어요. 선곡 어떻게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해볼까요?
3: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랑 딸 사이 참 붙어있으면 싸우고 또 애틋하고 뭔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애틋해요. 설명하기 힘든 그 단어예요.
2: 맞아요.
3: 그래서 그냥 이 노래로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냥 엄마 나는 화낼 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엄마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를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거를 또 풀 때는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엄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엄마를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2: 이해를 못하겠다.
3: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또 엄마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엄마가 믿고 좋고 막 다 그래. 사랑해. 막 그래.
2: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뒤에 뭘 갖다 붙여도 너무나 그쵸, 말이 그쵸. 되잖아요.
3: 좋게 근데? 붙여도 되고 나쁘게 네.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우리 정희님이 마무리하세요. 화장품 드리면서.
2: 알겠습니다. 정희님 사과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애교로 가야죠.
3: 오.
2: 그럼요.
3: 어떡해요.
2: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는 평생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3: 그죠?
2: 사랑해 나는 넌 나의 애기야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 어떨까? 우리는 엄마의 애기예요. 평생.
3: 서인국 선생님 오세요?
2: 서인국 선생님의 애기. 애기야.
3: 이게 또 안무가 이렇게 애기를 안듯이 달래듯이.
2: 애기야 하면서 맞아, 맞아. 나는 엄마의 애기다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다가가 보면 어머니도 웃으면서 화가 풀리시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3: 노래만큼은 자신이 있긴 한데 제 노래는 조금 부드럽게 다가갔고 그리고 또 영디가 준비한 노래는 발랄하게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풀 때는 애교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2: 그래요? 애기야 갈까요?
3: 아 물러나는 모습 별로 그림이 좋지 않은데.
2: 아니 지금 네. 스타의 그 근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3: 근데 자꾸 스타라고 하지 마요.
2: 알겠어요.
3: 저 알겠어요. 하늘에 별이 돼버릴 것 같아요. 진짜 반짝하고.
2: 아 너무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애기야 가겠습니다.
3: 애기야 가요?
2: 귀엽게 가야죠.
3: 조금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 알겠습니다.
3: 애기야로 갈게요.
2: 네, 서인국의 애기야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추석 특집이 있어요. 다음 주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쉴 거고요. 베리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3: 네.
2: 배틀 결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흔히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 하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운 뒤 잘 풀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번 한 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나요? 일터에서 실수해도 자책도 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에게 실망한 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삐걱거렸던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한번 잘 풀어볼까요? 삐진 사람의 기분을 풀어줄 때처럼 내 입에 맛있는 것 좀 넣어주고 먹여주고요.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들려주고 하면서 서운했던 마음 싹 풀어주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 삐져있어 봤자 어차피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 사이잖아요. 뗄래 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오기 전에 얼른 나 자신과 화해해 보시고요. 우리 더 나아간 사이로 더 사이좋게 지내보자고요.

0: 첫 곡, 예, 성의 없이 아무 노래 들었습니다. 지코. 고지고대로 들으신 거 아니죠? 자, 아무 노래 오랜만에 또 들었네요. 9월 18일 금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스로의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한테 삐지는 것. 스스로한테 삐지는 것. 저는 이제 잘 없어가지고 크게 공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줄었어. 네, 스스로가 어떤지를 조금씩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많이 잡기 시작하지. 하다 보니까 나 이랬네 라고 나한테 삐지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씁쓸하다면 씁쓸하네요. 삐진 거 있으면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삐진 걸 풀려면은 다독여야 되나? 채찍을 들어야 되나? 당근을 들어야 되나? 이것도 선택길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채찍을 드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가엾을 때가 있었어요. 20대를 돌아보면. 채찍도 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밸런스 좋게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고 손 꼭 잡고 멋지게 또 앞으로 한 걸음 더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2시간 저희가 좀 도움이 될까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의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거예요. 불금엔 모닝 나이트 금요일 오늘 기다리신 분들 있죠?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실 건데요? 주말에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계획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반반만 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신나게 모닝 나이트 개장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굿모닝. 요즘 날씨는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가을 날씨에 가까운데요. 다만 오늘은 동쪽 지방과 제주도의 날씨가 조금 다르겠습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동쪽 지방은 흐리고 비 내리고 종일 서늘하겠고요. 반면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구름 많다가 차차 더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가 28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낮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경남 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80mm 이상, 동해안과 전남, 경남으로도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헤이 프렌드,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MBC FM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줄 서세요. 아유, 세척이 안 돼요. 누님, 세척이 안 돼요. 이러면 저희 앞에서 물갈이 할 거예요. 자,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물갈이 없어요. 복장 제한 없어요. 언제든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신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프라이데이 모닝만 즐길 수 있는 불금맨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김준선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1분 1초가 아까운 불타는 금요일 아침부터 대충 일어나서도 안 돼요. 활기차게 일어나셔야죠. 즐겨봐야죠.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에는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0: let the bass. We've got us the
1: clip. 불금엔 Morning Night. 9090번님, Morning Night 처음 할 때는 테디도 좀 어색해하시더니 이젠 완전 적응하셨네요. 점점 더 본인이 즐기시는 듯. 예, 나이트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갈 때 두근두근하지, 계속 가면은 나도 계속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리 트는 거거든요. 즐깁시다. 전민주님, 테디 5살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아침을 씹어먹자 삼촌 들어줘. 아침마다 웃기고 귀엽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는데, 아, 오늘 5살 딸아이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모닝라이트에 저희는 허용합니다. 마음껏 댄스 본능 일으키세요.

내가 가짜 확 가짜 내 안에 가짜 확 가짜 불금맨 모닝라이트 샤크라 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오야 약간 서아시아 이라인으로 가는 약간 그쪽으로 가요. 1756번님 저 내일 발리로 떠나요. 꺄 사진 예쁘게 나오려고 오늘 퇴근하고 속눈썹 연장하러 가요. 너무 설레요. 하셨는데 진짜 좋겠다.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우리들한테도 자랑해주세요. 9497번님이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내일 신랑이 1박 2일 친구 모임 갑니다. 저 자유부인입니다. 꺄악 자유다 하셨는데 아 축하드려요.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미안합니다. 느리세요. 6362번님 집 매매된다고 이사가래요.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에 사무칩니다. 유유 하셨는데 그래요. 아 진짜 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 지금. 내 집 마련 반드시 할 거예요. 버티세요. 달리세요. 성실히 우리 화이팅. 샤크라의 한 계속 듣겠습니다.

0: are the times we together. Yeah, let's go, baby, one more time.
1: 불금의 Morning Night. 다음 팀 주얼리 One More Time 흐르고 있습니다. 0837번님, 딸이랑 같이 입장해도 될까요? 고등학생이라서 망설이지네요. 후후. 화장은 그래도 좀 했는데 가능할까요? 후후. 예, 어머님 바라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모닝나이트는 그런 것이 아니. 오셔서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당연히 예, 흥만 올려서 에너지 올려서 즐기시면 됩니다. 화장 안 해도 돼요. 누리세요. 1400번님, 애들이 안 일어나서 잠 좀 깨워줘요. 테디 하음아 예담아 예인아 일어나 하셨는데,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야 됐나요? 1172번님이 나이트에는 왜 옛날 노래가 진리일까요? 흔들다가 땀이 나네요. 저는 내일 딸아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수술을 합니다. 쌍꺼풀 안 물려준 제 탓이겠죠?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잘못 만든 제2의 부모, 예, 의사님의 탓이지. 재수술은 마음에 들게 꼭 받으시고. 아, 나이트 옛날 노래가 왜 질리냐면요, 나이트가 옛날이라서 그래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노래 나이트 안 흘러요. 자, 계속해서 옛날 감성으로 나이트 갑니다.

현진이님이 내 집 마련 3년 만에 집들이 해요. 오늘 퇴근하고 재래시장 장보러 갑니다. 무슨 메뉴 준비할까요? 하셨는데 이 노래랑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설레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뭐 보실 건데 오늘 고기 사셔야죠. 고기 또 한 근 사셔가지고 찌개 하실 거예요? 구울 거예요? 구울 거라고요? 한 근 더? 추가하시고 기분 좋게 고생한 그 집에서 고생해서 마련한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아유, 너무 좋겠네. 7658번님 조금 더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오늘 추석맞이 쇼핑 갈 겁니다. 쌀쌀해지니까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뭐 입었징? 하셨는데 작년에도 쇼핑 엉망으로 하셨네. 그럼 그때 입고 그거 많이 본 거네.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티 바르면서. 근데 이럴 때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는 거죠. 추석맞이로 사시지 마시고 다시 그 장바구니나 예전에 사고 싶어 했던 거 쫙 둘러보시고 진짜 꼭 사고 싶었던 거 하나 지르세요. 지르세요! 0157번님 주말에 가족이랑 포항 죽도시장에 대게 먹으러 가요. 대게 되게 맛있겠죠. 와, 벌써 침이 과하게 흐르네요 하셨는데 와, 예, 맛있게 드세요. 그 먹으면서 이런 개그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우와 되게 되게 재밌겠다. 되게 좋네요. 예, 오늘 그리고 주말 행복한 일들 많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불금의 모닝 나이트 이런 행복 더 많이 보내주세요.

불그맨 모닝 나이트. 아,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이 이제 나오면은 약간 쉼 타임이에요. 이제. 예. 스테이지에서 좀 내려가고 힙합을 좀 춘다는 몇몇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조금 난도 있는 예, 안무 선율을 좀 보여주는 몇 명이 있습니다. 야, 몸을 이렇게 웨이브 딱 하면서. 근데 누구 계신가요? 마지막까지 즐겨주십시오. 2660번님이 테이야하 오늘 태산날이에요. 다음주에는 강릉으로 여행갑니다. 부산 살아서 강릉까지 처음 가는데 기대되네요. 뭐 먹을까요? 하셨는데 아 요 다시 듣기로 맛쟁이 신사 강릉편이 있어요. 거기 진짜 기가 막힌 곳 많으니까 참고해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아 퇴사 있는데 야호라고 하는 이 기계 멋지다. 더 좋은 찬스가 올 겁니다. 화이팅! 5367번님이 주말에 뭐하냐고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라서 주말에도 택배 배송해야 해요. 테디 방송 들으면서 열 배송 해볼게요 하셨는데 아 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저의 동료가 생겼네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더 일 많이 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한 우리 화이팅! 부자 됩시다! 이 노래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은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방향으로 노우지에서 계양 사이 1, 2차로에서 장애물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장수와 평촌 부근은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에서 장수 또 조남에서 평촌 사이가 각각 9km씩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경기 광주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 혼잡하다 보니까 그냥 중부고속도로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면서 지체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2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 반대쪽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일교까지 지체고요. 부부간선도로 양방향 차들 많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셀프 칭찬, 셀프 위로 이런 거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0: 그럴 줄은 알았어.
1: 너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좋다 하고 제 좌우명이 잘한다, 잘한다예요.
0: 잘한다, 잘한다.
1: 네, 넌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0: 명언이다, 근데 잘한다, 잘한다.
1: 네.
0: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해야겠어요.
1: 태대는 어때요?
0: 전 진짜 잘했을 때만.
1: 오.
0: 근데 진짜 잘했을 때는 스스로한테도 엄청 칭찬해요. 오, 좋았다. 오늘 미쳤다 오늘.
1: 그럼 조금 잘했을 때는?
0: 그때는 칭찬 없습니다.
1: 왜요?
0: 채찍이에요, 채찍.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아, 내 자신 미안하다. 상처가 너무 많을 것 같아.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고맙습니다. 아, 위로가 되네요. 예, 우리 언제나 잘하는 민정 리포터와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인데요. 지난해보다 3일이나 짧아서 귀성객과 귀경객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시가 교통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0: 연휴가 짧아서 교통이 더 혼잡할 것 같네요. 어떤 대책 마련됐나요?
1: 네, 일단 귀경객이 몰릴 것

0: 것으로 예상되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역과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이 버스터미널 3곳에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날 새벽 1시쯤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고요. 지하철도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9호선, 우이 신설선, 신림선의 막차가 다음날 새벽 1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총 128회 추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1: 귀경길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막차를 늦춰주는 거군요.
0: 네, 그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증편이 됩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를 평소보다 하루 751회 늘려서 운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을 추가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행 정보와 도로 상황 등 실시간 교통 정보는요, 서울시 토피스 누리집이나 SNS X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MBC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1: 네, 추석 연휴에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 막차 시간이나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들고요. 그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1: 실업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된 뒤에도 이 실업급여는 주 7일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을 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약 193만 원이었지만 이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198만 원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을 더한 주 6일로 바꿀 계획입니다.
1: 그럼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0: 네,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요, 150일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하한액 기준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상한액 수급자도 약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신에 이 돈을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데요. 150일 수급자는 달력상 약 5개월이었던 수급 기간이 5.8개월 정도로 늘어나고요. 최장 270일 수급자는 9개월에서 10.5개월로 길어집니다. 한편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도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각각 1%로 인상이 된다고 해요.
1: 예, 보험료도 오르는 만큼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잘 알아두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0월과 11월 교통과 숙박, 캠핑, 여행 상품 등을 할인해주는 2026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 작년에도 이게 진행했던 캠페인인데 다시 돌아왔군요.
0: 네, 특히 올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팀앱을 이용해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방문하는 자동차 여행객에게 최대 3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41곳의 지정 관광지를 방문한 뒤에 인증을 하면 이 구매한 열차 운임만큼 할인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서해 금빛 열차와 남도 해양 열차 등 테마 열차 5개 노선은 운임을 50% 할인합니다.
1: 할인 혜택 큽니다. 숙박 할인도 있나요?
0: 네, 이 숙박 할인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약 8만 장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는데요. 일반 비수도권 숙박은 1박 기준 최대 3만 원, 2박 이상 연박을 하면 최대 7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섬지역 숙박 할인권은요, 7만 원 이상 상품에 5만 원,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1: 예, 올 가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교통부터 숙박까지 받을 수 있는 푸짐한 할인 혜택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자영 리포터는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네. 여행 계획 없어요?
0: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을에 간다면 올해는 거제랑 통영을 묶어서 한번 좀 갔다 와보고

0: 어제 통영.
1: 네.
0: 좋다.
1: 거기 진짜 바다 쫙 보면서 진짜 딱 그 금빛 노을지는 거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2: 아 좋다. 역시 다르네요. 많이 다녀본 사람은 뭔가 이 펼쳐지는 상상의 풍경도 다르네.
1: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꼭 다녀오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서 성공이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헤이지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치킨이 당기는 날엔 이 시간만한 게 없어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아버지랑 매일같이 일하고 있는 23살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매일 탑차에서 굿모닝 FM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어 교육과를 나오셔서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매일 반반한 퀴즈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참여하고 싶어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아드님이 신청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반 맛보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저 아들과 함께 춘천 닭갈비를 만들고 또 유통하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0: 현철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닭갈비도 직접 만드시는군요.
1: 예예.
0: 아, 너무 맛있겠다. 숯불인가요?
1: 숯불
0: 양념인가요?
1: 둘 다 가능합니다.
0: 지금 아드님한테 물어봤죠.
1: 예.
0: 그럼 아드님이 그럼 사수인 건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면.
1: 아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운전하고 있고 저 옆에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같이 또 운전을 업무를 또 같이 보시면서 반반한 퀴즈 같이 푸시고 이러셨나 봐요.
1: 아, 예, 예. 매일 그 일하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0: 예.
1: 그 시간에 딱 그 퀴즈 나올 때 같이 맞추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0: 가하. 일단 국어 교육과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1: 아, 옛날에 나와서 뭐.
0: 청춘일 때 학창 시절에 책 많이 좋아하셨어요?
1: 아, 예예. 많이 읽었습니다.
0: 야,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현철님 보면은 너무 멋지고 좀 존경스럽기도 한데 책 추천 하나 해주시죠.
1: 책이요?
0: 네. 뭐 좋아하는 책이나 감명 깊었던 책 같은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아, 갑자기 그러니까.
0: 예.
1: 아, 저 예전에 읽었던 중에 그 사람아, 아, 사람아.
0: 사람아, 사람아.
1: 네. 예.
0: 어떤 내용인가요?
1: 이게 그 중국 그 현대 휴머니즘의 그 작가 다이호운이란 작가님인데
0: 예.
1: 지금은 예전에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중국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그런 또 개인적인 사랑 이런 것을 다룬 내용입니다.
0: 네. 깊이가 다르시네요. 깊이가 제가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철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사람아 사람아 네. 기억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퀴즈 잘 푸실 것 같은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평소에는 뭐 잘 맞췄는데 또 방송이니까 좀 틀릴 것 같기도 합니다.
0: 약간 긴장되시죠?
1: 예예.
0: 아드님하고 같이 그럼 화이팅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네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39.
1: 27.
0: 마이클 조던은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농구.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물음 패스 패스. 사자성어예요.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 궁여?
1: 지체.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같은 값이면?
1: 다홍치마.
0: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이 대사가 나온 원빈,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패스.
0: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돌보던 꽃은?
1: 바오밤나무.
0: 아니에요. 꽃.
1: 패스.
0: 세계 7대륙 중 카타르가 있는 대륙은?
1: 아시아.
0: 고구려 장수왕의 아버지는?
1: 패스.
0: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고발한 대형 벽화는? 이거 어렵다.
1: 패스.
0: 네, 다시. 얼마면 됐냐? 얼마면 되겠냐? 대사가 나온 원빈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아 모르겠네. 패스요.
0: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1: 그게 패스.
0: 오. 아하 어떻게. 자 문제 끝났습니다.
1: 네네.
0: 어때요?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못하셨을 것 같아요?
1: 성공은 했는데 아 이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네요. 네.
0: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맞아요. 5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야, 네.
0: 모르는 문제 많았죠?
1: 예예. 예.
0: 제가
1: 생각이 안 나네요.
0: 오답 체크를 해드릴게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부른 가수는 박지윤이었고요.
1: 아 맞아요.
0: 얼마면 되겠어? 라는 대사 나온 원빈 씨 대사였는데 드라마 제목은 가을 동화였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돌보던 꽃은 장미였고요. 장수왕의 아버지는 광개토 대왕이었고 피카소의 대표작 대형 벽화는 게르니카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문제 어려웠죠.
1: 예, 몇 개는 아는 건데 뭐 생각이 안 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에도 침착하게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되고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고 또 가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두 분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진짜 건강하시고요.
1: 네.
0: 부자 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결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네,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게르니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명작 게르니카는요, 이 나라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가 수도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힌트를 드리면 제가 진짜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지금 1순위예요. 무조건 갈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빠에야, 하몽, 감바스 뭐 전통 음식들 너무 맛있고 분위기 너무 좋대요. 제가 저 보고 싶은 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조지 에즈라의 바르셀로나.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0: 1544-7575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

0: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피카소의 명작 게르니카를 볼 수 있는 나라 정답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 겁니다. 들으실 노래는 카드 우리 가족이죠. 카드의 올라 올라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제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MBC FM for you.
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사는 임근영입니다. 지금 54세에 늘봄 실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봄 실무사는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진짜로 어렵게 됐거든요. 딱 한 명 뽑는데 한 명 됐거든요. 다른 교육 공무지 엄청 많이 도전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도 계속 도전해갖고 이번에 됐거든요. 그냥 이제 늦게 된 만큼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재밌게 정년까지 꿋꿋이 다닐 겁니다. 화이팅!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재수를 하게 됐는데 끝까지 엄마가 응원할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MC 태희님께 항상 잘 듣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Have a good day.
0: 시태이가 아니고 DJ 태인데 잘 전해 받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순천에 사는 임근영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와, 한 분 뽑는데 여기 또 능력자시네요. 예. 네, 그 능력 마음껏 펼치시고 늘봄 실무사. 저도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는 도전해 볼까요? 저는 청소년과 학생들의 그 심리 환경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멋집니다. 정년까지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출근길에도 항상 굿모닝 FM 함께해 주시고요. 수능 이제 70일도 안 남았는데 재수하는 아드님, 저도 이제 재수했거든요. 두 번 수능 치렀었는데 잘할 거예요. 한번 해봤던 거라서 좀 덜 떨리긴 하더라고.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0: 희준 아나운서는 어릴 때 네.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꽤.
1: 네, 뭐.
0: 꽤 나쁘지 않게 했을 거 아니에요.
1: 나쁘지 않게는 했죠.
0: 사교육 네. 했나요?
1: 제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한 거예요? 어떤 거?
0: 둘 다.
1: 둘 다? 아, 받은 건 당연히 받았고요. 한 거는 없어요.
0: 아.
1: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가 신림동이잖아요.
0: 예.
1: 거기서 하려면 이제 강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0: 아무나
1: 하겠습니다.
0: 잘 못하지.
1: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가지고
0: 예, 예, 예.
1: 항상 이제 막 야, 집 가까운데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가요?
0: 그렇지.
1: 못 갔어요.
0: 그렇지.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뭐 하지를 못했던 걸
1: 네.
0: 지금 몇 년째 언어유의에서
1: 아 여기서
0: 아 수많은 대중들에게 청취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아 직접 써와 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2: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소개팅 그
3: 아?
2: 태순 씨?
3: 아 맞아요. 휘봉 씨? 네.
2: 네.
3: 네 앉으시죠. 네. 식사하셨어요? 여기 파스타가 유명하다는데 멋있을까요?
2: 잠시만요.
3: 아 네네.
2: 여보세요. 엄마. 아니 이분이 여기가 파스타가 유명하다는데 엄마 이거 뭐 시킬까? 피자. 아 피자 엄마. 아 엄마 피자지 좋아지. 오케이 오케이.
3: 아 용무 끝나셨어요?
2: 네네.
3: 저기 항상 그렇게 어머님께 미주알 고주알 말하시나요?
2: 미주 씨는 팬이긴 한데 미주알은 뭐예요? 알 말 뭐지?
3: 예?
2: 에?
3: 네?
2: 에?
3: 아니 하나 하나 이렇게 다 얘기하시냐고요?
2: 아 농담 농담. 그것도 잠시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엄마.
3: 아 부하가 치밀해 또. 가야겠다 그냥.
2: 아 저기요. 저기 엄마.
3: 나
2: 엄마 엄마 저분이 간다. 엄마.
0: 휘봉이를 너무 바보로 만드네.
1: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0: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1: 거의 바보를 만들었어요.
0: 예.
1: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미주알 고주알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의 부사 미주알 고주알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0: 그러게 미주알 고주알.
1: 네.
0: 많이 쓰는 건데
1: 네.
0: 모르겠네 전혀 모르겠네요.
1: 그렇죠. 뭘까요? 일단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0: 미주알 고주알.
1: 뭐야? 고주알. 자 오늘 어원은요 여진 작가가
0: 어머
1: 너무 궁금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0: 세상에 세상에.
1: 자 선물로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드립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과 고주알의 합성어예요.
0: 따로따로예요.
1: 그렇습니다. 미주알은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 부분을 말합니다.
0: 그래요?
1: 밑살. 밑살.
0: 이게 미주알이구나. 네,
1: 밑살이라고도 해요. 각 단어를 떼어서 밑과 주알 이렇게 분석하고 또 창자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구슬 같은 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어원은 사실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 밑 이게 학문을 뜻하는 만큼 미주알의 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해석은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주알은 그러면 뭘까요?
0: 고주알.
1: 이거는 사전에 없어요.
0: 없어요?
1: 네. 예를 들면 세워라 내워라의 내워라처럼 눈치코치의 코치처럼 사실 이게 특별한 뜻은 없는데 말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덧붙인 말로 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까지 즉 사람 속에 처음부터 맨 끝까지 숨어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훑어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1: 네,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고주알 미주알이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
0: 그래요?
1: 네, 비슷한 말로 확실히 알기 위해 자세히 자꾸 캐묻는 것을 뜻하는 밑두리 코뚜리.
0: 처음 들어보는데.
1: 이건 저도
0: 밑두리 코뚜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1: 저도 놀랐습니다.
0: 예.
1: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밑두리 코뚜리. 자, 이렇게 우리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은데요. 상황극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부하가 치밀다 할 때 순 우리말 부하는 폐입니다. 폐.
0: 폐.
1: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0: 이 초미는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의미로 눈썹 밑자를 써요. 오. 또 매우 중요하고 또 다급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안을 강조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1: 그쵸.
0: 네, 그리고 슬하라는 말도 쓰잖아요. 슬하에 있다. 무릎 슬자를 써가지고 무릎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0: 아, 여름 언제 끝나나 했는데 또 이런 노래 들으면 여름 끝나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예,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금요일 4부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3: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베이글.com.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은 지역마다 날씨가 꽤 달라서 제가 좀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중부지방은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전주가 29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제주도와 창원 쪽에는 강한 비바람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는 최대 80mm 이상, 전남, 경남, 동해안으로도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대구, 부산 25도, 강릉 24도로 동쪽 지역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시 전국이 맑겠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이제 뭐 명절 즈음 이제 다가오는데.
1: 아, 그러게요.
0: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사실 이제 제가 집이 지방인데 내려가진 않고 서울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0: 어, 지방 어디세요?
1: 저는 전주가 고향입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네.
0: 아, 근데 서울에서 이제 그래도 가족들 모임은 하시고.
1: 네, 맛의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0: 아, 뭐 네. 서울도 사실 맛의 고장인데.
1: 그렇죠.
0: 맛있는 건 다 서울에 있긴 해요.
1: 맛집 다 모여 있죠.
0: 네. 전주 비빔밥 먹고 싶다.
1: 아,
0: 저
1: 네.
0: 콩나물 국밥 너무 좋아해서.
1: 아,
0: 거기 유명한 데 있잖아요.
1: 네, 있습니다.
0: 갈 때마다 늘 네. 갑니다. 예.
1: 시장식이냐 뭐 이렇게 분류가
0: 맞아요. 되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1: 저도 야자 고등학교 때 야자 속대말로 튀어서.
0: 어, 그런 것도 하세요?
1: 친구들하고 가서 먹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0: 어, 진짜 바르게 모범생이실 것 같았는데.
1: 네.
0: 아, 거의 깡패실
1: 때만. 네네.
0: 거의 깡패셨네요.
1: 아이고, 아닙니다.
0: 모함하면서. 자, 오늘 키워드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기름값 분노, AI 속도 조절, 쇠사슬 학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기름값 분노입니다.
0: 비싼 기름값 때문에 세계 곳곳이 난리군요.
1: 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유가가 일상이 됐습니다.
0: 네.
1: 최근엔 아시아부터 유럽, 남미까지 세계 곳곳에서 연료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필리핀 운송단체 소속 노동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지난 14일 파업에 들어갔고요. 버스기사들은 많게는 하루 18시간 일을 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이번 주 돌아가면서 정전을 해야 될 정도로 에너지 상황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휘발유 배급제 이렇게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1: 세계의 이런 반응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어를 잘하는 편인 것 같네요.
0: 네.
1: 서민들 고통이 좀 크다는 건데 다른 곳들 또 어때요?
0: 네, 현재 언론들을 보면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를 운전자들이 직접 밀고 다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포르투갈에선 고유가에 항의해서 운전자들이 일부러 천천히 주행하는 이른바 달팽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선박류 가격이 오르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어선들이 출항 자체를 못하는데요.
1: 네.
0: 프랑스 남부에선 그래서 어민 수십 명이 경찰과 충돌했고 중동의 시리아와 남미 과테말라에서도 고유가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1: 유가가 왜 다시 100달러를 넘어선 건지 그 이유도 짚어주시죠.
0: 네, 원유를 실어나르는 통로 곳곳이 막힌 상태입니다.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걸 피해서 송유관으로 반대편 홍해 쪽에 원유를 보내왔는데요.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가 이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끊겼습니다.
1: 아이고.
0: 홍해에 인접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친이란 세력인데 여기 홍해 입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주로 공급되는 리비아산 원유가 송유관 가동 중단 때문에 수출이 멈춰섰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1: 우리나라 영향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주유소에서 뭐 보는 가격은 다행히도 뭐 크게 바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우리는 이란 전쟁 이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만 시행하려다가 9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다 보니까 휘발유부터 차츰 제외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제도를 폐지하면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이 오를 게 뻔한 상황입니다. 물가 급등 걱정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곧 새 최고 가격제 가격을 고시할 텐데 이때는 가격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이면 이 정유사에게 최고 가격제 때문에 벌지 못한 돈 일부를 정부에서 나라 돈으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반년치만 따져도 4조 원에서 8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니까 마냥 우리 기름값은 괜찮다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산업부는 이번 달, 다음 달 원유 물량을 작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는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여파겠죠.
1: 중동 소식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0: 네.
1: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AI 속도 조절입니다.
1: AI 개발 경쟁에 몰두하던 선두 기업들이 속도를 이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0: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집단으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을 해킹했고 흔적을 지우는 방법까지 찾아내기도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1: 예.
0: 이후에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이 허깅페이스 해킹 사고가 AI 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의 제이컵 콕슨 연구원이 지난 8일 회사를 그만두면서 몇 년 안에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이게 발단이 됐고 나흘 만에 그 소속됐던 엔트로픽의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모델 역량을 향상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스스로를 더 강력한 AI로 만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개선하는 이 재기적 자기 개선 경쟁에 빠지면 인간이 이걸 이해하고 통제하는 속도보다 AI가 더 빨리 발전해서 인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인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만큼 발전 속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 있나요?
0: 네, 아모데이 대표가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 행사장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업계 표준 안전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공조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무대에 올랐던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이 속도 조절론에 반대했습니다. 각 업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별도의 규제는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혁신과 안전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한 지금은 최대한 빨리 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1: 속도 조절을 주장한 기업가들이 AI 선두 그룹이라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 아니냐라는 의심이 뭐 들 수도 있겠네요.
0: 네,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인 데이비드 섹스가 속도를 늦추려는 동기가 이타적이라고 가장하는 것을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속도 조절론을 먼저 꺼낸 엔트로픽이 실제 올해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점도

0: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이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뭐 역겨운 사기다 이렇게까지 맹비난했고요. 중국의 유명한 이제 AI 딥시크 개발자, 이게 폐쇄형 모델을 개발하는 미국 기업들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 AI 문제들은 뭐 섬세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약간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0: 맞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쇠사슬 학대입니다.
1: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를 받다가 11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요?
0: 네, 안타까운 일이죠.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장애 아동이 침대에 쇠사슬로 손발을 묶인 채 숨졌었습니다. 아유. 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가 바로 그 아이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옆에서 돕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근데 이 목사는 아이를 결박해둔 그 범행 시점에도 아이의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이 시스템에 신청해뒀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돈까지 받은 사람이 가해자였던 겁니다.
1: 아, 무섭습니다. 교회 목사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0: 네, 외할머니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경찰이 발표했던 이 30여 시간보다 더 긴 사흘간 40여 시간을 쇠사슬에 묶어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에 직접 아이가 교회 밖으로 나와서 수사기관을 찾아갔어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했는데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별도의 장애 전담 보호시설도 없고 실질적인 보호자인 목사가 옆에서 치료를 연기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면서 교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1: 이런 일이 진짜 어른으로서는 참 참담한데 대책이 나왔을까요?
0: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들어오면 아이를 먼저 떼어놓겠다 이런 방안부터 검토하겠다 지침을 고쳤고요. 장애 특화 보호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가 이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면제되면서 학교의 눈길에서 더 벗어나 있어서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이 학대 이력을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승인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이미 AI로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미사일 유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엔트로피 연구원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인류의 목숨을 건 도박, 실패하면 공멸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자, 이쯤에서 나수연 기자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신청해 주셨을까요?
0: 네, 오늘은 포스트 말론의 Pour Me a Drink 신청했습니다.
1: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금요일이잖아요. 예. 일주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좀 편하게 쉬실 수 있기를 저도 쉬기를 기원하면서 골랐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Pour Me a Drink 피처링 블레이크 셀튼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나수연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들으시고요.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시작할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도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한남대교 못 가서 고장차가 있는데요. 5차로에 고장차가 가로로 서 있어서 4, 5차로가 모두 혼잡합니다. 일대에 좀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이 전후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50분은 걸립니다.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 못 가서 사고 나면서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요.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인데 서울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분당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운동할 때는 운동 메이트, 공부할 때는 공부 메이트, 그리고 돈 관리엔 이분이 필요하죠. 우리들의 경제 메이트,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희 씨는 바쁘잖아요.
1: 열심히 살고 있죠.
0: 많이 다니시고요. 에이. 예, 그래서 뭔가 야무지게 좀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1: 제 가방이 항상 진짜 심하면 막 10kg, 20kg도 돼요.
0: 뭐 완전 군장이네. 완전 군장이야.
1: 노트북은 기본이고 노트북에 달려있는 뭐 외장하드, 뭐 마우스, 그 텀블러, 그리고 또 뭐 화장 고쳐야 되니까 화장품, 그리고 당 딸리면 안 되니까 간식, 혹시 추우면 안 되니까 스카프 뭐 이런 거 하나 둘씩 바리바리 싸다니다 보면은 어깨가 빠질 것 같아.
0: 오야.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혼자 캠핑 다니시는 것 같은데 계속.
1: 아니 이게 또 제가 뚜벅이니까. 예. 뚜벅이었어가지고 이게 정말 다 그래서 갖고 나가지 않으면 내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0: 예.
1: 차를 뽑았거든요.
0: 오너 드라이브 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차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1: 하지만 오늘까지는 택시를 일단 탔어요.
0: 아니 왜 차를 샀는데 이렇게 두려워해요.
1: 지금 모셔서 계세요. 지금 연수를 열심히 받고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이제 우리
0: 아직까지 도로 좀 무서워요?
1: 이제 우리 새 아이에게 조금 너무 이제 험난한 흠집을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 조금 더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를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너무 꼰대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너 드라이버의 첫 아이가
1: 네.
0: 너무 예쁜 아이가 왔어.
1: 아~
0: 그러면은 이게 아 늘지가 않아요.
1: 아~
0: 험난한 아이가 와야 돼요.
1: 저 거친 아이가 왔어야 되는
0: 거친
1: 건데.
0: 아이가 왔었어야 돼. 어차피 거치게 큰 거거든요. 예.
1: 반딱반딱한 아이가 와가지고 아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였어요. 무단횡단이 진짜 위험해요.
0: 갑자기
1: 아니 왜냐면
0: 아니 갑자기
1: 아니 저는
0: 완전히 운전자의 마인드네요.
1: 20에서 30 이렇게 거북이처럼 가는데도
0: 예.
1: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너무 운전자도 너무 놀라고 횡단 이 무단횡단 하시는 분에게도 너무 위협이잖아요.
0: 당연한 거죠. 무단횡단 하시면서 사고가 나면 횡단 하시는 분들 일단 건강 크게 다치시고
1: 이 진짜 안 됩니다.
0: 예 아무

0: 그런 어떤
1: 무단횡단 네. 근절 캠페인 한번 벼려야 돼요. 이거
0: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전한다고 지금 더 캠페인할 필요 없어요.
1: 30평생 처음 운전해봤기 때문에
0: 무단횡단 많이 줄었어요. 어. 정말 70, 80년대에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들었는데
1: 아, 우리 동네에만 많았구나.
0: 지금 예, 21세기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1: 주변에 계속 야, 너 무단횡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근데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거는 뭐 각자 책임지니까 어. 근데 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은 30km보다 더 이하로 어. 다녀야 돼요. 진짜로.
1: 저희 집 근처에 또 학교 많아가지고 예. 아가들이 막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0: 맞아.
1: 위험합니다.
0: 걷는 것보다 더 천천히 자동차 어. 가야 돼요. 진짜예요. 너무 위험해.
1: 조심해야 돼요.
0: 아,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첫 운전, 초보 운전들한테는 또 부담될 텐데. 아, 어쨌든 언젠가는 다음, 또 꼭
1: 제 다음 방송에는 운전을 해서 한번 와볼게요.
0: MBC 주차장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힘들 텐데.
1: 어머, 그럼 하지 마. 무섭잖아.
0: 알겠습니다. 아, 또
1: 한데 무섭잖아요.
0: 일단 차량을 구입하셔가지고 오너드라이브 된 거 축하드립니다.
1: 아, 안전운전 해보겠습니다.
0: 우리가 또 이렇게 주머니를 두둑하게 꿀팁들 좀 쌓아보면 내 차가 또 생기는 순간이 오네요.
1: 그렇죠. 옵니다. 옵니다.
0: 아 좋습니다.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머니 희네님 믿고 시작합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손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제 뭘까요?
1: 네. 우리가 건물주가 돼서 매달 월세를 받는 상상. 너무 달콤한 상상인데 근데 이거는 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0: 이거는 가능한 거.
1: 수십억, 수억 원, 뭐 수백 원 이렇게 목돈이 없어도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어.
1: 바로 그 방법. 오늘은 배당주 투자의 기초 준비했습니다.
0: 배당. 와, 이거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1: 그렇죠.
0: 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손예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문자 언제든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희애 씨,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좀 많이 망각하는 거지만 실제 기초 개념 접근에서 경제적인 접근에서는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가 장사를 장해가지고도 이익을 낼 거잖아요. 그 일부를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거. 그게 배당입니다. 네, 특히나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아 오를 때는 조금 더 오를까봐 못 팔고 또 내릴 때는 아 이거 좀 지금 손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못 파는 매도 타이밍 지옥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약속된 배당금이 내 통장에 딱딱 꽂히니까 이 매도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쏠쏠한 현금 흐름을 챙길 수 있어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듣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 배당금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그 주식을 1년 내내 안 팔고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1: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까다롭게 생각하시지만 1년 내내 들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0: 없어요?
1: 네. 회사가 정한 특정 일,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0: 어허.
1: 근데 주의할 게 이 주식은 오늘 산다라고 해서 바로 오늘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자 손이에게 몇 주 이렇게 등록합니다. 라고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는 이틀이 걸립니다. 이거를 T 플러스 2일의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보다 최소 이틀 전에는 주식을 사두셔야 안전하게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0: 이틀 전에는 최소한 사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겠어요.
1: 네.
0: 배당주를 고를 때 보니까 어떤 회사는 배당률이 2% 뭐 이렇게 되고 어떤 회사는 뭐 10% 이렇게 된다. 당연히 그러면 10%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1: 그렇죠. 심리적으로 당연히 10%를 골라야지 이렇게 손이 저절로 갈 텐데
0: 예?
1: 이게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0: 함정이야?
1: 왜냐? 왜 함정이냐? 무조건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배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회사의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배당 비율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 배당률은 현재 주가에 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걸 비율로 나타내놓은 거거든요.

0: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배당률이 높아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나중에 배당금을 아예 깎아버리는 뭐 심지어 반토막도 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배당 컷을 단행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배당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절대적으로 받는 배당금 액수 자체가 줄어들 확률이 있으니까요.
1: 그렇지, 그렇지.
0: 와 이거 비율 되게 높다 이러면서 사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1: 그렇네, 그렇네. 무턱대고 배당률만 높다고 덥석 물면은 이거 함정일 수 있습니다.
0: 네.
1: 어떤 배당주를 그럼 골라야 할까요?
0: 네, 배당률 자체는 뭐 2에서 3, 뭐 혹은 5 미만으로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벌면서 매년 주주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쑥쑥 올려주고 꼬박꼬박 줬다 하는 그런 성장주, 이걸 우리가 배당 성장주, 배당 우량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주식들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나 뭐 다들 미국 주식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지난주에도 알아봤었는데요. 미국에는 무려 50년 넘게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우량 배당주들이 꽤 많습니다.
1: 오.
0: 이런 튼튼한 기업들이랑 뭐 10년, 20년 길게 동업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 그 이상으로 내 배당금을 매년 월급 인상되듯이 쑥쑥 올려주면서 현금 흐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올려줄 튼튼한 회사인지 이 초보자가 일일이 고르기는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나 하나 못 고르겠는데 하면은 선물 세트를 사시면 돼요.
1: 아하.
0: 아, 어떤 게 맛있는 과일이지? 하면 이제 보통 선물 세트 안에 있는 애들은 좀 맛있거든요.
1: 그렇지.
0: 세트를 사시면 돼요. 예, 전문가가 차려놓은 밥상, 배당주 ET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 튼튼한 우량 기업들만 쏙쏙 뽑아서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요즘은 미국의 대표 배당 ETF인 슈드나 국내 상장 고배당주 ETF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고 다들 살기가 팍팍하니까 조금이라도 현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이런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여러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을 알아서 모아다가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통장에 꽂아주니까 뭐 개별 주식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현금 흐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거는 좀 하나의 팁인데 배당 나오는 날짜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주식 상품은 매달 15일쯤 주고 뭐 어떤 상품은 월말에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요 기간들을 좀 우리가 흐트려 놓으면은 거의 뭐 정말 심하게 표현하자면 매일 현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중반에 한번 받고 월말에 한번 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쏠쏠하고 좀 보너스 받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1: 갑자기 많이 사고 싶은데.
0: 솔깃하신가요?
1: 아예 ETF로 묶어서 사는 게 좋다. 가끔 보면은 월배당 20% 이상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자를 준다는 상품도 있던데 이런 건 뭐예요?
0: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1: 함정이구나.
0: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1: 예.
0: 그렇다면 어떤 상품일까?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 유형을 보실 때 이게 혹시 커버드콜이 아닐까? 이걸 한번 봐주세요.
1: 커버드콜.
0: 네, 이거는 파생상품 전략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값이 나중에 엄청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막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올라가는 건 제가 포기할 테니까 대신에 저는 일상에서 옵션 판매 수수료라고 하는 배당을 좀 주세요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세상엔 아무래도 또 공짜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더 오를 걸 제가 미리 포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당장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 나중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건데 너는 일단 매달 현금 챙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 또 시기마다 횡보장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땐 분명히 장점이 되지만 나중에 장이 도와줘가지고 막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주 이런 거는 쭉쭉 올라가는데 내 커버드콜 상품은 별로 안 오르고 배당만 찔끔씩 준다. 이러면 좀 야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실 때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상승장일 때는 아쉬운 상품이 될 수 있고 내려가거나 횡보장일 땐 좀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하니까요. 초보자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높은 배당률만 보고 덥석 투자하시는 거는 완전 비추천입니다. 참고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따로 낼 필요 없고요. 배당금을 줄 때, 내 계좌에 들어올 때 증권사에서 아예 알아서 미리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복잡하게 신고할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배당.

0: 저도 배당 받는 기업이 있긴 한데 너무 조금해요.
1: 아 갑자기 숙연해.
0: 나 투자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 주지?
1: 아니 근데 저도 조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받을 때는 그냥 또 정신 승리하면서 아 귀엽다 귀여워 이러면.
0: 아, 너무 많이 귀여운데. 근데.
1: 아 그런데 왜냐면 우리 땅에서도 요즘 천 원 죽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뭐 만 원, 뭐
0: 그 10만 시기 동안 찾으면 만 원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 기업이 잘 크고 있다라는 네, 얘기기도 하니까 네네. 기분 좋게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진스 ETA.

0: 네, 선곡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민경 PD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 ETF 아니고 ETA. 뉴진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왜 그래요? 센스 넘치는구만.
0: 오, 너무 좋았어요.
1: 좋은 거 맞아요.
0: 네. 굿모닝 FM입니다. 선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쏙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1: 네, 오늘은 바로 배당 락일 알아보겠습니다.
0: 이게 무슨 사자성어예요 이게? 배당 락일? 예, 이거 뭐죠? 배당에 관련된 것 같은데.
1: 그렇죠.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어떤 특정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아까 배당 기준일 얘기를 했어요. 요 날까지 우리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배당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 전날이 떨어질 낙자를 써서 배당 락일이라고 부릅니다.
0: 오.
1: 그러니까 이날 주식을 사면은 안타깝게 이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이미 떨어져 나갔단 얘기예요.
0: 아하.
1: 그러니까 특정 일까지 이름 올라 있으셔야 돼요라는 거인 건데 요때까지 이름 올리지 못한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배당 락일 아침에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좀 싸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1: 그럼 뭐야? 사줬잖아? 기회야? 이러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왜 이렇게 싸졌지를 보시면서 배당 락일은 아닌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들어감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0: 예, 그날 들어가면 락이라는 거네.
1: 너무 슬프잖아. 너무 극단적이다 조금.
0: 예, 배당이.
1: 근데 뭐 다음 배당을 노리면 상관없는데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0: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하나하나 또 주머니 싹 넣어가지고 알뜰하게 이익 보겠습니다. 배당 락 1.
1: 네.
0: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0: 이포도 너무 날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미라클 머니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6: 오늘도 지금 꿀팁이 지금 장난 아니었잖아요.
4: 예.
6: 아. 우리 지금 광고 나오면서도 또 다른 꿀팁도 많았잖아요.
4: 저희 이제 회식 얘기했어요. 회식 얘기.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머니를 두둑 채워야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6: 제가 테디한테 꿀팁 많이 드려야 돼요.
4: 예.
6: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어야 돼서.
4: 아, 일단은 숨은 돈 찾은 것만 해도 1년치는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6: 아, 제가 그 첫날에 왕창 사드려가지고.
4: 엄청 크게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팁 다 가져가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우리 희애님의 추천곡을 띄워드릴게요.
6: 아, 제가 또 잘 뽑았잖아요.
4: 네.
6: 뭘 들어야겠어요.
4: 뭐 서른도의 차차차. 다 함께 차차차. 따란 따란. 아니에요?
6: 지금 이렇게 우리 세대가 갈리는 거군요.
4: 왜요? 세대는 왜? 뭔데요? 뭐?
6: 아, 오빠 차 뽑았다. 아, 들어야죠.
4: 오빠 차. 알겠습니다.
6: 근데 참고로 널 데리러 가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4: 네네.
6: 전 데리러 갈 수는 없어.
4: 아, 일단 운행 시작도 못 하셨어요. 지금
6: 이 한 몸을 씻기도 더 힘들기 때문에
4: 언젠가는 운전하고 오시는 모습.
6: 주차장에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시동 걸었어.
4: 일단은 뭐 내 것이라는 것에
6: 그렇죠.
4: 만족을 하는 수준입니다만
6: 쓰다듬고.
4: 운전하고 드라이빙도 하시는 날 올 겁니다.
6: 다음 주에 꼭 타고 올 거예요.
4: 좋아요. 기대하면서 아 잠깐 안내 말씀 또 드려야 되는 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또 스페셜 DJ에게 자리를 부탁을 좀 드렸어요. 개인 스케줄 때문에 제가 해외 일정이 좀 있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저 대신 우리 나르샤 씨가 스페셜 DJ로 함께하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희은님의 추천곡 우리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함께한 오빠차 띄워드리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좋아요.
4: 여러분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0: 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금요일 첫 곡은 어제 문자 참여하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초성 퀴즈로 저희가 문제를 드리고 있죠. 자, 너튜브의 이 노래를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2천만 회 가까이. 14년 전에 나왔는데 댓글에 2026년에 듣는 분 손, 2025년 새해 듣고 계신 분 손, 뭐요, 시작된 2030년에 들으실 분 손,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와중에 진짜 이제는 진짜 오래된 노래가 되어버렸네 라는 댓글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이면 최신곡에 속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9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